0: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1: 빨리 해치우지 않고 뭐해? 왜 말을 안 되는 거야?
2: 대하, 찾으셨습니까?
3: 응? 안 실장, 어서 와요. 요즘 이상현상들이 빈발하는데 인간계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2: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3: 그게 좋겠어요.
2: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3: 안 실장, 잘 알겠지만 인간계의 일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게.
2: 네.

0: 여기야.
1: 가기 정지. 어? 용아한테는 못 가. 내가 안 보내줄 거니까.
0: 헛소리 마.
1: 일일이야.
0: 볼일이야.
1: 헛소리 아니라고.
0: 갈게.
2: 안녕. 다녀왔습니다.
3: 어, 그래. 수고했어.
2: 어? 해치가 없어. 나갔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 오늘 포근이 산책 못 시켰는데 나가는 김에 데리고 다녀올래?
2: 포근아, 같이 나갈까? 가자.
4: 윤호야!
2: 어?
4: 포근이하고 산책 가는 거야?
2: 응.
4: 기다려. 포근아, 안녕. 그거 줘봐.
2: 왜?
4: 왜는 오늘은 누나랑 같이 가자. 출발!
2: 어, 같이 가!
5: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명령을 따르게 해주마!
1: 이런...
5: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0: 뭐냥? 어디로 도망간 거냥?
1: 주모!
2: 저쪽이에요!
1: 도망간다!
0: 에? 에? 릴리야? 용아한테는 못 간다니까 그러네.
1: 비켜! 꼴레리오!
0: 릴리야!
1: 어?

0: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공격해! 그렇지!
1: 안 돼!
2: 정신 차려!
1: 안녕, 친구야.
3: 변하니까 더 멋있어졌는데.
1: 도망가자!
4: 누나!
5: 어디 간 거야?
1: 어? 저쪽이야!
5: 가자!
6: 앉혀! 자꾸 어딜 도망가냐? 자!
1: 두목님 도망가요!
4: 저쪽에!
6: 저쪽이라고? 갑자기 뭐냐?
1: 이때다! 꼴레리오!
6: 강아지 괴물 먼저 없애주마! 닐리리오! 왜 아무렇지도

0: 여마! 무사했구나!
1: 룰리야!
2: 저런!
3: 알아!
0: 안 돼! 공격하지 마! 용아잖아! 정신 차려! 용아,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0: 난 써니야. 피해!
4: 얼레리요!
5: 용아, 너!
0: 아니,
5: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넌... 니들 또 사고 쳤지? 빨리 해결해!
6: 맞다! 심심아! 파란색 맞지?
7: 빨리 발사하라고!
6: 삐요삐요! 난 제대로 쐈는데... 오빠! 오빠, 괜찮아?
3: 조종장치를 이겨내다니 대단해!
4: 선계 형사라면 이 정도는...
0: 그런데 나는 왜 공격했어? 어? 말해봐!
8: 보그나! 보그나!
3: 보근이 여기 있어.
8: 보근이?
0: 보근이 맞아?
7: 아싸리요.
8: 보근아.
3: 네가 한 거야?
6: 난 저런 거 못하는데.
3: 응?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캐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2: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3: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에 보니.
1: 블레이온!
3: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1: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1: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2: 역시 그렇겠지.
1: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3: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1: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3: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1: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 엠블러?

0: 뭐야?
1: 느닷없기는 팬덤 분해시 극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기도 했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2: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1: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컵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1: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1: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3: 그만! 둘 다 진정해!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1: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4: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그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1: 그래, 부탁하지.
5: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3: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6: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3: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7: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5: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7: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3: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7: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0: 왜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10: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3: 문어?
11: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7: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0: 어서 피해!
7: 중!
0: 온다!
9: 꽉 잡아! 어디 있지?
0: 조심해, 블루카.
10: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카, 뒤로 가, 뒤로!
9: 하고 있어!
8: 넌 누구지?
10: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나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9: 역시 그랬군.
0: 아휴, 그놈의 지겨운 최강!
10: 멋이나?
0: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9: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10: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9: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캅 와일드! 대답!

0: 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4: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 보신가?
5: 와일드 카드 봇?
6: 플래터 제트가 아니네.
4: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무리 같은 나 필요 없지. 제법인데.
7: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0: 뭐야? 나 몰라쳤다 녀석!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2: 블루카! 울프 하울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2: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지만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2: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3: 그하,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2: 블루캅, 일단 후퇴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줄.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3: 야흥, 거기서.
4: 블루캅이다.
1: 왜?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 거기까지! 가!
2: 가! 뭐지?
1: 딥파이트!
3: 제 닭다리 맛이 연결로군!
0: 뭐라고?
5: 싫어?
6: 머리 조심!
5: 딥파이트 셋업!
3: 어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3: 좋으면 와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5: 딥파이트!
3: 룸!
5: 페로르! 시에로!
7: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7: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9: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일은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우고는 또 보자고.
5: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0: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5: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이어서 장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1: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이스걸과의 조우.
2: 야,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3: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2: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3: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4: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5: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4: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6: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7: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8: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6: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9: 에이, 너 지금...

0: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1: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0: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1: 에이, 왜 저래?
2: 아, 테디 오빠가 태우를 그렇게 부르거든.
0: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1: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3: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4: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0: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5: 맞아요. 말도 안 돼요.
4: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6: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3: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4: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7: 네!
4: 최후의 생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 대교로 가.
2: 부탁해.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이...
3: 태우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아! 고마워요, 파이어 로봇.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3: 네, 죄송해요.
4: 허큘리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1: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고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우와,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3: 둘 다 조심해! 으아! 피해!
1: 어느새 여기까지 빙이

0: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1: 뭐야? 어? 에?
2: 멈춰야 해!
3: 이런!

0: 부딪히겠어.
1: 탄탄 액션.

0: 내게 맡겨!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만젯!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이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0: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1: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2: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3: 좋아요. 간다.
4: 나이스 리시버. 자, 내가 태.
3: 최고! 역시 최고 존엄 대령님에게는 안 되지.
4: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3: 대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 소방관이잖아.
4: 그럼 우린?
3: 예? 미안.
5: 저 꼬맹이가.
6: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4: 자, 뭐야? 이런 게 어딨어?
3: 하늘도 안 도와주네.
6: 아니.
7: 맙소사, 토네이도 모두 조심해.
3: 원대 팝콘.
6: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4: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말해, 팀장님.
8: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9: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저기.
1: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액션! 타이탄도 등장! 에어로 제트!

0: 대령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걸이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걸?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걸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보세요.
3: 이거 보세요.
5: 이거 보세요.
6: 고드림이잖아.
7: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그러자. 좋았어.
8: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쪽은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9: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9: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1: 그게 뭐야?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4: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9: 어? 사라졌어.
10: 형, 고드름을 부탁해.
1: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파타!

0: 꿈!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5: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6: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7: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8: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9: 알고 싶지 않아!
4: 죽을 무서운 걸
10: 이제 써내드려. 한 시간
4: 뇌를 바꿀 거든지.
11: 예술이 뭔데?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해요.

0: 하루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어.
1: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1: 저쪽이에요, 아가씨.
2: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1: 예?
2: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 무슨... 아니에요.
2: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1: 아, 이건...
2: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3: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1: 고맙습니다.
2: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3: 네, 참 똑똑다. 근데 머리 혼자 사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이소. 봤지요? 별일 없지요?
2: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3: 어허! 그만하라니까!
1: 네.
4: 옥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우리 소은초가 왔나? 한 달은 못 본 것 같네.
4: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
3: 에베 왔다 와서 타자.
2: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3: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5: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3: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2: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3: 둘이 회원님이요?
2: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4: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2: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봅시다.
4: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옥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2: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깐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그렇다 살짝 어그러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4: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옥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2: 에?
4: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2: 안 속상해.
4: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2: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4: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2: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3: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 주라.
6: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7: 저거 내 아이디어 아이가.
6: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리마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3: 어떻는겨, 둘이 언니. 고칠 게 좀 보이는겨.
2: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은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두리,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4: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3: 아이, 송총각! 조용히 해봐라.
2: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4: 정보잖아!
6: 저는 선약이 있어서 이만.
2: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3: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2: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3: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7: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2: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3: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돼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2: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8: 커피도 왔어요.
2: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3: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2: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3: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4: 오길쌤!
3: 됐나?
4: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3: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4: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3: 아이고 뭘, 이게 뭔 공부라고.
4: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6: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9: 그러게.
6: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3: 뭐예요?
4: 네, 선생님. 오길쌤 저렇게 주눅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2: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4: 네, 부장님.
2: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3: 소은 총과 배 안 고프나?
2: 혼자 잠든 거지?
3: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2: 그러고 보니 오늘이
1: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아홉이라고!
2: 역시 일단 아무 줄에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5: 부장님!
2: 아, 왜요?
5: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2: 그렇네요.
10: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11: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10: 아, 곤란한데.
2: 저분은...
10: 그럼 불러주세요.
2: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4: 네?
2: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4: 갑자기요?
10: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0: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1: 아, 그게...
2: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1: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2: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3: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4: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3: 그럼 우리 시부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2: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0: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공이 구른다. 어떻게 굴러요?
5: 태굴 태굴.
2: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1: 네.
2: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1: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2: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6: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것도 몸쓴 일이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 것 같아.
3: 이것도 전신 운동이네.
2: 사장님, 저희 이거 번 돈으로 해야 또 마우타이도 사 먹고, 네. 네, 밥도 먹고.
4: 888위안?
5: 너무 많이 주시는데?
2: 밥은 이제 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6: 준비 잘 먹는 게 좋다.
7: 오, 잘 먹는 게 좋다, 좋다. 너무 좋다.
2: 아, 근데 저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
7: 하나, 둘, 셋. 미션 받았다, 미션.
3: 미션이 왔다, 미션이 왔어.
2: 광장 댄스 강사?
7: 우리가 여기서 한 명 골라야 돼.
2: 댄스 강사를요?
3: 사실 나잖아요.
2: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3: 그래.
8: Check this out.

0: 자, 마지막에.
1: 오케이.
0: 우리가 면접 받아야 되잖아.
1: 하우.
2: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고 왔나? 면접 볼 때 정장이라도 입어도 되는 거 아닌가?
1: 넥타이라도 하고 올걸 그랬나?
2: 댄스 몇 년 했어?
1: 댄스? 나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했으니까.
3: Ladies and gentlemen, the Crystal Room is proud to present the club debut of America's newest recording stars, The Dreams.
2: 오래 했다.
4: 했네.
1: 3, 4, 5.
4: 너는 이때까지 춤 췄어?
2: 저 20살 때 클럽.
4: 아, 클럽.
2: 한 6번 갔어요. 10번, 10번.
4: 6번? 와.
1: 오빠도 약간 흥이 있으신 편이라 저는 좀 흥이 있다고 봤거든요.
4: 흥?
2: 흥 있지.
4: 뭐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하지. 근데 무슨 노래?
0: 많잖아, 노래.
1: 노래 많아.
2: 22층이요? 야, 스케일이 다르네. 사무실 22층이야. 우와. 안무 연습실인데 아예 대놓고?
1: 익숙한 곳이야 나에게는.
2: 그래?
1: 응. 여기 연습실. 여기는 춤추고. 아.
2: 와, 연습실. 아, 있구나.
1: 좋네.

0: 아,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엄청 젊으시네요.
1: 到公司来一般是一周到两周，进行最基础的孵化跟辅导培训。
2: 2주 정도라면 된대. 2주.
3: 2주를 하면은 인플루언서 될 수 있구나.

0: 我们相当于是
1: 1972年
0: ，我做广场应该是第一家做广场舞的主办。
2: 对，哦，长江路上的
3: 初。呀，哇，有，크다회사가。
2: 어일로들어오래
3: 오오다르네우와
4: 얼굴
3: 얼굴인식어디어그소리다그많이본많이보는
1: 막소리어
0: 直播间在直播
3: 아
1: 이리와
2: 아라이브
3: 와처음
1: 봐你好你好你好
3: 우와어진짜하고있네대박이다
2: 우와우와
3: 와대박이다
1: 스타네틱톡스타네
0: 자이명예라면서자이
2: 你好你好
0: 那么韩国那个什么很好吗
2: 啊你好
3: 哦
2: 신기하다
3: 야근데진짜중국인플루언서인플루언서하던데진짜학원까지서학원우리나라는학원없지않나 아니무슨노래방처럼지금방이다있어
2: 그러니까
0: 제가
2: 여기노래방같다
1: 아你好你好你好
0: 내가보안사무실
1: 你好아
3: 신기해형님
1: 다재밌는거같아
2: 그러니까댄스학원도하고스튜디오도운영하면서소속연예인들도있는거잖아인플루언서들도
3: 아, 아근데이렇게스튜디오다만들어놓고진짜대단하다우리나라는이런게없거든아직
2: 아그래사장님오늘저희회사이렇게구경시켜주시고소개해주셔서감사드리고 내일광장무한번가르쳐보기로했거든요최선을다해서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谢谢. 아,
0: 谢谢. 谢谢. 谢谢.
1: 엘리베이터 왔다.
0: 谢谢.
1: 谢谢.
0: 레이짱 간세.
1: 谢谢. 谢谢.
0: 바이바이.
2: 성범 드세요. 신기하다. 나는 저 특급 이런 거 되게 조금 보고 싶긴 했어. 양산형 그 중국 쇼츠.
0: 그리고 장비가 다 있고.
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게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쇼츠가 아직 인기가 없어서.
3: 그렇지.
2: 저렇게까지.
1: 이쪽에 뭐 있나? 선생님 계시나?
2: 아니 분위기가.
1: 어 뭔가. 오. 봐봐 봐봐 시작됐다. 아 이제.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후회 후회. 후회 후회
2: 이얼산스
0: 여기인가?
2: 여기 노크.
1: 안녕하세요. 어머나.
2: 니하.
1: 니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여기 맞아?
1: 여기 맞아요?
2: 복장은 지금 수업하시거든.
1: 광장무 댄스 강사님들이신 거예요?
4: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1: 화사.
0: 화사.
1: 화사. 화사.
2: 화사.
4: 탕웬.
1: 탕웬.
2: 탕웬.

0: 머리카락 춤 잘 추는 거
1: 같아.
2: 츠.
1: 호우 호우 호우 호우. 야.
3: 어려운데?
1: 차. 차. 차.
2: 절대 못한다 이거.
1: 못한다. 핫. 핫. 핫. 핫. 야. 야.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3: 제제.
4: 제제.
1: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2: 내일 해야 되는 거 따라 하는 게.
1: 한번 다 같이 셋이서 따라 해볼까요?
4: 네, 그럼 우리 지금 탕연 선생님이 教你们 먼저 跳一下 광장舞. 지금 광장舞. 아, 파이팅!
1: 파이팅! 자유, 자유, 자유, 자유.
3: 파이팅!
2: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사서 3열로.
2: 너 앞에 다서.
1: 오케이.
3: 우리는 주먹 치고, 우리 주먹 치래요.
2: 줄때 엄마잖아.
1: 이제 하나, 둘, 셋, 넷.
2: 아 진짜 어렵네.
1: 네, 다음. 빵, 빵, 빵, 빵, 빵. 나 쉬지 마. 또 혼났어.
2: 어? 반대야?
3: 그건 운동하지.
2: 그건 운동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2: 아,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 땀나네. 나 네가 먼저 하고 내가 두 번, 네가 세 번째.
3: 오케이, 오케이.
5: 이렇게 승리하려.
3: 엄마 오케이.
1: 프리댄스 추다가 들어가, 프리댄스 추다가.
3: 저 스무 살 때 클럽. 그래, 나도 클럽 댄스를 좀 쳐.
1: 그래, 그래. 두에 두에
2: 조금 외웠네. 나는 하나도 안 외웠거든.
3: 지금 하면서 외웠어야 돼. 그냥 좀 몸이 기억해요, 저는.
2: 아, 그래?
1: 모르면 오빠 막춤 춰버려요, 무대 오면.
2: 최근에 BTS 제이홉이랑 같이 춤췄습니다.

0: 프리댄스 프리댄스 야야 렛츠 고 프리댄스 프리댄스 근데 무빙이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 좋지 않아?
1: 어 좋아.
0: 난 보고 감탄했는데.
1: 좋은데요?
0: 잘하는데? 어 진짜 잠깐만. 에어로빅 잘하는 아저씨 같아.
1: 출발해 봐야지. 오케이 라스트. 자, 라스트.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파이팅 파이팅.

0: 드세요.
1: 아, 근데
2: 이거 박빙인데?
0: 어?
2: 박빙이요?
0: 박빙이야?
2: 어.
3: 아.
4: So we give us a minute.
2: 오케이, 오케이. 고민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정도야.
2: 고민한다니까.
0: 자존심 상한데?
2: 고민한다니까 좀 미안한데?
0: 자존심 상한데?
2: 고민한다니까 너한테 미안한데?
0: 아, 내 자존심이 이게 스크래치 날 것 같아. 아, 돌아요?
1: 하나, 둘, 셋.
0: 셋.
1: 아이고.
2: We are sorry. We are so sorry.
5: 虽然有点紧张，但是还是很啊。明天可能会很紧张，因为面对的是我们公司的很多艺人，虽然是新人，但是公司会很左右。你们明天的话可以叫就是你们韩国比较流行的也可以的。啊，알겠습니다.
0: 네.
1: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谢谢。
0: 谢谢，
2: 谢谢，谢谢，
0: 谢谢。啊，什么？谢谢。

0: 테크노, 테크노가 돼. 머리를 후대라고 해야겠어. 스트레스를 타파하라고.
1: 하고 힘들다. 힘들다.
0: 포즈! 미다지, 미다지, 오른쪽, 왼쪽. 박수가 딱딱 맞아. 안내, 내 마음. 나 여기 취직할까?
2: 여기까지 몇 분이에요?
0: 여기까지 1분 86초.
3: 빨리다.

0: 온다.
1: 아우, 레이디 가가. 어우, 멋있네.
2: Y2K로 한번 싹 한번 바꿔봤어요.
1: 아, 멋있는데?
2: 오늘 어때요?
1: 어우, 너무 좋은데?
0: 아니, 그 복장은 언제 준비했냐?
1: 그러니까, 언제. 야, 그 이때까지, 이때까지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왜?
0: 그 선글라스는 뭐 시장에서 혼자 샀어?
1: 어우.
0: 그 선글라스는 중국에 산 게 아니지?
2: 이거는 내 개인 소장이지.
0: 아, 그래?
1: 근데 여기 중국이랑 딱 맞아.
2: 괜찮아요?
1: 느낌이.
2: 아니, 왕홍 말고 왕홍조로, 홍조, 얼굴에 홍조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댄스 강사 해보려고요.
0: 아, 오케이.
1: 아, 근데, 근데 청바지인데 괜찮아?
2: 청바지는
1: 또 괜찮은 거야? 난
2: 괜찮아.
0: 동대문에 샀어?
2: 스판 끼는 거.
0: 요런 샀구나.
1: 딱 좋은데.
2: 이렇게 요런 스타일. 오늘 두 분은 어디 가요?
1: 우리는 뭐, 오늘 뭐 어떻게든 우리는 셋이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었는데 뭐, 우리가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우리는 그 대신 뭐가 맛있는데 어디가 찾아서 점심 우리가 어떻게든 뭐 사줄게.
2: 오케이 좋아요.
1: 그러니까
0: 우리가 사준 게 아니긴 해. 우리가 찾아놓죠. 찾아놓기만. 네.
2: 혹시라도 뭐 가는 길에 뭐 돈이... 비상금 줄 수 있어요?
0: 아, 다 써도 돼. 혼자 일하니까.
1: 아, 그러니까
2: 보내줘.
1: 아, 근데 생각보다 오늘 좀 덥거든.
2: 습하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심히 그 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2: 예.
0: 미안하네.
2: 아니야.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세팅 좀 부탁할게요.
0: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셋이 일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내가 너가 벌어온 돈으로 최대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2: 오케이. 가자.
1: 자.
2: Let's go. 다녀올게요.
1: 아우, 허리야.
0: 아, 목장 멋있다, 진짜.
2: 괜찮아?
0: 학생들이 좋아하겠어.
2: 니하오. 니하오. 댄스. 포즈. 딴딴딴딴딴딴. 포즈. 호이. 김현정. 털고 엔딩 포즈. 수강생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티코이나 쇼츠 같은 데서 광장무로 내가 짠 안무가 나온다면 너무 웃길 것 같아.
3: 은지 챌린지.
2: 은지 챌린지라니? 왕홍조 챌린지라니까? 전 은지가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왕홍조라고요. 워지야 왕홍조. 谢谢. 对不起. 朋友 猫喵朋友
4: 我叫郭宏明我叫汪红娟杜鹃花的娟杜鹃先走前方请吧<笑>
5: 너무 이기적인 대화 아니에요?
2: 대화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완전 나의 중국어 선생님이 돼서 성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처음에는 뭔가 약간 이렇게 낯가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살짝 말 걸면 엄청 사랑스럽고 정이 많아요.
4: 朋友
0: 왕홍주
2: 没关系，谢谢。

0: 비 오네. 어디 비까지 다 오냐.
1: 비가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0: 이럴 때요?
1: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0: 은지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은지 혼자 일한다고 집에서 울상 짓고 누워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예.
1: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서
0: 식당 하나 찾아놓고 내가 볼 때 예. 식당 찾아놓고 그러시죠.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1: 여기서는 네가 유튜버로서 예. 여기 이 여행 예. 좀 재밌게 나를 좀 코디해줘.
0: 아 제가요? 형도 유튜버잖아요.
1: 아니 나는 유튜버 아니고 그냥 뭐 나는 틀리지. 너랑 완전 상대.

0: 진짜 인플루언서의 나라다. 어머니 여기서 또
1: 뭐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네가
0: 중국은 어딜 가도 이제 특허가 있네. 진짜 인기 직업이 돼버렸어.
1: 아 그렇지, 직업이지, 완전 직업이지.
0: 저게 엄청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1: 아 이거? 뭐가 유명해?
0: 이 단지에 50만 명이 산대. 50만 명이. 그 이거를 닭장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닭장처럼 딱딱 붙어있다고.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파트를. 와 무섭다 여기. 다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여기 취재도 했었어요. 이걸 너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아마 5만 명인가 6만 명 산대. 여기는 아파트 하나에 50만 명 살아서 보면은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대륙의 아파트.
1: 산산호 50만 명 산다고 하는 자체가 산산호 못하네 진짜.
2: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못 세워. 왜냐하면 지진이 있어서.
0: 아.
2: 아마 이게 한 건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그냥.
0: 아, 거기는 내진 설계가 그거잖아요.
2: 아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0: 법적으로.
2: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0: 저기 아파트 입구인가 봐요.
2: 아. 야, 계단에서 올라가야 된다. 너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그거 죽었어. 아.
0: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 충칭 벗어나도 이러냐? 또 배움에 기대돼요? 와 진짜 높다 씨. 그래도 단지 조성된 건 또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슷한 거 같아.
1: 여기는 조금 이야.
2: 와 진짜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것만 딱 찍으면.
0: 근데
1: 아 머리 자르는 데 있네.
0: 머리를 잘라줘?
1: 머리 여기서 자르네.

0: 좀 앉아서 기다릴까 우리가. 신기하, 진짜 신기하다. 와, 아야 신기하다.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1: 아 파마.
2: 파마도 해줘.
0: 와 대박이다.
2: 머리 조금만 잘라달라 거 아니야?
0: 아 그게 낫겠다. 아,
2: 전 짧게 못해요. 머리 숱이 없어서.
0: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 길러서 이런 거고.
0: 그런가?
2: 자르면은 이게 듬성듬성.
0: 얘기해봐.
2: 정리 조금만.
3: 예. 여기 쉴 때 내려와.
2: 예, 여기 저 튀어나온 것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서비스로 요 잔털 제거돼요.
4: 어, 저 바보샵에서 붙이는 건데?
0: 오케이, 앉으라고. 앉으라 돼. 자, 내가 어.
2: 자.
3: 하, 맞죠, 허.
0: 야, 기분 어떻습니까?
2: 무서워, 무서워요.
0: 무서워, 뭐가. 이때까지 이런 건 처음이에요?
2: 아, 아니, 저 뭐 여러 나라 미용실 가봤는데 길거리 사람 처음.
0: 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뭐 그냥 아파트 단지 그냥 길거리에 있는.
2: 머릿결이 안 좋아요, 사장님. 너무 어머니 너무 빗질이 너무 터프해요.
3: 이
0: 조금 아 조금 어.
2: 좀 터프하시다. 땡기는 게.
0: 그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너 머리털이 없네. 아 확실하네.
2: 형님 확실한 사람이네.
0: 확실한 사람이네 너 진짜.
2: 형님도 확실하네.
0: 오 근데 잘하신다.
2: 딱 그 동네 미용실. 어. 미용실 엄마랑 갔던 미용실 감성.
0: 몇십 년 했었어요 그러면? 몇 년?
3: 20도.

0: 哇！
1: 여기서만요?
2: 这我美棉在那里，那个阿德，那住了几年，最近住了一年多了。之前是住美棉，现在住不起美棉，太贵了。
1: 아 근데 머리 너무 편안한데?
3: 그러니까 아니 너무 예뻐. 아까보다 훨씬 나. 진짜 훨씬 나 진짜로. 이게 깔끔해. 옆에가 깔끔해서 오, 너무 괜찮은데 나는.
1: 솔직히 말하면 좀 웃길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항상 미용실 가면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저 머리 자르는 영상이 조회수 1등이거든요.
3: 아 그래?
1: 제가 그 러시아 자르는 거. 네. 근데 여기는 조회수 안 나올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자르셔서.
3: 너무 예쁘게.
1: 거기는 진짜 웃기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0: 아 진짜.
1: 여기는 그냥 한국에 진짜 고급 미용실 가서 자른 느낌.
3: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잘 잘렸어.
1: 못 웃겨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오 하오, 마마 하오 하오, 네이창 하오.
3: 또 다음 손님이 오셨네.
2: 아들 처수대주.
1: 이거 베이창 하오, 베이창 하오. 오 칼이다. 아, 너 크림도 안 바르고.
3: 어, 그냥 그러니까.
1: 오.
0: 아오. 어. 谢谢, 베이창 谢谢.
2: 谢谢.
0: 또샤오.
2: 什么什么八元。八元。
0: 바위엔? 바위엔?
2: 또 바위엔?
0: 이것도 했는데요? 서비스? 이건 서비스예요?
2: 바위엔.
3: 바위엔. 와, 싸다.
2: 아, 就是那个 바위엔 5块钱, 这反正随便两刀就不是钱了。要想那个经过生活就要剩5块钱。
0: 와, 어머니 그러면
3: 谢谢.
0: 조금 더 드릴까요, 그래도? 원래 미용실 10으로
3: 줘야죠.
0: 네, 10. 10으로.
3: 그러니까 서비스 너무 이렇게 너무 촬영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0: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4: 老师好. 오늘 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Y2K 스타일. 你好，我叫汪红柱。汪红柱，汪红柱。 아, 나 갑자기 나 어떻게 나 너무 떨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떡해? 아, 나 너무 떨려. 어떡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너무 떨려. 아니 이거 약간 뭔가 진짜 실전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잖아요. 아,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 아,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사람 살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려. 아, 나 너무 떨려.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벌써 수강생들이 와 있는 거야? 네? 오늘은 수강생들 와 있는 거 아니지? 아직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 나 너무 떨려. 나 미치겠어 진짜. 첸페이, 첸페이, 첸페이. 니하오, 할로. 아, 선생님 저 너무 떨려요.
5: 加油加油加油加油！不要紧张，不要紧张。他们都是新人，他们都是新人，老艺人都很少的。就是新人也是刚开始一步步学，而且都是成年人的话，他们会。
4: 제가 어제 선생님이 짜주신 안무에 플러스 해가지고 안무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5: 可以可以可以，让他们也尝试一下。
4: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放大是不是？
4: 来来来来来，pose。

0: 프리스타일로 추다가 포즈, 프리스타일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프리스타일 하다가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7, 8. 오케이? 1, 2, 3, 4, 5, 6 포즈, 1, 2, 3, 4, 5, 6 포즈. 응? 튕겨 튕겨 튕겨 1, 2, 3, 4, 5, 6, 7, 8 오케이?
1: 자, 잘하고 있나 진짜?
2: 걱정 안 되지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1: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 네.
1: 돈도 생각보다 많이 받을걸?
2: 더 보너스 더 받는, 또 888 받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오, 여기 하고 있네. 오, 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2: 학생 이렇게 많아?
1: 와, 진짜 많다.
2: 가르친다고?
1: 오, 가르치고 야, 와, 가르치고 있어.
0: 고! 헤이!
1: 오, 고까지 하네. 우와. 고!
2: 쟤는 전직해야 되겠는데요?
0: 헤이! 앞으로!
2: 우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력해서.
0: 뒤로! 골반!
2: 뭐야? 너무 잘하는데?
1: 너무 잘하는데?

0: 와, 너무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하오빠.
1: 아, 하오빠, 하오빠. 2, 2, 3, 4. 1, 2, 3, 4, 5, 6. 포즈. 문을 열듯이 오빠를 부르는 느낌으로 오빠 빰빰 웨이브 올라와.

0: 뭐지?
1: 아오바!
0: 아오바! 아오바!
2: 나 여기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안무를 광장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3: 再见。对，这个整体风格的话，就比较要活跃一点，要快一点节奏。
4: 可以，简单易懂。他的产品是能带动大家。

0: 快乐中学习。
1: 自以专业角度来说的话，我觉得就还有一点在进步，在小部分的课堂氛围是还可以的，但大部分的话，可能就以我的专业角度来说，还差一点点啊。
2: 好棒，好棒！
0: 好，
2: 안녕하세요，
0: 非常好。
2: 안녕하세요。
0: 아배짱너무잘하는데
2: 안녕하세요너무힘듭니다
0: 와아니왜이렇게잘해
2: 끝났어요막
3: 와수고
2: 끝났다끝났다
0: 와너무잘하는데
4: 나중에연예인그만하면
0: 그런것도하도
4: 댄스학원에
2: 댄스학원선생님
0: 진짜된다
4: 아니아니
0: 진짜선생님
4: 넌줄몰랐어다른방가
0: 진짜선생님같아
4: 나여기선생님다른방인줄알았어
1: 辛苦啦辛苦啦辛苦啦
2: 辛苦啦辛苦啦
1: 然后
5: 너무떨렸어요선생님
1: 课堂氛围很好，广场舞就是要这种嗨嗨起来，嗨起来的。OK，
2: 金杯。
1: 那这个是
5: 金杯。谢谢，
1: 谢谢，
2: 加油加油！나정말로广场舞댄스강사는내가와서해도될것같아소통만된다면내가짠안무를누군가가그렇게땀흘리면서배워준다라는게되게감사한일이더라고요어되게보람이있었던일같아요
0: 배고프지
2: 배고파요
0: 어밥먹으러가자
2: 가자가자가자식당식당으로가자식당
0: 옷갈아입고가자
2: 옷갈아입고가자, 가자바로옷갈아입고가자
0: 너도열심히우리했으니까맛있는거먹으러
2: 왜근데일단되게고급져보인다
0: 아그렇지아무래도오늘마무리잖아
2: 마무리니까
4: 오늘은제일고급레스토랑
2: 제일고급이야
4: 우리어제셋이서먹는마지막식사잖아
2: 맞아
4: 여기고층입니다고층
2: 고층이면비쌀텐데이쪽스카이쪽이면비쌀텐데
4: 와잠깐만잠깐만잠깐만물이애빵인데
6: 아그럼하지말자
4: 한천원에이거물마시는건좀그렇다
0: 비싸다
4: 아니얼마인지보고들어가야돼돈이없어우리
0: 근데이게
4: 너무비싸너무비싸그거먹으면안돼먹으면안돼1인당2천원이래
1: 아이해지이팡
4: 와진짜싸다
1: 좋다1인당2천원
4: 오케이
1: 물
4: 주
5: 유부같은데두부피를
0: 와매워아매워
2: 와장난아니다우와
4: 오너무무겁잖아잠깐만
2: 어또야외로나가는느낌
0: 아
4: 여기가뷰가좋아가지고제일뷰좋은식당은자이거봤어우리보고왔어오늘
2: 와진짜
4: 여기양백궁이라고
2: 백궁
4: 제일유명한그궁전
2: 와뷰장난아닌데
4: 백궁뷰
0: 아좋다
4: 은지가일단6만원벌어왔고5만원있으니까11만원남았으니까8만원치는먹어도돼요
2: 8만원치
4: 근데형님혼자또남잖아요
2: 또가셔야되니까
6: 그치가야되지나는
0: 그치가야되지나는
4: 진짜나만하나
0: 내일모레는나는혼자또가야되잖아
4: 왜냐면형님은저기서또일하니까늦은다면서요
0: 어저기로간다고하는
2: 쉽지않아그진짜난리나
0: 열심히해야죠밥값은밥값
4: 최소한의성훈이형밥먹을정도의돈은남겨놔야될것같아근데많이안남겨도돼요
0: 우리가어디를남으면3일정도는안먹어도돼
4: 그래도요즘국수먹을정도남길게 2, 3천원짜리국수메뉴, 메뉴담당시켜주세요와스테이크
0: 야
4: 스테이크스테이크
0: 저잠깐만이건비싼것같은데너무비싼것같은데
4: 근데잠깐만
0: 비싼데있어
2: 우리원신된것같아
4: 은지가일단스테이크가200위안4만원이네
2: 스테이크하나랑파스타하나만일단시켜볼까요
0: 와
2: 하나세트야그냥
0: 또사람이산다고하는소문도있대
2: 오케이땡큐
4: 와물에레몬들어간거처음본다
2: 레몬물맛이어때
4: 맛있네확실히물이고급지다
2: 아직
4: 좀많아
2: 어
0: 진짜피라미드진짜빨리먹고싶어
4: 제시
0: 먼저샐러드
4: 샐러드딸
0: 샐러드
2: 나루꼴라진짜좋아하는
0: 파스타시켰어
2: 어잘하셨어
4: 거의뭐서양코스네요오늘
0: 근데조금매워약간스파이시야
4: 괜찮아요괜찮아요
0: 아이제왔습니다
4: 아스테이크
2: 되게 이쁘게 나온다. 오른쪽은 시금치 같고요, 오빠.
6: 혹시나 네가 좋아할까 봐.
2: 와, 센스. 하몽이다, 하몽, 하몽, 하몽, 하몽, 하몽.
4: 와, 센스.
6: 소스 맛있게 만들어.
2: 어머, 어머 상큼해.
4: 상큼한 요리 처음이잖아, 우리.
2: 완전 처음이지.
4: 샐러드가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다, 여기. 아. 그래서.
6: 와.
2: 우와.
4: 고소 진짜 좋다. 와.
2: 일단 아무것도 안 찍고.

0: 너무 맛있다.
1: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다.
0: 너무 행복하다.
2: 싱콜로.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맛있다.
0: 끝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좋은데 한 번을 아니, 다시 뭐, 씻고 자기 그거
2: 해가지고 피곤하니까 이게
0: 너무 피곤했어. 와,
2: 맨날 우리 아침에 이랬잖아요. 늦게 일어난 게 7시니까
0: 아. 이게 시간도 없고 일정이 막
1: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바로 가야 되니까
2: 어떤 일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반방. 아. 힘쓰는 거. 아. 그런 건데 나는 자신 있지.
0: 근데 진짜 일했다라는 느낌 드는 건 반방?
2: 반방.
0: 개운했어. 끝나고 뭔가.
2: 나 제일 로컬에서 난 좋았어. 나. 일 자체가. 아. 중국에만 딱 있는 거라서.
0: 신기했던 건 나 양조장. 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양조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2: 맞아, 맞아, 맞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
0: 힘들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0: 아니 밥값을 했나 봐 우리가 이런 밥을 먹다니.
1: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어.
2: 고생했습니다 진짜.
1: 오늘은 진짜 네가 열심히 했고. 자,
3: 여기.
2: 알아. 얼마일까?
0: 그치.
1: 좀 그치. 비싼 것 같아.
2: 처음으로 가격 제대로 아, 안 보고 했다. 아. 가서 굶으셔야 되겠는데? 다 썼는데.
1: 야, 얼마 쓴 거야?
2: 14만 원 썼어요.
4: 그래도 요즘 액수 뭐가 좀 부담돼.
5: 나 그 3일 전도를 안 먹었어.
2: 형. 근데
1: 그래도 가져갈게.
0: 포장해가 어, 포장해가.
2: 아 하나 더 있어요.
0: 왜?
2: 이제 쓰셔야죠.
1: 아 내가 아,
2: 우리 지갑이야.
1: 아, 근데 나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쓰?
2: 이게 그걸로 이제 스캔하셔 쓰셔야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6: 오빠 잘 갔다 와요.
1: 아유, 파이팅 하고.
6: 파이팅 오케이, 고생했어요. 신고얼러.
2: 자 파이팅.
6: 파이팅 하나.
2: 셰셰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4: 셰셰.
7: 여보세요.
1: 그래 은지야.
7: 네.
1: 지금 우리 도착했다.
8: 북강 한번 가고 싶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평양 냉면 진짜 십족을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번 나는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9: 거기

0: 이런 게 오는 것도 진짜 한번 북한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고 싶은 거 있었으니까. 그럼 이거 타고 가는 건가요?
1: 네,
0: 어,
1: 저희가
0: 그래.
1: 그럼 주소 알려드릴게요.
0: 네네네. 아, 진짜 한국 글씨 진짜 많네. 시골에,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가는 느낌. 시골에 오는 느낌. 약간 한자도 있긴 있지만, 뭔가 거기 보세요. 그냥 견찰. 뭔가 마음 편해졌네. 여기 오니까. 아, 북한 같은 냄새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죠? 같이 오면 좋았던데. 계속 세면서 계속 뭐,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심심하죠. 혼자서 있으니까.
2: 북한말 주방 약초 보고 싶어요.
3: 연변 음식 먹게 되면 저기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김치찜을 먹었어요.
0: 뭐야? 무슨 자랑?
3: 그리고 저 방송 때문에 연락하는 거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연락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세요.
0: 그게 불편한 거지. 어, 이제 도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뭐, 원래는 세 명에서 와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와서, 뭐, 보고 싶은 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기 해주시면, 네, 한 바퀴 돌까 싶어 생각합니다.
4: 이제 북한이 지금도 제재 때문에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예.
0: 아, 언제 그러면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4: 이제 나중에 좋아지면 갈수 있겠죠.
0: 아, 좋아하시면 그걸 모르겠고.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가요, 저쪽?
4: 아,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0: 네.
4: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지도 보면서. 연변에는 이제 회령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라진성복, 요두 곳만 갈
0: 아,
4: 수가
0: 이렇게
4: 있어요.
0: 갈수 있는 거예요?
4: 회령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칠보산. 예. 칠보산은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볼수 있는 절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A 코스고, 두 번째는 이제 훈춘에 가면은 이제 권하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라진성복시가 있는데, 예. 이쪽에는 바다만 볼수 있는 라진성복. 예.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가까워요. 다 붙어 있어요.
0: 엄청 붙어 있네요.
4: 예.
0: 그럼 평양까지 가는 게좀 시간 걸리겠네요.
4: 아, 이 평양까지는 굉장히 멀죠.
0: 진짜 멀죠.
4: 예. 평양은 여기 선양이랑 심양에서 고려항공 타고 직항으로 갈수 있습니다.
0: 아,
4: 근데 자유롭지
0: 엄청
4: 않아요. 북한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보유국의 분들이 한명 타고, 가이드 한명 타고, 예. 찍어야 될 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0: 안
4: 그리고
0: 되는
4: 이제
0: 건안
4: 안
0: 되는
4: 되는 곳에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휴대를 못 하고. 예.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희한하네.
4: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가까운
0: 거기까지.
4: 동문이나 예, 도문이나 삼합 쪽에 가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모시고.
0: 예.
4: 예.
0: 사장님, 근데 지금 시간이 계신가요?
4: 아,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4: 예.
0: 가면 좋겠습니다.
4: 아, 팬입니다.
0: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 한번 가보시죠.
0: 예. 좋죠. 이제 갈까요, 그러면? 예. 아우.
4: 일단 로우킥 한번 맞아봐도 돼요? 살짝 가지다 댔기만 하는데도 막 아파가지고, 막 엄청.
0: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맞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4: 한번 맞아봐도 돼요?
0: 아우,
4: 예, 찍어요. 해외에서도 로우킥은 로우킥입니다.
0: 예, 네,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자, 여기요. 하나, 둘.
4: 오. 오. 괜찮아요. 네.
0: 느낌이 어떠세요?
4: 아, 좀 찡. 찡 하더라고요. 오!
0: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어디를 가는 거예요?
4: 두만강 공원이라 해가지고 두만강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먹는 거는 뭔가 뭐가 맛있어요?
4: 연변은 냉면 유명하고 순대가 유명하고
0: 그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연변이 냉면은 뭐가 좀 확실히 뭐가 달라요?
4: 메밀이 저 원자재이기 때문에 쫄깃쫄깃해요. 네, 씹는 맛이 훨씬 쫄깃해요. 과거에는

0: 저도 교포 4세거든요. 예. 제일 교포 4세.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애들이 3세도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1: 저희 애들은 못해요.
0: 아, 그래요?
1: 4세는 못해요. 예. 네. 그거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죠. 근데 배워주려고 해도 잘 안 배우려고. 예, 잘 안 배우려고.
0: 감사합니다. 아.
1: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0: 그러니까.
1: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0: 내려오는. 아.
1: 여기는 아주 작은,
0: 작은 그거예요?
1: 네, 규모라고 오. 보시면. 남양 노동자구가 한국에 말하면은 한 리 정도?
0: 네. 리?
1: 네. 촌. 과거에는 뗏목 타고 투어를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0: 아, 안 해요.
1: 못하게 해요.
0: 아이고. 네.
1: 철조망. 탈북 못하게 철조망을.
0: 그러니까요.
1: 지금은 전기가 없는데 닫히는 순간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0: 아, 진짜. 네. 대박이다.
1: 북한 돈.
0: 북한 돈. 아, 북한 돈.
1: 네.
0: 와, 이런 것도 팔구나.
1: 기념으로.
0: 진짜 쓸 수 있는 거예요?
1: 저 是 전비마.
2: 전비.
1: 능요마. 북한에 가면 쓸 수 있죠.
0: 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살까? 다음에 내가 진짜 가면 이거 돈으로 쓸까 싶어서. 아, 쉐쉐.
1: 쉐쉐. 저 앞에 이제 남양 노동자구 네. 기차역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북한의 제일 높은 두 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으로 가려졌어요.
0: 아,
1: 보이세요? 저 기차역에?
0: 예, 예, 예.
1: 천으로 가려져 왼쪽에 예, 예. 이제
0: 조금 보여요.
1: 김일성이고 예, 예. 오른쪽에 이제 김정일인데 가려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0: 있었어요.
1: 예. 저 지금 산에서 지금 보면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산에 길 하나.
0: 거기서 자전거 타고.
1: 네, 자전거 타고. 네,
0: 자전거인가요? 그거 오토바이 예, 말고.
1: 다리도 국경 다리이기 때문에 중국 내국인들만 방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네.
0: 조금만 건너면 그런데 진짜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이렇게 보면. 다 궁금한 거네. 다 똑같대. 마음이 다 똑같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인간인데, 그죠? 생각 너무. 이거 저 생각 많이 나.
1: 건너편은 외국.
0: 그러니까 바로.
1: 예. 네.
0: 약간 희한해요, 우리는. 그래도 네. 이렇게 보면.
1: 와. 가시죠.
0: 네, 어우. 와, 너무 느낌이 뭔가.
1: 우리 일광산이라는 네. 데 있는데, 거기 남양정에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저 또.
3: 아, 더 잘 보여요?
1: 더 잘 보여요. 우와.

0: 보인다.
1: 다 보여.
0: 와, 진짜 다 보이는데.
1: 아까보다 네. 더 잘 보이죠?
0: 와, 엄청 네. 잘 보이네요.
1: 이 시가지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 요 앞에 있는 파란색 지붕 네. 아홉 채가 보이시죠? 이 남양 노동자구에서 제일 고위급 분들이 사는 집.
0: 와. 근데 거기까지 왜 어떻게 아세요?
1: 저희는
0: 그러니까
1: 저도 가.

0: 그럼 이제 손님들을 안내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죠.
1: 아, 예. 그래요?
0: 여기 동무.
1: 여기에. 와, 희한하네. 저,
0: 여기 이제.
1: 이게 보여요? 아, 보여요?
0: 예. 네.
1: 어, 보인다.
0: 저 밭에도 사람 있고.
1: 와, 그러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0: 네. 여기 좀 사람들 많아요. 신기하죠?
1: 너무 신기하지. 그냥.
0: 네?
1: 아, 기, 아, 아, 그러죠, 다시. 와, 군만이네.
2: 한 번 더 해요.
1: 아니, 아니요. 근데. 중구, 내 딸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앉아 계시고. 신기한 게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도 비행기 타고 하루라도 어디 가면 외국에 갈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같은 인간인데 뭐가 뭔가 뭐 무슨 어떻게 말해 뭐 제가 제대로 뭐 한국말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 어떻게 표현 못하겠네 진짜
3: 제일 겹보라서 약간 그런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여기 사람도 뭐 어떤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기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랑 이게 뭐래 해.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바로바로 바로 있는지 알아.
1: 이건 똑같이 생기는데.
0: 아니에요.
1: 아, 진짜.
2: 오, 나온다.
0: 너무, 이게 너무 소중하게 이게.
3: 우리가 귀중한 거 진짜 받은 거예요.
4: 산 시내님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맛있다, 이거.
0: 아, 이거 대박이다.
5: 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2: 감사합니다.
6: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7: 경제 위기, IMF.
8: 한류 열풍에 대해
9: 스마트폰 보급률이 처음으로
10: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11: 이제 하나의 우리는 진단한 것 같습니다.
12: 한국 영화의 장르를 위해서
13: 그 좀 별이 지나 정말.
14: 무려 장춘이라고 해야 하나.
15: 그 양반은 스펀지였대.
16: 바로 선생님의 성함을 듣자마자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17: 되게 순둥순둥한 사람이구나.
18: 일단 멋있어요. 편하고 멋있어.
19: 이 사람의 곡에 맞춰서 춤을 춰보고 싶다.
7: 이 영상을 꼭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했으면 한다.
20: 서독 프로축구계에 진출한 차범근 선수가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1: 그 배우라고 뭐 특별할 수가 있나? 산다는 게 그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지?
22: 옷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할까?
23: 극장 또는 영화 자체가 위기해지면
24: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25: 지고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26: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27: 저는 음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고
28: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29: 한 번 더 가볼게요.
30: 국가대표 같은
31: 마음으로.
30: 네, 이진희님.
32: 배우를 연기하는데
33: 같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주를
34: 하든 떨어지겠지만. 네?

0: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내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던데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3: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4: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5: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6: 저기 은경아, 나 좋아.
7: 내가 정하지. 아니지, 정하지.
8: 근데 너무 야해.
9: 대박이다.
8: 너무 야해.
9: 어머.
10: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더니 안 돼? 1박 2일.
11: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2: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 진짜 제일 위험하잖아요.
13: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팽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해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컴플리트.

0: 온다 온다 영감이 온다. 캠프하기 좋은 날씨로구만. 제가 여름 신곡을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오기 전에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꿈캠프를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노래 작사 작곡을 맡아주신 조원상 선배님과 밴드 루시입니다.
1: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2: 연희 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의 의도 같습니다.
3: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4: 드럼 치고 있는 신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0: 근데 진짜 펜트의 동캠프!
5: 보통 송캠프를 캠핑장에서 하나 이게?
0: 일단 캠프잖아요.
1: 근데 우리 곡 작업은 다 끝났잖아. 근데 무슨 송캠프를 다시 해? 이번 다시
0: 돌아보지. 곡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2: 아, 그럼요.
0: 송캠프 왜 왔을까요?
5: 노래 만들러.
1: 음악하러, 음악하러.
0: 아니에요!
1: 왜죠?
0: 저희 게임하러 왔습니다.
1: 평소 근데 송캠프 해본 적 한 번도 없지?
0: 예.
1: 그러니까 송캠프는 사실은 열몇 개가 있는 작업실에 다들 모여가지고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0: 그거는 감옥 아니에요?
1: 감옥이 맞지.
0: 그 루시 선배님들 그 노래 엄청 많잖아요. 응. 그거 다 송캠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 그건 그냥 원산 캠프에서 만들었어.
0: 만들었어?
1: 응.
0: 반응이 보통 어떻던가요?
1: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굿, 좋다, 답장 없음.
0: 광희 선배님은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5: 내가 말이 많이 없어.
0: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5: 약간 연락 잘 안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오,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송캠프에서 뭐 하는지 알았고 다음 게임이 무엇이냐? 몸으로
6: 말해요!
1: 빠밤!
0: 대신에 좀 특별합니다.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1: 키가 엄청 크다. 앉아 계시면 안 돼. 무서워요. 키가 엄청 크다.
0: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댄스처럼 해주셔야 돼요.
1: 근데 보통 몸으로 말해요를 댄스로 하나?
0: 보통이 아니니까요.
1: 그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6: 펭수도 춤 잘 춰요?
0: 저는 기본적으로 좀 댄스를 잘 하죠.
6: 웨이브 한번 보여줘. 오.
0: 정확히 나눠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6: 오! 오! 오! 오! 오! 이거 우리 팀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
0: 오, 누굽니까?
6: 형 해봐.
0: 아야!
6: 머리, 목, 가슴, 고관절, 배.
0: 오.
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0: 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0: 아, 이거예요.
6: 이거라니까.
0: 그러니까. 이거예요.
6: 뭐하는 거야.
4: 뭐하는 거야.
0: 이렇게 하는 거야.
6: 이거라니까.
0: 아.
2: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7: 야, 나 아까 내가 아니잖아.
0: 오, 뭐야 이거.
1: 해서. 미끄럼틀.

0: 해야 되니까.
1: 오!
0: 오! 햇살 가득.
2: 그렇지.
3: 주님.
1: 주님.
0: 그렇게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3: 햇살, 햇살 가득 가득.
1: 하늘.
4: 햇살 가득 가득.
1: 나왔거든요. 이거 쓸 수 있어요.
0: 네. 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쓰려고 불렀어요 여기.
5: 그래도 갑자기 얼굴이 악덕해졌어.
1: 네, 들어가세요.
6: 뭐야?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머무라는 걸 잘해.
1: 오! 자, 보여주세요! 자, 댄스입니다, 댄스.
2: 나오면 안 될 것이 나온 것 같은데?
1: 우와, 이거. 자, 잠시만요.
0: 잠깐만. 나 뭘 들었는데 방금.
1: 말 안 한다면서요.
3: 야, 말이 많이 없어.
0: 들었는데?
1: 지금 말하고 있어요!
0: 도레미
3: 미
0: 니 비비비비
1: 댄스 댄스 그렇죠.
0: 연연 미연 미연
2: 미연
1: 어? 네?
0: 미연
1: 이거 뭐야?
2: 하네 하하
0: 미연하게 아, 미련하게.
2: 아, 미련하게? 아,
0: 미련하게.
1: 오, 뭐야, 오. 오, 뭐, 오. 오, 좋은데?
2: 뭐가 좋다.
1: 뭐야, 이거. 뭐야, 뭐야.
2: 미련하게. 미련하게 버스 탔어.
0: 미련하게 버스.
2: 버.
1: 아, 미련하게 버.
0: 히. 버티기.
5: 야. 근데 이거 춤이야? 이.

0: 힘내!
1: 그것도 안무야?
2: 기억, 기억.
1: 와. 머리. 머리.
2: 응? 리모컨.
3: 손 담당.
2: 머리 마광이랑까지 맞은 거야?
4: 살이 붙어. 머리.
2: 뭔데 자꾸 저게?
4: 뭐야? 해부터 친구. 해부터 친구.
1: 론, 론, 론.
3: 머리로.
4: 아, 론 하려고 해리포터를 한 거야?
1: 아, 이 세 개가 혹시 해리포터, 헤르미온의 론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2: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아.
4: 야, 불고 돌아가는구나.
1: 알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몰라.
4: 몰라.
5: 좀 맞춰봐, 그냥.
3: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몰라.
5: 글쎄, 마음은,
3: 마음은 몰라.
6: 근데 좀 못 건졌는 게.
7: 너도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다.
4: 아우 뭐 목적이 없었어 이건.
8: 그러면 해명하면 해주세요.
4: 어, 어떤 거요?
8: 아까 중간에 이건 쓸 수 있겠다 한 건 무슨 의미예요?
4: 이거 쓸 수 있어요.
8: 아.
4: 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일기 쓸 수 있겠다.
8: 일기를 쓰는구나.
4: 아. 왜 이렇게 또 댄스를 추면서 힘들겠냐? 지금 배고프시죠?
1: 아, 예, 몸을 또 쓰니까 이게. 네.
4: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 다들 식사로 가시죠!
1: 오케이. 진수성찬.
9: 아, 많이 무서웠네요. 배설하지는 음증
4: 타버. 자, 선배님들 맛있게 썼어요.
1: 와. 네. 김밥이네.
3: 아니, 근데 혹시 펭귄들끼리는.
4: 네.
3: 요게 되게 진수성찬인 거야?
4: 아!
10: 근데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4: 어, 왜요?
1: 강이나 좀 참아봐.
10: 조금 참을까?
1: 일단 들어보자. 이유가 있겠지.
4: 제가 아까 진수성찬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김밥의 이름이 진수성찬 김밥입니다.
10: 아, 나 이런 송캠프는 못 참는데.
1: 근데 이건 나도 못 참아.
4: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3: 그러면 펭수는 평생 이렇게만 먹어도 행복하겠네?
4: 오, 아니요.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3: 질문 한 개당 50만 원.
4: 오, 비싸다.
3: 아니야, 물어봐.
4: 밴드 딱 이제 음악을 딱 하면은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좀 그 특별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3: 내가 베이스 솔로를 하면서 멋있게 등장하는 씬이었어.
4: 네.
3: 근데 베이스 소리가 안 나왔어.
4: 왜요?
3: 이제 베이스 볼륨을 내려놓은 거야.
10: 근데 베이스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아.
4: 네, 보통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3: 다들 박수를 쳐.

0: 것 마냥. 어,
1: 다들 와 멋있다 박수를 치는 거야.
0: 아, 나오고 있겠지 소리가. 원래 안 들리니까.
1: 이제 또 우리 펭수도 데뷔를 하면은 아이돌이잖아?
0: 그쵸?
1: 아이돌 하면은 엔딩 포즈가 아주 필요하단 말이지.
0: 아, 엔딩 포즈? 어. 그럼 선배님도 엔딩 포즈는 각자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편입니까?
1: 기본적으로 규칙은 있어.
0: 규칙이 뭡니까?
1: 숨을 헐떡여야 돼.
0: 아, 안 힘들더라도?
1: 보통 안 힘들긴 해. 근데.
0: 근데 광인수미님.
2: 네.
0: 광인수미님은 엔딩 포즈 어떻게 하십니까?
2: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그때. 뒤에 있어가지고 엔딩 포즈를 잘 안 줘.
1: 펭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려면. 네. 이 헤드셋을 한번 벗어.
0: 아, 한번 포즈 제낄까요, 이렇게?
3: 아, 탈부터 되는 거야?
2: 그리고 다이 쓰는데, 다이 쓰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3: 정확하게 들어가다.
2: 앵콜.
0: 포즈 제껴.
3: 야,
0: 다시다. 우와. 공략하겠습니다. 오. 제가 만약에 이 신곡으로 음악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어. 엔딩 포즈 이겁니다. 어. 자, 그냥 뭐 아무데나 서세요, 아무데나.
3: 아무데나 봐.
0: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3: 아, 갑자기?
0: 아니, 그게 엔딩, 그게.
3: 엔딩?
0: 아니, 우리의 마지막에 딱 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그런 거야.
0: 자, 웃을게요. 하나, 둘, 셋.
3: 다 뽑았다고?
0: 이제 가시죠. 아웃!

0: 한편 후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노래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홍보를

0: 해보겠습니다. 기대도 좋아.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3: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2: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3: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4: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5: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4: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5: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6: 어, 지붕이요?
5: 네.
6: 어?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7: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8: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7: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8: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7: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8: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7: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8: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와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0: 있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래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멋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3: K형님은 K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4: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 무대 위에서는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5: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업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0: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거죠. 병원에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4: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5: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상담 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를

0: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의 전쟁. 제철 맞은 옥수수와 사토를 버립니다. 매일 수천 개가 넘는 옥수수를 쪄내는데요.
15: 이렇게 가마솥에 걸어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4: 찌는 과정도 힘들지만 수확 과정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대 사이를 누비며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
16: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14: 고생한 만큼 맛있게 재탄생하는 옥수수 음식들. 하루 수백 개의 옥수수 술빵을 쪄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옥수수 술빵을 쪄내고 포장하는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17: 장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14: 한편 여름 별미인 올챙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과 씨름하는 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저어가며 농도를 맞춰야 하는 고된 과정.
18: 뜨겁죠. 안 뜨거운 사람이 아니죠.
14: 옥수수로 만드는 전통 황골엿은 철도 없이 인기인데요.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엿을 만드는 사람들.
19: 24시간 동안 한 번 해놓고 해요.
14: 평범한 옥수수로 귀한 엿을 만드는 인내의 시간. 그 특별한 맛을 따라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옥수수 산지인 충북 괴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옥수수 수확으로 눈꺼뜰 새 없답니다.
20: 안녕하세요. 괴산에서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3년차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700평 정도 되는 거고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8시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이거 옥수수 상태예요. 이 밭의 옥수수 상태이고 이거를 오늘 다 수확해서 삶아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4: 당일 수확한 옥수수는 바로바로 쪄줘야 하는데요. 가마솥에 장작불로 쪄주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분이요.
20: 여기에서 한 500개에서 550개? 그 정도 들어가요.
14: 옥수수를 더 맛있게 쪄내기 위해 장작불이 꺼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필수. 뜨거운 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20: 제 사수인 저희 아빠예요. 아빠 안 더워?
19: 아우, 안 더울 리가 있어.
20: 근데 왜 불 이렇게 왜 봐야 되는 거야?
19: 화력을 꼭 지켜줘야 돼. 이거는 화력이 약하면은 옥수수 맛이 안 나.
14: 오랜 경험으로 장작을 넣고 불을 다스리는 작업자. 가마솥 앞을 지키는 시간이 곧 옥수수 맛을 완성한다네요. 이제 잘 쪄진 옥수수를 건져줘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옥수수 알이 터질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재빨리 건져줘야 합니다.
20: 너무 잘 삶아졌어요. 딱 봐도 윤기 흐르지 않아요?
14: 하하,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쫀득하고 고소한 옥수수. 여름철이면 꼭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건져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장갑을 겹겹이 끼워도 열기를 피하기가 힘듭니다. 눈을 뜨고 힘든 작업 환경.
20: 옥수수가 여름 제철 음식이잖아요. 여름에 나오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쪄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4: 그런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눈에는 아직 서툴기만 한 딸의 작업 방법. 안쓰러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19: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짝 밑에서 시금치 들어가서 건져내려고.
14: 건져내는 과정에서 옥수수에 상처가 생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질 때도 다시 담을 때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9: 뭐 어떻게 한 대를 보면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배우겠다는데 뭐. 좀 지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농사라도 지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 힘든 과정도 결국 딸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20: 신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아빠랑 함께 해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14: 고된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됐답니다. 쪄내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건져 올리는 찰나의 순간까지 작은 차이 하나가 옥수수의 맛을 좌우하는데요.
20: 잘 쪄진 것 같아?
14: 딸이 삶아낸 옥수수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20: 맛있죠?
19: 괜찮아. 지금 못했어요. 알려주고 해가지고 몇 번씩 시정을 한 거.
20: 3년 만에 인정을 받았네요.
14: 오늘은 칭찬이 더 달콤한 날이네요. 이제 손님에게 내놓을 준비.

0: 업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여기저기서 약속이나 한 듯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1: 와, 알이 톡톡 터지네요.
2: 연하고 부드럽고 찰지고 맛있어요.
0: 다음 날 일찍 시작되는 농부의 하루. 옥수수 밭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3: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4: 옥수수 따러 왔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물량을 다 할 수 있어갖고.
5: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이에요. 너무 더워.
3: 아,
5: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3: 아, 낮에는?
5: 네.
0: 기온이 너무 올라가기 전 수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저녁 낮으로 잘 염은 옥수수를 선별해 잘라주는데요. 바쁘다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한답니다.
4: 잘못하면 옥수수를 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수분 작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더 바짝 자르면 금방 말라요.
0: 잘 염은 옥수수는 기계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익힌 눈썰미와 손끝의 감각만이 제때 익은 옥수수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5: 옥수수가 알이 촘촘하게 잘 먹였고 사이즈까지 딱 맞아요. 사이즈까지 크기도 적용하고 딱 맞아요.
0: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은 약 4천 개. 수확 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옥수수 잎 제거가 필수인데요. 자칫 잎에 얼굴을 베이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손을 이렇게 만져도 엄청 따가워요, 여기가. 아... 여기 지금 가시 보이세요?
0: 분주하게 옥수수 밭을 오가는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잎 때문에 작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4: 저도 더우니까 마스크 이거 벗고 싶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얼굴이 다 긁혀갖고 붉게 일어났어.
0: 옥수수 잎을 제거해준 후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데요.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옥수수 대와의 시름. 그런데 수확한 옥수수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딸.
5: 어, 바닥에다가 시름을 더 넣는 거야. 그때만 힘이 떨어지면 안 돼.
3: 왜요?
5: 땅에다 놨다 하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0: 아버지의 말에 즉시 옥수수를 자루에 옮겨 담는데요. 아버지의 수십 년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4: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빠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할 줄은 몰랐어요.
5: 힘든 거야.
4: 일단 새벽에 일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3: 네.
4: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 학교 이제 시간에 저는 밭에 있어야 되고.
5: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하려는 그 노력이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0: 어느덧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빠르게 수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는 금방 딱딱해질 수 있어 작업 속도가 생명인데요.
5: 당일 수확해서 당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따가도 내일 보낸다?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0: 장장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작업.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더욱더 빨라집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이제 한숨 돌립니다. 쉼 없이 흘린 땀만큼 물 한 모금도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4: 시원해. 살 것 같아요.
3: 왜 안에 있을 때 같은데?
4: 안에 있었을 때는 갇혀 있는 기분이거든요. 옥수수 때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지금 나오니까 탁 트여 있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0: 이제부터는 의영 씨가 움직여야 할 시간. 수확한 옥수수를 옮기기 위해 직접 개조한 이양기가 동원됩니다.
6: 네, 어디로 가자.
7: 왔어?
6: 왔어?
7: 네.
6: 몇 가지 씻어.
0: 이양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어깨에 메고 차로 들어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옮길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다행히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판매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업을 해야 돼요?
4: 네, 해야 되죠. 옥수수가 이제 딱딱하게 말라버리면 판매를 아예 못해요. 그냥 수확을 해서 그냥 아예 말려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갖고.
0: 수확할 때 비를 피하긴 했지만 이동 중 비를 고스란히 맞은 옥수수. 물에 흠뻑 젖은 옥수수는 선별 과정에서 손이 더 많이 간다는데요. 옥수수를 일자로 세워 다시 정리하는 작업자들.
7: 오늘 비가 좀 눈이 들어갔으니까 물 좀 빼가지고 깎아서 작업을 해야 돼.
0: 기계의 힘을 빌리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세 명의 작업자가 약 2시간에 걸쳐 옥수수를 가지런히 정렬합니다. 정리를 마친 옥수수. 야, 마치 거대한 꽃을 보는 것만 같네요.
7: 옥수수가 맛있어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조금 있으면 막 불안해.
0: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아버지. 수확한 옥수수는 가장 먼저 택배 작업부터 하는데요. 택배는 먼 곳까지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껍질째 포장합니다. 택배 포장을 마치자 또다시 옥수수가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와의 전쟁.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1: 이거 오늘 다 해야 돼요?
4: 네,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당일 수확, 당일 판매예요.
0: 두 번째 들어온 옥수수는 찐 옥수수용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쪄내야 해서 손질 과정이 두 배는 더 까다롭습니다. 밑동을 잘라 껍질까지 일일이 벗겨줘야 하는데요.
4: 싸서 한솥 삶아야 돼갖고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싸서 해야 돼요.
0: 가장 중요한 작두 작업은 의영 씨가 맡았습니다. 옥수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
7: 센터를 잘못 맞추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0: 한순간의 칼질이 비품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공을 잘라주면 옆에선 다른 작업자들이 재빠르게 껍질을 벗겨줍니다. 옥수수가 쌓여갈수록 작업자들의 피로도 쌓입니다.
4: 너무 많아서 세례복을 까질 않아. 전 엄청 아파요.
0: 하지만 껍질을 벗겨낸 옥수수는 더 빠르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옥수수 손질이 끝나자 곧바로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딸. 고온의 날씨에 장작불의 열기까지 이중고입니다. 작업 방식이 맛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믿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장작불을 지피는 일이 더욱더 힘들기만 한데요. 보다 못해 직접 나섰습니다.
7: 비가 오니까 공유건 좀 잘 안 붙어요.
8: 이렇게만 날씨 좋을 때는 내가 돈을 붙여주고 피가 붙어요.
0: 수십 년 경력의 아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4: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스쳐지는 거예요.
0: 유진 씨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져만 갑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뚜껑을 덮기 전 꼭 천으로 덮어줘야 한답니다.
4: 저희가 장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려고 위로 여기로만 묶게 하려고.
0: 여기서 끝.

0: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 밑동까지 올려주는데요.
1: 이거 옥수수 뒤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을 내요. 그래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0: 자연 그대로의 감미료인 셈인데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불과의 싸움. 옥수수가 잘 쪄질 때까지 장작불의 세기 조절은 필수라는데요.
2: 바르게 쓰여야지 뭐.
0: 장작불의 세기에 옥수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과정. 드디어 찐 옥수수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알알이 여문 찐 옥수수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3: 주무세요.
1: 이거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네. 돈이잖아요. 이것보다 그냥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수확의 기쁨? 그런 좀 기쁨이 많아요.
0: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순간. 하지만 그것도 잠시.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옥수수를 건져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하루 수천 개의 옥수수를 삶고 건져내다 보니 허리 통증과 땀은 기본.
1: 이렇게 더운데 무거운 거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저희 아빠 울어요. 속상해요.
0: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작업. 삶고 건져내는 작업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장작불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목. 뜨겁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다 삶아질 때까지 한눈팔새 없이 장작불의 세기를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4: 아, 짜리 촉촉하네. 지금 여기 여기는 두고 이것까지 다 두고 있어. 두고 온 날은 서로 안 하는 날에 서로. 이건 서로 안 하는 날.
0: 설상가상으로 손목 통증까지 찾아와 보호대까지 동원됩니다.
4: 아파가지고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압박시켜줍니다. 아. 작업할 때 보면 여기가 막 땡겨. 여기하고 없죠.
0: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지만 누구도 일을 대신해주지 않기에 꿋꿋하게 장작불 앞을 지킵니다. 옥수수가 뜸이 들어갈 때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4: 아, 두고 이거 달고 쫀득쫀득하고 이게 해꼬라 아주 맛있네요.
5: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있고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0: 한여름 불볕 더위 속 가마솥과 장작불이라니. 극한의 환경 앞에 지나가는 이들도 걸음을 멈춥니다.
3: 그냥 진짜 가마솥 앞에서 지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4: 예? 죽지요. 아니, 저는 여기 잠시 서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0: 어느덧 힘들고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찐 과정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남은 잔불에 구워 먹는 감자가 별미라는데요.
1: 그러니까 냄비로 삶는 것보다 어차피 불도 지금 잔불이 남아 있어갖고 여기다가 좀만 해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0: 잔불 속에서 뭉근히 익어가는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간식이라는군요.
1: 오,
4: 40분.
0: 구운 감자는 작업자들에게 피로 회복제이자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1: 감자.
4: 맛있다.
1: 맛있다. 야, 이 친구들도 어찌됐든 저희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잖아요. 가족들 놔두고 배고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6: 그런 것처럼 그냥 계속.

0: 먹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냥.
1: 힘든 일도 꿋꿋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알한알 키워낸 정성과 작업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오늘도 맛있는 옥수수가 탄생합니다.
0: 여기 내려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인 네가 뭘 하겠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이제 뒤를 이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대세전환을 하고 싶어요. 아빠는 좀 쉬시고 제가 좀 더 크게 벌려서 돈 많이 벌어서 저희 가족도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이.
1: 옥수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 바로 옥수수 술빵인데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옥수수 술빵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2: 속초 몇 번 왔는데 줄이 항상 길어서 못 사서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3: 네.
2: 근데 지금도 줄이 이렇네요.
4: 근데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온 거예요. 진짜로 토요일에 왔다가 오늘 가는 날에 다시 또 온 거예요.
1: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 먹을수록 자꾸 생각난다는데요. 모양부터 눈길을 끄는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에 오래전 추억까지 소환된다는군요.
5: 폭신폭신하고 너무 달지 않고 엄마가 간식을 해줬던 가마솥에다 해줬던 그 간식이어서 먹어봤어요.
1: 소박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는데요.
6: 안녕하세요. 29년째 옥수수 술빵을 만들고 있는 안정미입니다. 우리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 사장님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7: 네, 안녕하세요.
6: 이 술빵 드시면 차도 잘 되고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드시고 남녀노소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1: 덕분에 옥수수 술빵은 이 시장의 대표 명물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맛있는 식감을 전달하기 위해 빵을 다루는 손기술이 중요하답니다.
8: 밀가루가 판에 붙으니까 판에 붙는 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1: 완성된 술빵은 어떻게 자르고 포장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최대한 손은 덜 타면서 형태를 잘 살려 포장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8: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무게가 한 뭐 5kg 정도 나가는 거라 손목에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애기 엉덩이처럼 부들부들한데 깨질까봐.
1: 갓 짜낸 술빵을 찜판에서 빠르게 분리해주는 과정. 쉬워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8: 장아쇠 증후군이라고 손가락 한 6개가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있죠.
1: 쪄내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수시로 빵 반죽 작업이 이어집니다.
9: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야만이 그 구수한 맛이 있고 그 막걸리 빵의 향이 아주 적당하게 잘 조합이 됩니다.
1: 옥수수 술빵의 핵심은 단연 옥수수 가루. 술빵의 달콤한 맛을 책임지는데요. 자칫 배합을 잘못하면 가루가 고루 섞이지 않아 반복해서 저어줍니다.
9: 옥수수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잘 혼합이 돼야 믹싱이 잘 되고 고루고루 구수한 맛이 커지겠죠.
1: 잘 섞어준 가루는 바로 반죽기로 이동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야 하는 작업.
9: 엄청 무거워요. 허리 많이 다칩니다. 이거 빌면.
1: 이제 반죽에 들어갈 막걸리를 체에 곱게 한번 내려주는데요.
9: 이스트 대용으로 막걸리가 들어갑니다. 향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스트는 좀 자극적인 향이 나고요. 막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이제 준비해둔 반죽가루에 막걸리를 넣어서 배합을 해주는데요. 막걸리 덕분에 반죽과 동시에 발효가 이루어져서 더 빨리 빵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잘 배합된 반죽은 바로 찜기에 배분해 주는데요.
1: 이렇게 해야 좀 빵이 부드러운 게 있고요. 저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빵이 좀 질기죠.
0: 때문에 반죽만큼은 청운 씨가 직접 담당한답니다.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커다란 찜기 앞에선 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1: 진평기를 넣다가 확 밀어져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껴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뭉그러졌어요.
0: 자칫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랍니다.
1: 손톱까지 완전히 날아갔는데 손톱이 다행히 잘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0: 옥수수 술빵은 찌면서도 발효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다른 빵보다 더 오래 쪄주는 게 특징. 드디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탐스럽게 잘 쪄진 옥수수 술빵.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1: 잘 나오면 빵 향부터가 튀어요.
0: 쪄낸 후엔 꼭 직접 맛을 보는데요.
1: 좋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0: 이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선보일 시간. 하루 평균 수백 개가 팔릴 만큼 인기인데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2: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뭐 보통 한 시간씩 기다리신다고 보면 많이 죄송하죠. 놀러 오셨는데.
0: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 최대한 빠르게 포장을 이어갑니다.
3: 여보, 식사로 가시게요.
0: 밥 먹게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한숨 돌리는 부부. 술빵만큼이나 꿀맛인데요.
1: 맛있죠. 힘드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2: 금산 새만금 가서 가결 새로 사가지고 갔다가 좀 이따가 한번 해먹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는데
1: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네, 그게 또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0: 함께 꿋꿋이 버텨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네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시장. 오후가 되자 작업장 한켠에서는 택배 포장으로 분주한데요. 빵이 마르지 않도록 빠르게 포장해주는 것이 노하우.
2: 빵이 내 손 안에서 놀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힘든 게 없어요.
0: 인생 2막을 써준 고마운 옥수수 술빵. 힘들지만 매일매일 보람의 연속이랍니다.
2: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주셔주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매년 이맘때쯤이면 옥수수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홍천의 한 시장. 바로 여름 별미 올챙이 국수인데요.
4: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5: 옥수수야. 노란 옥수수.
0: 국수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올챙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올챙이 국수. 옥수수 향 가득한 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는데요. 척박한 산간지역에서 귀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올챙이 국수. 강원도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긴 향토 음식입니다.
6: 절반이면 끊어져요. 끊어져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요. 그래서 수저로 항상 먹어야 돼요.
0: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올챙이 국수만의 매력이라는데요.
7: 그냥 부드럽고 아주 막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8: 시원하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산뜻한 느낌?
0: 올챙이 국수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는데요. 가장 먼저 전날 불려두었던 옥수수를 갈아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올챙이 국수용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매옥수수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9: 겨울에는 이게 녹말이 쉬지 않으니까 오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걸러놓고 가요. 그러면 한 2시간은 빠르거든. 아. 요즘은 이 녹말이 빨리 쉬니까 걸러놓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걸러서 해야 되니까.
0: 곱게 갈아준 옥수수는 채로 옮겨서 옥수수 알맹이에 껍질을 걸러주는데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9: 옥수수 국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녹말 걸러내는 거예요.
0: 고운 녹말만 걸러내야 하는 세심한 작업. 총 2시간 가까이 채 걸러내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9: 걸러내야지 국수가 부드럽고 되지. 네. 이 껍질을 걸러내지 않으면 국수가 거칠어서 안 돼.
10: 어머니는 근데 이거 국수를 왜 하게 됐어요?
9: 먹고 살기 위해서.
0: 이제 곱게 걸러낸 옥수수 전분물을 가마솥에 끓여줘야 하는데요. 옛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10: 몇 그릇이나 나와야 되든 되나?
9: 한 100그릇이나 한 80그릇이 나올 거야. 예예. 예. 80그릇.
10: 네네. 네네.
0: 옥수수 전분은 금방 눌러붙을 수 있어서 끓이는 내내 저어줘야 하는데요.
9: 옛날로 말로 뭐 주걱 대신 젖어주는 기계 힘이다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노화가 돼가지고 주걱질을 잘 못해.
0: 계속 저어주는 과정을 통해 전분이 물에 균일하게 퍼져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젓는 것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다 끓여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익는 속도에 따라 불 조절은 필수.
9: 40분 끓여서 제대로 죽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뚜껑을 또 꼭 뜸을 들여야 돼.
0: 40분이 지나자 어느새 되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할 시간. 처음엔 춘옥시조차 올챙이 국수가 생소했답니다.
9: 그래, 처음에 시집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500원 했거든. 그걸 한 그릇 사줬는데 정말로 못 먹겠더라고. 미끌미끌하게 가질간 안 넘어가.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게 됐어.
0: 그렇게 지난 19년간 생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끓여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걱질을 시작하는데요.
9: 살기가 좀 있으라고, 끈기가 있으라고.
10: 옛날에는 이거 얼마나 젖었어요?
9: 뭐 옛날에는 많이 젖었지. 한 시간도, 한 시간.
0: 쫀득한 식감과 찰기를 완성하기까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정성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끓이고 나서야 국수 털이 등장합니다.
9: 묵털, 옥수수 국수 뺄 묵털.
0: 옥수수 전분 반죽을 일정한 굵기로 뽑아내줄 국수털. 그런데 국수를 뽑는 시간이 되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옆 가게 상인인데요.
9: 올챙이 뺄 기사님. 뽑는 거는 해도 빼는 기술은 없어.
0: 틀 밑에 찬물 대야까지 준비한 후 옥수수 전분을 퍼담습니다. 동시에 국수 틀에서는 전분의 압력에 의해 국수가 뽑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9: 옛날에는 저런 묵틀이 제대로 없으니까 박박하지. 그리고 옛날에 미제 분유 깡통이 이렇게 폭이 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로 못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챙이 국수라는 거 모양이 그렇게 나왔어.
0: 과거 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 마치 올챙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올챙이 국수. 복숯털도 점점

0: 발전하면서 지금은 긴 면발의 국수 형태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옥수수 전분을 계속해서 퍼내다 보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집니다.
1: 아, 뜨겁죠. 안 뜨거우면 사람이 아니죠. 뜨거워요, 많이.
2: 그런데도 하시는 거예요?
1: 그럼 뭐 해야지, 어떡해요.
0: 그런데 국수틀을 계속 돌려주는데요.
1: 빨리 안 식으면 라면처럼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국수가 망가져. 그래서 이걸 한 줄 이렇게 길게 한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0: 국수를 뽑아냄과 동시에 차갑게 식혀줘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새벽부터 서두른 덕분에 하루 장사할 올챙이 국수를 모두 완성시켰습니다. 한편 가마솥에는 특별한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전분 누룽지입니다.
1: 누룽지 멋있죠?
2: 우와.
0: 이야, 정말 거대하네요.
1: 보세요. 국수를 니만 내봐요. 생각 하나 잡숴 오세요. 아주 고소합니다.
0: 올챙이 국수를 완성한 후 맛보는 별미랍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포장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마워 푸짐한 서비스는 필수.
3: 싸고 맛있잖아요.
4: 아, 부담이 없어요?
3: 예.
5: 가격이 없나요?
1: 여기요. 5,000원.
0: 수년째 가격이 그대로라는데요.
4: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싸요?
1: 일단은 옥수수가 싸잖아. 원재료가 싸니까. 놀러 나온다 치고 그냥 내 맘대로 막히는 거야. 네, 뭐 앉아보세요.
0: 돈보다 정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춘옥 씨.
6: 감사합니다.
0: 덕분에 그 옛날처럼 단돈 5,000원에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답니다.
6: 할머니가 진짜 불때가지고 옥수수 해가지고 진짜 개울에 가서 불때가지고 그거 눌리셔가지고 할머니가 옥수수 해주고 그랬어요. 예, 할머니가.
7: 감사. 잘 먹고. 아우, 너무 좀 맛있었어요.
1: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7: 잘 맛있었어요.
1: 네, 고맙습니다.
0: 손님들의 웃음을 위해 춘옥 씨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1: 못하지. 맛이 없어 남기고 돈 받기도 미안한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면 그 기분이 묘하시잖아.
0: 한편 원주 치악산 자락에는 100년이 넘도록 옥수수로 만드는 황골엿을 지켜오는 이가 있습니다. 황골엿이 유명해지면서 사시사철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8: 이게 뭐예요?
9: 옥수수 갈은 거예요. 마른 걸로 두 번 갈은 거예요, 이게.
8: 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9: 황골엿 만들려고 그래요.
0: 강원도 황골마을에 전통을 담은 황골엿. 옥수수와 엿기름을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 더 깊고 은은한 단맛을 완성합니다.
9: 여기가 옥수수 감자가 잘 되잖아요. 추워가지고 논은 적고 그게 이제 옥수수로 엿에서 팔아가지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요.
0: 쌀과 옥수수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9: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가 먹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가지고 했지 쌀이 구할 때는.
0: 곱게 간 재료는 솥에 한 번 끓여줘야 하는데요.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 저을 때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솥 앞을 지켜야 하기에 힘을 덜 쓰는 방법이랍니다.
9: 다리에다 고정해놓고 몸만 움직여가지고 울렁이는 팔로 하면 힘이 들어도 돼.
0: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게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듯 고정한 후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듯 저어주는데요.

0: 어느새 연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 끓으면서 자체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먹 사이로 갈라지잖아. 맑은 물이, 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과정. 어느덧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작업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체에 건더기들을 걸러줘야 합니다.
1: 바가지도 여기 굵게 튀어올라요. 튀어올라면 눈 쪽으로 많이 튀어요.
2: 그렇게 눈 다친 적도 있어요?
1: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0: 연물을 짜내는 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뒤늦게 아들까지 연 만들기에 합류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함께 엿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된 연 만들기 작업을 달래주는 특별한 음료수. 오랜 시간 정성껏 달여낸 연물 한 잔. 은은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1: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이거 먹으면 야식 안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든든하지 덥고.
0: 연물로 에너지를 충전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연물을 졸여주기 시작합니다.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저어가며 정성껏 졸여주고 나면 조청이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1: 요즘 더 많이 졸이고 1시간 반 정도.
0: 조청이 되면 엿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 막바지 힘을 내봅니다.
1: 힘든 바에 그런지 다 돌아갔어요. 반대로.
0: 오랜 시간 엿을 만들며 온몸에도 그 흔적이 만들어졌는데요.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해오던 엿을 오래도록 지켜오고 싶었답니다. 이제 농도가 더 진해졌는데요.
1: 가늘게 내려놨지. 이게 된다.
0: 장장 하루가 걸려 완성된 전통 황골엿.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엿틀에 옮겨 잘 굳혀져야 하는데요.
1: 엿 다 만들어 놓으면 공부 못하고 힘든 건 잊어버리고 그러고.
0: 약 2시간가량 굳혀주면 완전한 엿의 모양을 갖추는데요. 이제 마지막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절단기로 일정하게 자른 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해주는데요. 자칫하면 엿에 흠집이 날 수 있어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전통의 황골엿. 이 특별한 맛이 잊히지 않게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습니다.
1: 엿이 100년이고 몇백 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 찾아주셨으면 이어가는데 고맙고 반갑겠습니다.

0: 너무 맛있어요.
1: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2: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어요.

0: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1: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2: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달여서 맛을 내요.
3: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2: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3: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1: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 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4: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어.

0: 길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1: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난방구는 불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아, 저...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0: 추워.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Burp! Burp! Burp! Burp! No, no, no, no, no, no, no, no! Burp! Burp! No! No!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

0: 신선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5: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0: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좋아.
11: 내가 전원이. 아니 내가 전원이야.
10: 근데 너무 야해.
12: 대박이다.
10: 너무 야해.
12: 어머.
13: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2: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4: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시도 제일 위험하잖아요.
15: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6: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17: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16: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17: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8: 조상님만 22분이 계셔요.
19: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8: 진주시 27대 손 대종손.
19: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20: 지붕이요?
19: 네.
20: 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21: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22: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21: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22: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21: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22: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21: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22: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일시요?
1: 네, 하나, 둘.
2: 네, 안녕하세요.
3: 그래, 우리는 지독하게 좋은 루키다.
2: 삼보라고 하는 팀이고요.

0: 하나, 둘, 셋.
1: 화이팅!
2: 나르디스는 우선 좀 재즈와 포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 팀이고요.
3: 일단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냥 계속 실감 안 난다 하고 걸으면서 실감 안 난다 하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실감 안 난다.
3: 유재하 경연 대회에서 처음 이제 대상을 받고 우리 둘이서 이게 되네. 약간 뭔가를 해봐도 되겠다. 그 곡은 이제 저희를 태어나게 해준 곡이기도 한데 기타와 피아노로서 이제 들려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밴드셋으로 오늘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저희 나르디시스가 이런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밴드였구나.
4: 아,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5: 만났으니까.
4: 그래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죠? 약간 승부욕 있으세요, 두 분? 어, 좋습니다.
5: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오늘.
3: 로컬 밴드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랑 같은 장르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네.
4: 기타 보컬이 아닌 그냥 단독 보컬인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5: 팀명은 B0입니다. 지하 0층이죠?
2: 맞습니다.
5: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6: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오직 음악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5: 저도요.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0입니다.

0: 먼저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1: 제가 적어왔는데
2: 같아요.
1: 괜찮나요?
3: 이거 이 질문이니까.
2: 아, 질문이요. 아.
1: 저희는 명란 계란찜 같은 따뜻한 정과 담백함이 담긴 고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3: 보이시나요?
4: 거기 네.
3: 영양도 좋고, 네. 담백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네. 레슨을 하던 그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소싯적에 밴드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틀즈의 뜻을 모르시고, 그냥 비틀즈는 비튼다.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도 비트는데,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도 몸부림을 좀 쳐보자.
5: 이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어떤 뜻일까요?
1: 네 명 모두 소극적이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좀 몸부림 치고 싶어서.
5: 아, 소극적인데 몸부림은 좀 치고 싶은.
1: 네, 몸부림 좀 쳐보려고요. 그 영어로 읽으면 또 이제 맘이 돼가지고. 네. 맘부림조 하면은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몸부림 좀 투박하잖아요.
5: 그 이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1: 네.
5: 그 이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불리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네.
5: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 막 네.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해요.
1: 네.
5: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1: 네.
5: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몸부림주도 어떻게 불리느냐는 그 마음대로 부르라고 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5: 맘부림주입니다.

0: 삼보라고 하는 팀이고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기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1: 노는 것도 매번 같이 노는 거예요.
2: 삼보. 여기도 이게 좋았어요. 친구.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3: 서로 사랑하시나요?
1: 네.
2: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돼요.
0: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저는 뭔가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코러스를 할 거예요. 서로를 좀

0: 감사합니다.
1: 긴장돼요. 어떡하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포크 기반의 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최재니입니다.
1: 되게 걱정됐어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무대를? 왜냐면 저는 무대를 서본 경험이 이거 포함해서 세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세 번째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0: 노래는 20살, 21살 때부터 그냥 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그냥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하는 생각을 소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곡을 쓰는 것 같아요. 행복할 때 곡을 쓰는 건 조금 저에겐 어려워요.
1: 이렇게 무덤덤하게 하지만 이렇게 가슴 깊이 파고든 음악이 이거 이런 심사평 이거 완전 극찬 아닙니까?
0: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되면 참 좋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한여름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도 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서, 어리게 안 보이고 싶어서 뭔가 옷을 좀 더, 글 쓰는 사람처럼 입고 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다.
2: 사전 인터뷰에서 내가 헬로루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좀 특별하게 집어주셨다고 하는데.
1: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제가
2: 알죠.
1: 했었거든요. 어떤 루키가 되고 싶다. 그게 기억이. 죄송합니다.
2: 윤영 씨, 진짜로. 진짜 혼나요, 그러면은.
1: 죄송합니다. 오늘 먼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오늘의 헤드라이너 최윤영 씨입니다.

0: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3: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고 무대 위에서는 저걸 저렇게 가지고 노시네.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들이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5: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6: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4: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 라고
4: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6: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4: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6: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4: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7: 진짜요? 색깔이? 몰랐어요, 이것도.
6: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4: 뇌가요?
6: 네.
4: 편집을 한다고요?
6: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7: 많이 움직여요?
4: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진짜?
6: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4: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8: 안 보여요. 사라졌어.
4: 깜빡깜빡거려요.
9: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0: 암보험 들어야.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네.
17: 안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18: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19: 그 옛날에는 집사람이 뭐 60세까지만 하고 관두고 쉬라고 그랬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0: 자꾸 더 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63세까지 한다, 65세까지 하라고.
1: 사무실하고 우리가 틀리니까,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크게 부담도 없이, 아, 자, 회사에서 날 부르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2: 아직 저희 뭐 애들이 아직 솔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뒷받침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3: 왜 열심히 하세요?
2: 그냥 열심히 하는데.
4: 평소에 생활을 자체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5: 그냥 열심히 일하는 세대. 이제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세대. 우리는 이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릅니다.

0: 몸이 곧 재산인 사람들. 이 공장의 최고 기술자들은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1: 고준비.
2: 아직까지는 청춘의 시대지 않는가. 서류상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 따라준다면 충분히 뭐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가.
0: 이곳은 국가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특수 합금 소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고부가가치 기술 기업입니다. 회사가 탄탄한 만큼 직원들의 근무 의욕도 대단합니다. 올 9월 정년을 앞둔 남기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 연장은 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으면 80까지 자신이 있는데 체력을 길러가지고 최대한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침으로는 체력이 되는 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체력이 되는 한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원수 대표. 지방 중소 제조업의 현실 속에서 그가 찾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4: 이런 것도 조금 안정감을 좀 담는 게 좋겠다.
2: 지방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기피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나 연구 인력들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그런 애려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까지 숙련되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나가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그만한 숙련된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가.
0: 대체 불가한 숙련된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예순을 넘어서도 일을 이어가는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5: 쉽게 말하면 답속하라. 도심이 힘나는 시대까지 하고 싶어요. 아직 좀 더 벌어야 되니까요. 애들이 아직 솔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제가 뒷받침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노년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6: 집 놓으면 알겠어요. 놓으면 사람이 더 빨리 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배하는 기술이 어떤 뭐 그게 내가 그래서 사용하고
7: 친구들 하는 얘기가 아 그래 중소기업 가서 차라리 그렇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또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이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의 젊은 세대와 사뭇 다릅니다.
8: 저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게 일만 하는 위주로 살아왔지 않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젊은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돼요.
9: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젊은 아들은 보면 힘든 일 안 하려고 여가 일을 한 번씩 보면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엉망으로 일 안 합니다.
7: 주위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0: 일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세대,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로 나뉩니다. 특히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던 시절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는 향후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의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희망 이후로는 경제적인 이유와 일하는 즐거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만큼 일할 의지도 능력도 그리고 이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 기본적으로 건강 수준이 좋고 인지 능력이 과거 고령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세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더 높으세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젊은 분들하고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감각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공급 주문에 있어서의 잠재력은 우수해졌다.
0: 서울의 한 고령자 친화기업. 이 회사는 입사 자격으로 50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주 업무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AI 전화 서비스 관리입니다.
11: 가 콜을 전화를 드리고 전화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지금 두통 때문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는 말씀을 너무 힘들다.
12: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13: 아, 힘들어요.
12: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13: 네.
12: 혹시 머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13: 아, 죽겠어요.
12: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0: 현재 이곳의 직원 평균 연령은 65세.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14: 20, 30대가 이제 70, 80대를 전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텐데 지금 저희 50대, 60대인 분들은 고독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하고 좀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기가 케어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서적 지지 측면에서 대화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이 IT,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시니어들이 할 적합할 업무들이 많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메인 업무를 하고 청년들이 하기 어려운 단순한 반복적인 이런 업무들은 시니어들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를 ICT 분야에서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5: 특별히 어디 불편하거나 아프신 곳 있으셨어요?
16: 허리 아프시고 죽어야 안 아프다고요? 제가 전화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0: AI가 모은 이력을 살피고 온기를 불어넣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17: 그 이전 거를 들여다봤어요. 강아지랑 뭐 이렇게 산책을 갔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전화할 때 뭐 강아지랑 나가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18: 기술을 개발하는 쪽은 굉장히 이쪽 레벨이고 사실 사용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우 레벨의 일이긴 한데 결국은 이 로우 레벨에서 이제 이해하고 직접 받아들이는 것들이 모여서 이 하이 레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또 그거를 또 고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단순히 전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탐색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해서 좀 많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저희를 참여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 인공지능으로 대병되는 첨단 과학기술 이거를 누군가 깊이 연구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이거는 누가 잘할 수 있냐면 청년층이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년층들은 그 청년층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기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청년층 못지않게 일을 더 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0: 서비스업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AI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는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입니다.
2: AI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기술이 숙련된 사람들의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감이라든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데이터를 전부 다 수치화해서 입력값으로 넣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하면서 작업이나 생산성이 더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0: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는 베이비 부머.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고

0: 이 회사의 잡 포스팅 시스템, 즉 사내 공모 제도란 승진의 자리가 생기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늘 노력합니다.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재를 적극 활용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력 손실 없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일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를 따지 않는 그런 고용시장으로 가야 되고 고용 친화적인, 고용 친화적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친화적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도 친화적인 일자리고요. 그런 전환을 이루려면은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확 바꾼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한 기업.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그 특별한 채용의 주인공이었던 진재형 씨. 젊은 시절 그는 광고쟁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2: 그 당시에 전부 콘이 2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를 만들었다는 게 획기적인 부분이고 이게 팔릴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최수종을 모델로 써서 손가락 다섯 개를 내밀면서 500원입니다.
3: 그래서 500원입니다.
2: 채시라가 코어하고 하는 걸로.
0: 승승장구하던 그조차 IMF의 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 이제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이 먹은 손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할 일이 없거든요.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빵사에도 도전을 하고 SNS 전문가 과정도 밟아보고 대형 면허도 따보고 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죠. 제가 빵 만들기로 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제빵사로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트라이 해봤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원치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요. 젊은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당신을 제가 고용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0: 퇴직 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위를 절지수술을 했는데 75%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25%라도 남기는 거는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죽다 살았죠, 거의.
0: 죽음의 문턱을 넘고 다시 걷게 된 광고쟁이의 길. 그는 이제 삶 속에서 얻은 시니어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2: 요즘 그 시니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녹록지만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우린 절대 소모품이 아니고 잉여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인 인프라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의 본질인 것 같아요.
0: 진재형 씨는 자신에 이어 올해 선발된 주인공들의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일터에 첫 발을 내디딘 시니어들. 이 광고 대행사는 시니어들의 시장 잠재력과 그들이 지닌 전문성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시니어 인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도 8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1: 저는 광고 쪽에서만 쭉 한 4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했었고,
2: 원래 전공은 미술 쪽 전공을 했었고 포토샵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컴퓨터 쪽에 되게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3: 그분들이 어떤 일자,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사라지게 되는 게 좀 너무 아쉽게 봤고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 쌓은 역량이라든지 그런 경륜은 사실상 한 번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봐서 그걸 서서히

0: 사회에서 언제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1: 시니어 인턴의 유튜브 콘텐츠 촬영이 한창입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기 간식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2: 만약에 해봤는데 진짜 재미가 없으면 해보고 끝나는데 저는 한번 먹어보고 마음에 들고 맛있으니까 주말마다 사 먹고 라는 생각은
3: 혹시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2: 하는데, 아니, 하는데. 그래서 술과 스파이크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만 먹고.
4: 너무 달아서 지나치다라는 사람들도 여기 꽤 많이 있는데.
2: 근데 그게 또 가게마다 맛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게들을 가보면서 아, 여기가 더 맛있다. 아, 여기가 더 가성비가 괜찮다.
5: 이런 걸 즐기는 놀이 문화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6: 너 두쪽고 먹어봤어? 이 얘기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소속감을 느끼는 거였고.
5: 아니, 절대
6: 그러니까,
5: 조선시대 때도 청나라 물건을 써봤냐, 안 써봤냐, 뭐.
6: 각기야.
2: 그렇죠.
5: 너 안경 알아? 너무 잘 알아.
7: 오빠의 숙적
2: 똥만
7: 같은 것도
2: 또 이런 부담 있어. 털 이런 털 만든 거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담배가 그렇게 유행했다잖아요.
4: 결국은 이제 이 밈이라는 것과 유행이라는 것과 도파민 소비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면밀하게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마케터들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 아니,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8: 저는 이제 MZ 세대로서 유행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좀 즐기기에 바빴다면 이분들은 그 이면에 이 유행이 왜 시작됐을지 좀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마케팅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시니까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5: 우리 젠지가 저랑 한 35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대화가 그렇게 뭐 꼰대와 젠지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뭐 두종구 어른들은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또 요즘 애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 왜?
1: 헐리우드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 광고 회사의 과감한 실험. 어쩌면 이 실험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큰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면접을 할때한 30대 중반 정도의 리더 한 명이랑 사회 초년생, 그때 당시 Z세대 20대 중후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앉아 있고 앞에 시니어 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오셔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해서 이제 면접장을 이렇게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가는 방마다 직원들이 다 쉬는 시간에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면접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내부서부터 그 세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이지만 막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1: 치열한 채용 과정을 거쳐 얻은 기회. 하지만 대부분의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 이런 인턴 자리조차 얻기 쉽지 않습니다.
9: 안 믿겠어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수많은 곳에 넣었지만 연락이 한 군데도 온 적이 없었어요.
5: 대개 회사들이 시니어를 이렇게 재배 기회를 잘안 주는데.
10: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데가 없어요. 일을 주는 데가 없으니까.
1: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재취업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경력만으로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능력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사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은 경력을 살려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비율이 현장직이나 전문가, 기술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1: 사실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고용률 자체가 낮다기보다도 고숙련자,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활용이 훨씬 덜 되고 있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요가 느는데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노동시장에 일단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 상황이 바뀌고,

0: 사회 안전을 책임져온 베테랑들이 수강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1: 각자의 어떤 기능들이 현 정부에서도 노동 안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등등 해서 안전을 어떤 최고의 가치로 기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데 점점 더 중요성 있게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 직업이 이제 소방관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재난을 저희가 학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아무래도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0: 생활비 부담이 큰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대학원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3: 교육기관은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학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등록금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교육기관이 이런 분들에게 연장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서울 시내 한 쇼핑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바로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서울시 3천여 개에 달하는 안전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책임자, 고대일 팀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의 역할입니다.
4: 담당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온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0: 방독면을 꼼꼼히 점검하는 그의 손길이 능숙합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 후 비상기획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상기획관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일찍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 새로운 길을 준비해왔습니다.
5: 제 군 경력과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했었고 대학원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좀 이렇게 심화해서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0: 예상치 못했던 조기 전역. 아쉬움도 컸지만 한 살이라도 일찍 준비하고 공부한 덕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5: 어쨌든 제가 이른 나이에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른 나이에 나온 것이 지금 나올 당시에는 사실 완전한 어떤 정년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불안감이 있었지만 또 막상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6: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입니다. 이게 50대 중반 이후에는 뭘 새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취미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수요가 돼서 어디선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새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부터 이 평생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유명한 경북 고령. 도시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7: 김수현이고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8세.
0: 김수현 씨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 제가 1993년 1월 4일 프린팅 사업부로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프린터 R&D 쪽에만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33년 동안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고요.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도시 속에서만 계속 찾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바깥에서 찾고 싶고 저도 그 안에서만 계속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계속 똑같은 것밖에 안 보이고.
0: 이 프로그램은 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단순히 지역에 내려와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는 기존 워크

0: 스테이션과 달리 정착하지 않는 지역에 방문해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나이가 들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역할 상실로 인한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이 고립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2: 일단
3: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
2: 예,
3: 모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색이 될 거 아니에요.
2: 네.
3: AR을 이용해서 뭘 한다는데 그 개념,
2: 뭘 할지가 감이 아직 안 잡히지 않아.
4: 저는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면 고립 지역민에게 AI로 일상 업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정의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 저게 자체가 어떤 게 좋다는 거 보잖아요.
2: 네.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이 되게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 하면 나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여차 상황 때문에 이제 공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처럼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0: 퇴직 후 어렸을 적 품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6: 여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또 되게 느낌도 색다른 것 같고, 그 새로운 AI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 홍보를 위한 일단 로고, 그 로고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제가 좀 한번 간이로 만들었어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2: 누구나 아는 것처럼 AI가 일상생활에다 들어올 거고,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게 돈이 되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라도 그게 무슨 큰 돈이 아니더라도요, 되게 작어도 되게 보람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김수현 씨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태훈 씨. 젊은 시절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 사진작가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1: 사진에 대한 거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도 이제 은퇴자다 할 때 사진을 배우고자 했던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0: 현재 사진가 협동조합에 참여해 수익 사업을 이어가는 권태훈 씨. 그의 활동에는 청년과의 공존을 고민한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1: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낮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하면 결국 젊은이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익 사업은 그런 쪽으로는 안 돼야 되겠다.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그 장애인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찍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고, 사후 보정 작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분야는 아무리 그 실력이 좋고 그런 젊은이든 상업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하는 게 맞겠다.
0: 도심에서의 삶을 벗어나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일. 베이비 부모에게는 자아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소멸 이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한 25년 전부터 인구 이동의 패턴을 보면은 젊은 분들은 이제 농촌이라든가 소도시에서 대도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장년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동은 오히려 지역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지난 25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좀 지방에 가고 싶지만 난 농사 짓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뭐 파트타임으로라도 취업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장년층 같은 경우에 교육성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0: 장수의 축복과 그 이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세대, 베이비 부머. 늘 성실히 살아온 그들은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길도 언제나처럼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미래는 곧 우리 모두의 노년이 될 것입니다.

0: 아, 저희 부모님이 지난주에 이사 오셔서 네, 부모님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1: 저도 아, 식사하셨어요?
2: 네, 식사요. 좋아요.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사람들은 부모들을 안 볼라 그러는데 이 옆길을 데리고 왔잖아. 여기 같이 살라.
3: 좋지, 좋지.
2: 좋지.
3: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해야죠. 그렇게 많이 받았었고 뭐 딱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마침 또 퇴직도 했고 좀 더 신경을 써드려야죠.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옛날에 흐든 솜씨가 있던 게 흐대.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단골 손님.
4: 저희가 못 잊지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6: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7: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8: 내가 정원이. 아니야, 정원이야.
9: 근데 너무 야해.
10: 대박이다.
9: 너무 야해.
10: 어머.
7: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11: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12: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시트 제일 위험하잖아요.
13: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15: 와, 이거 진짜야?
16: 에이, 설마. AI겠지?
15: 오, AI로 만든 거네.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제 고향 이야기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들지 않은 야생의 땅. 갖가지 야생동물이 활보하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최상위 포식자인 저희들이죠. 여기 사는 동물은 크건 작건 모두 사자한테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흔해 빠진 사냥꾼의 무용담이 아니랍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꼬마의 이야기죠. 사람들은 사자를 흔히 백수의 왕이라고 불러요. 사자가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죠. 사자 무리의 진짜 지배자는 암사자입니다. 암사자들은 새끼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죠. 사냥도 대부분 암사자가 해요. 사자 무리, 즉 프라이드의 진짜 심장이죠. 프라이드의 미래도 암사자들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답니다. 사자라고 누구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거죠. 사자도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긴 시간이 걸려요.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때로는 타협도 해야 한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어른이 되는 사자는 소수에 불과하죠. 제 이름은 말리카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서식지와 개체수가 꾸준히 줄어서 이제 남은 사자는 3만 마리 정도뿐입니다. 사자 서식지 중에서 제일 풍요로운 땅은 바로 이곳. 제 고향인 남아공의 크루거 국립공원이죠. 이게 제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저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창 때의 저죠. 식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배고픈 날도 드물었어요. 좋은 시절이었죠. 지금은 다들 제일 잘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네요. 나무 그늘에서 느긋하게 쉬는 일이죠. 저희는 사자니까요. 사자는 하루 중 3분의 2가 휴식 시간이죠. 더 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야생에선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 않죠. 사자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됐어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고요. 저승사자를 만나기 직전이죠. 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남은 힘을 끌어모아 얘기를 들려드리죠. 제 이야기는 여기가 종착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돌아볼까요? 행복한 날들이었죠. 태어나서 6주가 될 때까지는 저희 셋뿐이었습니다. 엄마하고 쌍둥이 남동생 그리고 저였죠. 전 운이 좋았어요. 엄마는 대담하고 현명하셨죠. 아기 때는 모유가 유일한 양분과 수분 공급원이었어요. 남동생하고 전 배를 고른 적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죠. 엄마는 애정과 관심을 듬뿍 쏟으며 저희 쌍둥이를 키우셨습니다. 저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기 때부터 저는 사자로 사는 법을 차근차근 배웠죠. 엄마는 자주 제 털을 골라주셨고 소화가 잘 되라고 배를 마사지해 주셨어요. 엄마가 제게 뭘 해주시면 전 남동생한테 똑같이 해줬죠. 사자 무리에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온 행동들이었어요. 셋만의 세상은 아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쌍둥이의 일상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생후 한 달 반쯤에 전 프라이드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고대하던 날이었죠. 프라이드의 갓난아기는 저희 쌍둥이뿐이었답니다. 이모와 사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대가족에 금세 적응했죠.

새끼는 모두 여섯이었어요. 나이도 엇비슷해서 서로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줬죠. 엄마와 이모들도 그런 식으로 성장하셨어요. 피로 엮인 암사자들의 유대는 평생 이어질 때가 많죠. 대장 암사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암사자들은 함께 새끼들을 기르죠. 남의 자식한테 젖을 먹여주기도 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전 이모들하고도 친했어요.

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암사자들의 가족에는 몇백 년이나 저희 프라이드를 지켜냈습니다. 먼 미래까지 프라이드가 살아남게 만드는 건 제 소임이었죠. 프라이드의 영역을 지키려면 그 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전 생각했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전 행동에 착수했어요. 프라이드의 세력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내고 삼림지대에서 사냥하는 법과 닥트인 초원 건너는 법을 익히고 말라가는 강 어디쯤에 물이 있는지를 배우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건 근처에 사는 동물들을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자로 태어나면 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를 적으로 보는 건 사냥감들만이 아니랍니다. 경쟁자인 다른 대형 포식자들도 사자의 적이죠. 사자가 최상위 포식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아직 아기였어요. 주변엔 절 죽일 수 있는 맹수가 적지 않았죠.

사자의 최대 천적은 하이에나입니다. 코앞에서 보니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기 사자는 어른 하이에나의 상대가 되지 않죠. 바로 그때 아빠가 와주셨어요. 아빠는 프라이드의 영역을 순찰 중이셨죠. 다른 맹수나 경쟁자가 침입하지 못하게요. 아빠 덕분에 전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빠가 제일 경계한 건 이 땅을 노리는 다른 수사자들이었죠. 삼촌도 힘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두 분 모두 한창 땐 지나 있었어요. 공격을 당할 위험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수사자들한테 프라이드가 넘어가면 새끼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죽이려고 드니까요. 그렇다고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순 없었어요. 미리 포기할 수도 없었죠. 전 더 빨리 몸집을 키우고 더 빨리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자는 평생 싸워야 한다는 걸 아셨죠. 이땐 그냥 장난인 줄 알았지만 엄마는 싸움 기술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엄마와 이모들은 어른이 돼서도 싸움놀이로 기술을 연마하셨죠. 엄마나 이모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체급이 맞는 상대가 필요했죠. 꼬마들은 모두 제 연습 상대였답니다.

여섯 마리 중에서 제일 센 꼬마는 저였고요. 물론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정도는 아니었죠.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면 차근차근 하나씩 기술을 배워가야 해요. 처음 고기를 먹어본 날이네요. 일단 덤비고 보는 성격이 이날도 그대로 드러났죠. 씩씩한 사자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배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배 채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9월, 건기는 본격적으로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비는 석 달째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죠. 바닥은 쩍쩍 갈라졌어요. 사바나의 동물 모두가 힘들어했죠. 무더위에 하나같이 신경은 날카로워졌고요.

물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은 떼지어 저희 영역을 떠났어요. 초식동물이 이동하면 육식동물도 따라가죠. 엄마와 이모들이 먹이를 잡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꼬마들끼리 남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빠도 세력권 순찰을 포기하고 사냥을 도우러 가셔야 했어요. 사냥을 따라가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꼬마들은 마냥 기다렸죠. 어른들이 빨리 먹이를 잡아오시기만 기도하면서요. 전 보금자리 주변을 탐험하고 싶어서 좀이 쑤셨어요. 서양 속담은 고양이가 호기심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전 호기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날은 제 삶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긴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건 제 남동생뿐이었죠.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쫓아가도 달라질 게 없었죠.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위태위태하던 프라이드는 이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한 세대가

거의 몰살을 당하고 말았죠. 살아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저희 천적이긴 하지만 하이에나도 사악한 동물은 아니에요. 여기선 살아남기 위해 경쟁자의 새끼를 죽이는 일이 흔하죠. 이런 싸움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전 남동생과 사촌들을 잃었죠. 함께 성장할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프라이드의 미래를 오롯이 제 어깨에 짊어지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사냥을 하며 죽음과 직면하지만 저희도 감정은 있어요. 머리도 쓸 줄 알고 감정도 느끼죠. 슬플 때는 울부짖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재롱을 부리면 어른들도 기운을 내실 줄 알았어요. 이젠 저도 압니다. 슬픔을 이기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한 달 후에도 어른들은 슬픔을 토해내고 계셨어요. 이모들은 자식을 한 번에 잃으셨습니다. 아빠는 불안해하셨어요. 대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 싶으셨겠죠. 노쇠해지는 몸으로는 프라이드를 지키기 힘들다는 점도 잘 아셨고요.

암사자들은 이럴 때 더 강인해져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야 프라이드 전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수사자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가족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암사자들은 여간에선 프라이드를 떠나지 않죠. 저희 프라이드는 몇백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았어요. 가족의 전통은 어머니한테서 딸한테로 전해 내려왔죠. 전 그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받아 암사자답게 가족을 이끄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젊음과 활력을 보며 어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죠. 형제자매나 또래 친구 없이 자라는 게 쉽진 않았어요. 전 대가족에 남은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부족함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펼치려면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전 다짐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늘 최선을 다했죠.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 놀이 친구는 모두 어른이었어요. 절 먹여 살린 것도 어른들이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전 매번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먹으려고 했답니다. 식욕도 왕성할 때였고요. 이 무렵엔 매일 뭔가 새로운 걸 해내는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말리카가 되어가는 시기였다고 할까요? 말리카는 모험심 강하고 다정하고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암사자랍니다. 씩씩하게 커가는 저 때문에 프라이드의 사기도 올라갔죠. 가족의 유대는 다시 강해졌고 앞날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됐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죠. 아빠는 5년 넘게 프라이드의 수사자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날이 갈수록 전 강해졌지만 아빠는 노쇠해지셨습니다. 경쟁자한테 프라이드를 빼앗길 위험은 점점 커져갔죠. 새로운 수사자가 프라이드를 차지하면 이전 수사자의 혈통은 제거 대상이 되고요.

생후 5개월이던 저는 용맹한 암사자였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기린을 잡은 건 제가 아니에요. 이만한 먹이는 베테랑만 잡을 수 있죠. 남은 고기가 이렇게 많을 때는 사냥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답니다. 사냥꾼의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서서히 말이죠. 엄마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제 활동 반경은 점점 커졌고 전 당장이라도 용맹한 사냥꾼이 될 것 같았죠. 물론 실제로는 여전히 꼬마였습니다. 엄마는 늘 제 걱정을 하셨고요.

이제 최대 걱정거리는 하이에나가 아니었죠. 몇 주째 저희 세력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보는 젊은 수사자였습니다. 우려를 하면서도 엄마는 제게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죠. 엄마 곁에만 있으면 전 여전히 아무 걱정이 없었고요. 엄마는 강인한 분이셨고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셨죠. 이제 진짜 사냥꾼이 되는 법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사자의 일관은 해가 진 뒤에야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시원해진 공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자는 사냥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 으슥한 세상을 들여다본 인간은 많지 않답니다. 아실지도 모르지만 사자의 야간 시력은 인간보다 6배나 좋아요. 사자가 사냥에 성공하는 경우 중 열의 일곱은 야간 사냥이죠. 전 처음 사냥에 따라 나왔어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제게 일단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전 엄마의 몸놀림을 눈으로 따라갔죠. 바람이 붙어가는 쪽에 숨은 뒤 조심조심 접근하는 모습을요. 제일 먼저 깨달은 건 사냥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90%는 실패로 끝나고 말죠. 새끼가 따라가지 않을 때도요.

기나긴 밤이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합류하며 분위기는 바로 달라졌죠. 이틀에 한 번쯤은 먹이를 잡아야 저희 가족은 굶주리지 않아요. 전 이때까지 먹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냥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했죠. 임팔라 떼를 찾았습니다. 전 조용히 숨어서 어른들이 제각각 자리 잡는 모습을 봤어요. 암사자들의 협동 사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사냥감을 함정으로 모는지 견학했죠. 그러다 부산스러운 움직임에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요.

임팔라들이 뭔가에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실패겠네요. 아닐까요? 엄마는 상상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셨죠.

아빠와 삼촌이에요. 암사자가 힘들게 잡은 먹이를 수사자가 먼저 맛보는 경우는 흔하죠. 이날 밤 아빠와 삼촌은 유난히 사나우셨어요. 들어보면 그것도 징조였습니다. 두 분은 약해지셨고 힘을 내려면

고기가 꼭 필요했죠. 그래도 전 실속을 차려야 했어요. 때때로 벌컥 화를 내시긴 해도 본 마음이 아닌 걸 전 알았답니다. 전 아빠한테 남은 유일한 아기였죠. 혈통을 이어줄 마지막 후손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빠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려고 싸워줄 사자가 저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건기가 끝나고 빗방울이 돌아왔어요. 들판은 초록빛으로 변했죠. 여기가 내 고향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들판이 달라지자 마음도 푸근해졌답니다. 아빠 얼굴도 편안해졌어요. 물론 저를 아껴주시는 건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했죠. 프라이드는 다시 건재해진 것 같았고요. 온 가족이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했죠. 저는 모험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건기가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 사이 전 거의 어른이 됐답니다. 속은 여전히 어린애였죠. 나무 타기도 여전히 좋아했고 걸핏하면 장난을 쳤어요. 제일 다행인 건 엄마가 장난을 받아주셨다는 점이었고요.

제가 커갈수록 모녀의 놀이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가 지치신 것 같으면 전 이모들한테 가서 슬며시 장난을 걸었어요. 모두가 즐겁게 놀아준 건 아니에요. 몇 달 전 삼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는 혼자서 프라이드의 영역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힘들어지셨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언젠가 닥칠 그날에 대비해 힘을 기르는 게 다였죠. 지구상에 사는 동물의 목표는 결국 종에 관계없이 모두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거죠. 그 목표를 위협하는 존재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나타나 내가 공들여 이뤄낸 걸 짓밟아버리죠.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을 때도 있죠. 이 땅을 노리던 수사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경쟁자는 더 강해지고 대담해졌죠. 더 큰 문제는 지원군까지 데려왔다는 점이었어요.

전 컵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죠. 엄마는 수사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두 수사자를 저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셨죠. 수사자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번식이 불가능했던 저는 둘한테 쓸모가 없었죠. 아빠의 핏줄이 남는 게 싫어서 둘은 저를 쫓아내기로 합니다.

이렇게 저는 무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직후 침입자 중 하나는 아빠와 담판을 지었죠.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엄마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셔야 했고요. 승부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아빠의 전성기는 오래전에 지났죠. 이후로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전 이곳에 남을 수 없었죠. 침입자 영재가 프라이드를 차지한 순간 제 어린 시절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 프라이드에서 쫓겨났죠. 가족한테 돌아갈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라이온 퀸 말리카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폴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0: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0: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2: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3: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할아버지가 너 잘 살 수 있게 도와줄게.
9: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8: 서울 여잔데 살 수 있을까?
9: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10: 조상님만 품을 두 분이 계셔요.
11: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10: 인주시 27대 손 대종손.
11: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8: 어, 지붕이요?
11: 네.
8: 어?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뭐 참 신기하네.
12: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13: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2: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4: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13: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4: 잔치 같습니다, 잔치.
13: 맛있죠?
1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13: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12: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코 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0: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0: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0: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0: 내가 귀여운 탓인가? 네.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1: 그래 내가 악당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와우.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치킨 이름이 왜 이래?
9: 아, 더.
1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11: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긴 처음이다 정말.
12: 세상에 이런 곳에 오다니.
11: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에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12: 낯설어서 신기하고 정겨워서 더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11: 아, 이분이다. 야, 야, 나세요.
13: 80기.
11: 아, 80. 80이.
12: 인생은 60부터 가슴 뛴 대로 가보자고요.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뜨겁게 타오른 인생의 불꽃을 찾아가는 길.
11: 와. 와, 얘 장관이다, 장관.
12: 코카소스 대자연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진지한 풍경과.
11: 빠졌어, 빠졌어, 그래.
12: 수천 년을 이어온 크랄릭의 유목 생활을 만납니다. 저와 함께 그곳으로 또 가볼까요? 은퇴 후 인생 이망을 여행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차로 65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3년 전에 짧게 여행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게 서툴렀던 그때 힘들어하던 저를 따뜻한 정으로 품어주었던 곳이랍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소 낯선 나라죠? 저도 코카소스 지역에 이런 나라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용기 내서 왔었는데요. 막상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불의 나라라고 하면 황량한 사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딱 수도 바쿠에 도착해보면 도심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쿠는 아제르바이잔의 심장이자 코카소스 지역 최대 도시답죠. 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면 바쿠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명동과 같은 니자미 거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유럽풍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0: 제가 3년 전에 이 바쿠에 왔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잖아요. 1870년대 이 바쿠가 석유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많은 돈을 벌은 노벨 형제와 석유 가문들이요, 유럽에 있는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여기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럽의 어떤 거리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오일붐 이후 유럽풍 도시가 된 바쿠는 실제로 코카소스의 파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죠.
0: 니하오노,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미디어.
2: 카레야.
0: Do you like 라면?
2: Yes, yes, so good.
0: Oh,
2: spicy.
0: Spicy, yeah.
2: Yes, very good.
0: 아, 하나 가져.
2: Korea love.
0: 한 Korea love.
2: Love, love.
0: 아하, I love Azerbaijan also.
2: Really? Thank you, thank
0: you. 교자.
2: 교자? 응. Me? 응. Thank you, thank you, thank
0: you.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호감이 좋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데가 꽤 많네요.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먼저 하는 게 니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뭐죠? 아리가또? 그래. 그런데 여기는 안녕하세요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태극기를 모자에 달았어요. 이거 보면 한국 사람인 줄 알으라고. 너무 작아서 잘 못 보는 것 같아.
1: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는 화려한 도시에 온기를 더하는데요. 그렇게 바쿠의 밤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0: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쿠시 외곽에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짧은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네요. 사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여행에서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거든요.
1: 땡큐.
2: 와, 하정이 불타고 있네.
0: 바로 불타는 산 야나르다그입니다. 장작도 석탄도 없이 불타는 모습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2: 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야. 아, 정말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난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0: 원래 이곳 일대가 천연가스 매장지인데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새어나오는 천연가스로 인해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답니다.
1: Is this is a rainy season or winter? It's a windy.
3: Yes. In rainy season, in snow, it doesn't go. Mm-hmm. It keeps burning.
1: Uh-huh. Every time.
3: Every time. Every day. Mm. Every year.
1: Yeah. Yeah. I envy your country. Yeah. We don't have gas. So you don't have oil.
0: 불의 나라를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신비로운 풍경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될 텐데요. 여기서 기념사진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인생의 꿈도 이 불과 닮은 것 같습니다.
2: 은퇴하고 팬덤이 여겼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바쁘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은데 은퇴하고 딱 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스톱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4: 우리 집을? 저 무슨 뜻이야?
0: 그때

0: 생활에 쫓겨 잠시 접어두었던 세계여행이라는 꿈에 다시 불을 붙였는데요. 지금은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죠. 그렇게 혼자 여행하는 곳이 벌써 65개국이나 됩니다.
1: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정말 영어 실력이 쭉 늘더냐? 그러면 깡만 늘더라. 깡만 늘어서 외국인을 만나도 이렇게 두려운 것 같은 건 없어요.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하니까요. How do you feel?
2: How do I feel?
1: 응.
2: Hot.
1: Hot. Just hot. Very hot. Yeah. Very, very hot.
2: Very exciting.
1: Exciting.
2: Yeah, yeah.
3: I like it better in the winter.
0: 정말 겨울철 난로로 딱이겠네요. 지치지 않는 삶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불꽃도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겠죠.
1: 은퇴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는 일에서의 은퇴지 인생의 은퇴는 되면 안 되겠다. 뭐 사람의 인생이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타오르는 불처럼 홀홀 타다가 죽어야 되겠다.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이 저에겐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야나르다구의 불꽃처럼 저의 꿈, 세계여행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바쿠가 자리한 압샤론 반도는 세계적인 석유 천연가스 지대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계식 시추를 통해 석유를 생산했던 곳으로 바쿠 인근에는 당시 유전이 곳곳에 남아있죠. 그런데 여긴 주택가에 물을 긷는 우물이 아닌 원유를 퍼내는 유정이 있습니다. 우리로선 실로 부럽고 놀라운 풍경입니다. 마을과 유전이 함께 있는 석유 마을이 곳곳에 있는데요.
1: 주변이 지금 보면 다 유전지대라서요. 저 메뚜기 같은 펌프잭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퍼내고 있어. 뭐 50m 간격으로 다 펌프잭이 설치되어 있어. 얼마나 기름이 많으면.
0: 석유 채굴하는 모습을 언제 또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는 국가의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유전시설 파악, 주택가 펌프잭도 전시물이 아니랍니다. 현재도 유정에 남아있는 원유를 끌어올리는 실제 생산 기계랍니다.
1: 근데 이거 촬영을 다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만 어떻게 오픈시켜놨네요. 와, 소유 냄새가 물씬 난다 여기서.
0: 펌프잭이 지하 깊은 곳에서 빨아올린 원유는 배관을 통해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이 안에 원유가 흐른다니 이것도 가져가고 싶네요. 집 앞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게 여기선 그저 일상 속 풍경입니다.
1: 이 동네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2: 아, 어떡해.
4: 저.
1: 몇 개?
4: 저 오늘 저. 오늘 네 번을 자를 게 들으면 내 사람 들린다. 아이 때부터 잘라.
1: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막이라든가 또 유전지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캐는 것 같은데요. 여긴 정말 집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화장실 수리하려고 땅을 팠더니 거기서 기름이 쏟아졌다고 왔다는 얘기가 사실이네.
0: 한때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바쿠 유전지대. 이곳을 지나며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제 여정은 아제르바이잔 북부로 향하는데요. 코카소스 산맥의 관문 구바를 거쳐 오지마을 크날리그로 갑니다. 구바는 바쿠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산악도시입니다. 코카소스 고산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북부 여행의 중심지죠. 이 땅이 품은 철의 자연.

0: 는 아름다운 경감뿐 아니라 맛 좋은 과일을 길러내는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과일산지랍니다. 이곳은 구바 시내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골목에는 주변 농가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네 오일장 같아서 왠지 정겹지요? 좌판 위에 현지인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 와,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신 것, 또 재배하는 것들. 요구르트. 아, 이쪽. 양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아, 할머니가 예, 예. 짜가지고, 오늘 uh-huh. 아침에.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꽃도. 아, 장미꽃을 따오셨네.
0: 장미 꽃잎을 비롯한 각종 꽃잎을 팔고 있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꽃잎을 차로 우려 마신답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모습이 좀 특이하네요. 반죽을 여러 갈래 실처럼 뿌려 레이스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얇은 반죽이 순식간에 익는데요. 그런 뒤 반죽을 접어 그 속에 다진 견과를 넣죠. 바로 구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 간식 부쿠마입니다. 갓 구운 부쿠마, 과연 어떤 맛일까요?
1: 호두하고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말 하면 호두과자 같은 맛이 나.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삭아삭하네. 이거하고 홍차하고 같이 딱 마시면 정말 제격이겠어요.
0: 요건 부쿠마를 만들던 얇은 반죽을 겹겹이 쌓아 만든 것인데 그 위에 꿀을 듬뿍 얹고 사이사이 견과류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청 달 것 같죠?
1: 우와. 이 안에는 각종 견과류하고 이 꿀이야, 꿀, 설탕이 아니고 정말 꿀이 쭉 떨어진다, 떨어져. 이야.
0: 첫 입을 베어먹는 순간 달아도 너무 달아 머리끝이 쭈뼛합니다.
1: 우리나라 약과 같은데 약과의 한 10배 정도 달아요. 꿀범벅이다, 꿀범벅 이거.
0: 혈당이 높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온 구바시장. 그래서 더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와, 이게 뭐야?
0: 자세히 보니 가죽 안에 치즈가 담겨 있어요. 치즈 이름이 모탈인데 동물 가죽 주머니에 치즈를 넣어 놓은 거랍니다. 치즈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양이나 염소 가죽을 활용한 것이죠.
1: 치즈를 만들 때 양 가죽에다가 이 치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을 시킨 겁니다. 보면은 이 가죽 표면들이 이렇게 곰팡이인데 유익한 곰팡이가 밖에 이렇게 좀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네.
0: 독특한 향과 풍미가 느껴집니다.
1: 좀 짜긴 하지만 약간 시큼한 맛도 나고요. 다른 빵이라든가 이런 잼을 바르듯이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오.
0: 사진 속 마을인 흔할릭에서 만들었다는 치즈입니다. 코카소스 산악지대 유목문화가 진하게 배어 있는데요. 그 풍경이 궁금해 지금 흔할릭으로 향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북부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코카소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그 깊숙한 곳에 휘날리기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가는 길은 굽이굽이 험하지만 그만큼 웅장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협곡을 오르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1: 파노라마 화장실. 와, 예, 이거 오금이 절어서 일을 못 볼 것 같은데.
0: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며 들린 화장실 중 가장 아찔한 곳입니다. 여기선 화장실 가는 것도 큰 모험이네요.
1: 아니, 오케이?
0: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별일 없겠죠? 거센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무사히 볼일을 마쳤습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산이 높고 협곡이 깊어질수록 풍경은 절경을 이룹니다. 길은 마치 거대한 산의 품속을 비집고 지나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험준한 바위 협곡을 넘어서자 반전 매력이 시작됩니다. 한껏 부드러운 능선 위로 고산 초원 지대가 나타납니다. 저 멀리 코카소스의 만년설이 솟아있고 그 대자연의 품에 안긴 작은 마을들.
1: 저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면 이런 데를 못 오니까 주로 뭐 시골을 가지만 이렇게 깊은 데는 못 가고 도시 근교 막 이런 데만 갔었는데, 야, 정말 이번 세계 테마기행 잘 왔어요.
0: 제가 해외여행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직접 운전은 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지는 오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게 온 김에 대자연을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길 옆으로는 푸른 융단을 깔아놓은 듯 광활한 고산 초원이 물결치듯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거대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세워보는데,
1: 와, 이게 장관이다, 장관.
0: 처음엔 양 몇 마리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와, 양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계속되네요.
1: 야, 진짜 이런 장관은 처음 봤어요. 양들이 한 200km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많이 움직일 때 이게 30만 마리가 움직인대요.
0: 계절에 따라 이동 목축을 하는 흔할릭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몰고 1년에 두 차례 각각 여름과 겨울을 보낼 목초지로 이동을 하지요. 우리는 잠안 올 때 양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 다 새려면 밤을 꼴딱 새도 안 될 것 같네요. 긴 양의 행렬을 지나고 드디어 해발고도 2,300m의 흔할릭 마을이 나타납니다.
1: 와, 정말 어렵게 흔할릭에 왔어요. 5,000년 된 역사를 가진 고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흔할릭이에요.
0: 대코카소스 산맥의 설산에 둘러싸인 고대 마을 흔할릭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손들 중 한 무리가 코카소스의 깊은 산속까지 올라와 흔할릭을 세웠다고 합니다. 흔할릭 마을 자체가 살아있는 코카소스의 역사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깊숙한 곳 러시아 국경이 불과 10여 킬로미터 앞에 놓여있지만 이 땅에는 오직 자연의 시간만이 천천히 흐릅니다.

0: Hello. 이 말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기로 했는데요.
1: Beautiful. Yeah. Beautiful village.
2: Yeah. Yeah.
3: To now also shepherd people here. Maybe for you is this very good experience. They're going to watch shepherd people.
1: Yeah. How many people live in here?
3: 2,100.
1: 2,100.
3: Summer, winter, 1,600. Why in shepherd move shepherd people to the village and they stay 1,000 to the 600 people that are here?
0: 그런데 갑자기 저를 차에 태웁니다.
1: I love like this car.
0: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이동 중인 양치기를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네요.
4: 예.
1: 산악 지역을 다니기엔 이런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이야. 오요요요요. 이거 천천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려?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too fast.
5: No problem.
1: No problem.
0: 마을 비탈길을 빠르게 내려갔더니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1: Different car.
5: Yeah.
1: 야. 차를 바꿔 타야 된답니다. 야,
6: 정말 올드카다.
0: 이번엔 소련제 군용 차량 등장입니다. 반세기가 넘은 군용 트럭이지만 여기선 아직 현역입니다.
1: 이걸 사고?
0: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있답니다.
7: 아하!
1: 알았어, 이거 들어요 이제.
7: 그럼 이거도 저도 한국 사람 됐어요.
1: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잘 어울린다.
7: 잘 어울려요? 네. 저는 한국 사람.
1: 네, 한나라의 민족. 따뜻해요. 이게 양모로 만드는 거예요.
7: 네,
1: 순양모. 자자 자.
0: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를 바꿔 탄 이유가 있었네요.
1: 오, 빠졌어 빠졌어. 그래, 물을 건너고 있어. 우와 우와.
0: 빙하가 녹아 흐르는 자갈밭 강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리는데요, 정말 짜릿합니다.
1: 어우,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길이 없어. 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0: 오, 길이 없는데 간다는 건 마치 모험가도 같죠? 그래서 더 신나고 재밌습니다.
1: 우와, 오, 오, 오, 오, 물살이 너무 세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0: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탄성과 혼잣말. 내 안에 잠자던 모험심이 깨어난 듯 흥분됩니다.
1: 양, 양이야, 양.
0: 거친 강물을 건너니 순한 양이 저를 맞이합니다.
1: 양이 바위에 매달려 있어. 이거 봐. 아, 우와.
0: 여기도 양이 떼로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1: 야, 양이 엄청나네, 엄청나.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순한데?
0: 오늘 점심 식사는 양이라는데,
1: 오,
0: 수많은 양들 중에 소위 제일 재수 없는 양이 걸리는 거겠죠?
1: 나보고 잡아요?
0: 그런데 잡힌 양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1: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 그래.
0: 저는 잡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8: 아, 미안, 그래, 잠깐만.
1: 에? 나보고 잡으라고? 또 너. 매.
0: 제가 어떤 양을 다시 잡을까 고민하는 사이 이미 상황이 종료됐네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양이 잡힌 모양입니다.
1: What is this?
9: 뭐하든?
1: 어?
9: 야폰지.
1: 야폰지?
9: His name 야폰지.
1: A shepherd where this?
10: Yeah, the shepherd.
1: A shepherd here. Yeah. 아, 들어왔어.
10: They make sheep wool.
1: Uh-huh.
10: They made in sheep wool.
1: Can I?
9: Oh, show you.
10: Don't enter inside water. What? Protect the water. The wind is all the time. Yeah. Also, sometimes the people that sleep inside to shepherd people, they go mountain.
1: 근데 팔 없어?
9: Yeah, of course.

0: 아.
1: It's new for you.
0: 야. 아, 이게요. 지금 양모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비가 와도 이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돼 있다고 하고요.
2: Tonight also the closing.
0: Ah, yeah. Tonight, how often tonight we sleep here? You and me and
2: Yes, why not? Why not drink vodka and no problem.
0: Okay.
2: 아, 보드카 1L, 2L, is okay.
0: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이 옷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내가 어깨 없는데 이거 입으니까 어깨 확 사네 아주. 예?
2: 10쉽 wood.
0: 텐시블.
2: Why it was made in very hard. They need to take time from the time.
0: 자, 양털을 압축해서 만든 것이죠. 엄청 따뜻해요. 이거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높은 산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 있는데 이거 하나면 따뜻한 잠을 잘수 있나 봐요. 한번 입으니 벗기가 싫은데요. 양이 순식간에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절벽을 정말 잘 타네. 양 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언덕으로 도망을 갔나 봅니다. 그런데 서둘러 간 탓인지 방향이 틀렸다네요. 양치기 개들이 몇번 짖으니 양들이 바로 가던 방향을 바꿉니다. 말참잘 듣죠? 죽은 양은 양치기 숙련된 칼질에 가죽이 분리됩니다.
3: 이제 다한 방울에 피도 안 나오네.
0: 헤비? 헤비? 헤비?
2: You want test?
0: I try. Change.
3: Okay.
0: Yeah. 아니 뭐 잡아주신다는데 나도 좀 일을 좀 거들어야지 뭐. 어, 근데 너무 무겁다. 왜 이렇게 무거워, 헤비?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왜, 난 가벼운 줄 알았더니. 솔티? 와우, 또 헤비. No, my mind is strong, but it's my physical is weak.
2: Exactly, they need minds.
0: 야. 살과 가죽을 분리할 때는 가죽이 찢어지지 않게 칼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한 번에 벗겨냅니다. 치질을 만들거나 깔개로 이용해야 하니까요. 양치기들은 양한 마리를 거의 남김없이 모든 부위를 먹는데요.
4: 나도 엘베트 뭐 가다 캐비엣.
0: 특히 내장을 즐기는데 간은 제일 먼저 먹는 부위입니다. 신선할 때 바로 구워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3: 도미?
0: 한번 먹어볼까요?
3: 아주 고소해요.
0: 전혀 비리지 않고 정말 부드럽네요.
3: 야, 진짜 고소하네.
0: 이제 본격적으로 양고기를 굽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마늘을 넣은 후 뚜껑을 덮는데요. 육즙을 가두고 천천히 익히기 위해서죠. 나머지 고기는 이 돌판에 올립니다.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이고 간단한 조리법인데요. 양치기들이 이런 솥을, 그릇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돌을 주워가지고 밑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톤 바베큐를 만든다고 하네요.
2: Sometimes
0: that's why. 야야. Really? 후. 이 돌이 바짝 닿으면 터지는 경우가 있대요. 오, 부채질도 가능? 양치기 옷의 사용법 하나 더 알았네요. 먼저 굽기 시작한 고기는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것도 손님인 저에게 먼저 건넵니다.
3: 이게 숙성이 되지 않으면 질긴 줄 알았는데요. 진짜 부드럽네. 아, 이 맛있는 고기 매일 먹어요?
0: 곧이어 양고기 돌판구이도 완성.

0: 완성됐는데요. 왠지 저는 요게 더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눈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어보니 고기의 숯불 향이 깊게 배어있어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맛이죠.
1: 오늘 먹은 것 중에 돌판구이, 양고기 구이가 제일 맛있다. 구이 너무 큰 거 잡았는데?
0: 그야말로 자꾸 손이 가는 양고기 돌판구이. 자연이 차려준 최고의 식탁입니다. 열심히 양머리를 한 개들도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대장에게는 특별히 내장을 주는데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랍니다. 우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여기선 식후 댄스 타임입니다. 배가 부른 드라야 춤출 맛이 난다네요. 흥이 넘치는 춤사위에 어느새 저도 동참합니다. 이런 흥이라면 저도 어디서 빠지지 않거든요.
1: 여기까지!
0: 멋진 춤 공연이었습니다.
2: 땡큐, 땡큐, 땡큐.
3: 우리 밀리 토요일에 oynadığımız raqslardan biri.
1: 이 중앙아시아라든가 이쪽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3: 아, 카프카즈 락스들이 이무메트레 비르비르네 옥샤리.
0: 식사 후 양치기들은 다시 양떼와 함께 길을 떠나고요. 저는 발길을 돌려 흐날릭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오자 공기도 금세 차가워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날씨인데요.
1: 완전히 몽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의 계절을 맛볼 수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겨울이야. 너무 추워.
0: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니 하늘과 맞닿은 흐날릭을 풍경이 더욱 운치 있게 다가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흐날릭은 코카소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얼굴을 바꾼 화창한 하늘,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마을 골목을 다니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흐날릭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는데요. 골목길 모든 집들 한켠엔 뭔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가축 분뇨로 만든 땔감입니다. 나무가 없는 흐날릭에서는 난방용 땔감으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전통 가옥의 평평한 지붕입니다. 산비탈 좁은 땅에 집을 짓다 보니 앞마당이 없고 대신 지붕을 마당처럼 사용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튼튼한 지붕이 시멘트가 아닌 흙으로 덮은 거랍니다. 그래서 집마다 온통형 롤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평한 지붕을 유지하는 필수 도구랍니다.
1: 들이 보면 지붕이 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전혀 여기 새지 않거든요.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알아봤더니 5, 6월 되면은 지붕이 약간 좀 물러지면요. 이 롤러를 가지고 돌로 된 롤러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롤링을 해준대요.
0: 하지만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식 지붕을 사용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흙을 다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흐날릭 마을, 주거지도 이동하기 시작해 도로 접근이 쉬운 아래쪽 지역에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2: Nice to meet you. I am from Korea.
3: 그러니까 görüşmezler. Gel içeri, içeri görüş. İçeride. İçeri gelin görüşelim.
4: Ah, nice place. Yeah. It's a flower. Yeah.

0: Flower, flower. Here. Oh, big house.
1: 이 집도 몇년전 양철 집으로 바꿨답니다. 집앞 경사진 곳에 과일 나무도 심어놨는데요.
0: 필. 야, 필, 필. 배, 배, 배. 아, 배. In Korea, 배.
2: 배, 아,
0: 아, 배, 배. 오.
1: 휘날리게 찾아온 변화는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휘날릭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0: 아이고, 할머니.
1: 이 집의 어르신인데요.
0: 82. 한국말 잘하시네, 혹시. 할머니, 저 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3: 인터넷 때 텔폰도 골라갔어요. 역시 우리 이렇게 가이드 가는 역시 돌아오는 거 역시 역시 얼마세도 뭐라 갈아 빌면서 이렇게 만다 갈음다 거리에 보자르면서.
0: 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나라.
3: 악티어로 혹시 돼? 악티어도 나.
0: 배우냐? 배우는 아니고.
1: 휘날리게 환대 문화. 낯선 여행자도 집에 드립니다.
3: 뭐라? 거기 와서.
0: 오, 할머니 여기 주무시는 데구나.
3: 들어라. 나도 쇼케난데 라핫 라핫 오순디에 나우처럼 보이로.
1: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라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불을 피운답니다.
4: 소통하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그 풀 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1: 의외로 잘 타는데 온기도 오래 유지해 준다네요. 지붕은 양철로 바뀌었지만 페인트로 덧칠해진 나무들뿐은 옛것 그대로입니다. 휘날리게에서 양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5: 아이고, 손놀림이 아주 재시네.
1: 신부가 직접 떠 혼수로 가져가던 귀한 물건이자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0: 아, 이게 저거구나. 풀 양말.
1: 양말에 넣은 문양도 가문마다 고유한 문양이 있어 그것을 뜨는 비법이 대대로 전승되는데요.
0: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양말도 만들어주시고 또 위에 저고리도 해주시고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네.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드셔요?
3: 뭐나? 김에 벌먹촌? 김에 올도 벌어럼다. 김민 아야가나 올도 벌어럼. 토연? 토연 산촌.
0: 아니, 나는 발이 커요, 할머니. 손주 주세요, 손녀, 손녀.
3: 난 예켜선 벌어럼다.
6: 큰 벌어라마.
3: 뭘 하더라. 주실사?
0: 예, 할머니가 주시면 제가 선물로 받을게요. 예.
3: 선만 하나 하드에 벌어주시선.
0: 할머니에게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가방 어디서 낼 거예요?
5: 그냥 오냐고.
1: 열심히 가방을 뒤집니다.
0: 할머니, 이게 뭐냐면요. 이거 화장품이야, 화장품. 그러면 또 이렇게. 어? 아니, 이거 발음이 이뻐져요. 할머니.
3: 난 폴시란 폴. 거기서 해치는 스타미라.
7: 어? 보여줘요.
3: 스타미라. 뭐라든 호심 게임이래. 뭐는 난 부르면 난.
7: 오늘 말매에 버리는.
3: 말매에 버려.
0: 응.
3: 말매에 버려.
0: 예예. 그리고 요거는 한국
4: 커피.
1: 다행히 커피는 마음에 드셨는지 양말을 가지러 가십니다. 할머니의 보물 창고 안에는 알록달록 양말들이 가득하네요. 양모 양말이라 겨울에만 신는 줄 알았는데 여름용도 있습니다.
0: 아, 이게 저 주시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이게 맞나?
1: 할머니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0: 딱 맞아요. 아유, 양말이 아니라 덧버선이네, 우리 양은. 이것도 선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할머니, 사월. 사월, 건강하시고요.
3: 산다 Allah yolunu ışıklı eylesin. Allah işlerimi düzgün eylesin. Sarat eylesin.
0: 아, 저 이쁘색 씨.
1: 결국 화장품은 젊은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모자를 벗겨서 조금 놀랐는데요.
0: 아, 축복해 주시는 거죠?
1: 손님을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접하는 흔할릭 사람들. 소박하고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환대에는 통역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 전해지니까요. 불과 5년 전 은퇴하던 그때만 해도 제가 이곳에서 코카소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0: 와, 정말 마음이 말을 못했어.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경이롭다.
1: 하지만 가슴이 떨릴 때 떠났고 그 길에서 오랫동안 꿈꿨던 풍경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새롭게 펼쳐진 세계에서 제 가슴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0: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가는 날이 장날? 아니 축제입니다. 한바탕 정신없이 즐기고 나니
1: 아 이분이다.
0: 다시 만난 반가운 인연. 실크로드의 도시 쉐키에서는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찬란한 궁전의 아름다움에도 푹 빠져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원유목욕 체험입니다.
2: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0: 시원하다요. 실크로드를 따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수많은 대상과 문명이 오가던 길목이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흔적을 찾아 오랜 역사를 품은 도시 쉐키로 떠납니다.

0: 우리 어렸을 때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했어요.
1: 앞을 봐도 산,
0: 뒤를 봐도 산이었는데 이런 데 보면 마음이 턱 트이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추수할 때의 그 기쁨도 생각하면 그냥 풍요로워지네요.
2: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한결 느긋해집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는 여유, 그 또한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어느새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비옥한 평야 넘어 웅장한 코카소스 산맥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도로를 양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카소스 산악지대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풍경들입니다. 반가운 모습을 지나 쉐키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도시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 역사를 간직한 옛도심과 쉐키 칸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오래전 바쿠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던 실크로드 대상들처럼 저도 왔던 곳이죠. 그때랑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1: 아, 쉐키를 제가 3년 전에 조지아를 넘어가기 위해서 들렸었는데요. 그때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2: 이곳 시장도 여전한데 하나 달라진 게 바로 제철 과일입니다.
1: 체리가 엄청 나와 있어요. 여기가 쉐키에서 가장 큰 바자르 재래시장인데 와, 체리 엄청 나왔구나.
2: 온통 체리네요. 그런데 색이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좀 안 익은 것 같죠? 알고 보니 원래 이렇게 연한 빛을 띠는 품종이라고 하네요. 맛은 어떨까요?
1: 빨간 체리보다 이 노란 체리가 더 맛있다. 더 당도 높아요.
2: 그래서 당첨! 오늘 간식은 노란 체리입니다.
1: 2,700원, 이 한 보따리가 2,700원이야. 체리 한 보따리가. 우리나라 가면 이거 한 2만원, 3만원 할 터인데. 이야, 정말 저렴하다. 아주머니가 따왔어요?
2: 시장 안이 달콤한 여름 과일 향기로 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달달합니다. 바클라바 간식을 쉐키식으로 만든 게 활발합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쉐키 시장. 제가 여기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 이쯤 어디였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엔 아, 여기네, 여기네. 레제트, 레제트. 야, 이 사람들. 어?
3: 호샹소스.
1: Do you remember me?
3: Ben, Yagenche.
1: 이분인가?
3: 여, 보글란산 타니산.
1: 아, 이분이다.
2: 찾았습니다.
4: 이런 소셜 소셜 메탈이.
1: 야. 기억나시죠? 이걸로 음료수 주셨잖아요, 여기서. 음료수 따라가지고. 아, 이야, 건강해.
5: 어디다 저리서 타나든가, 가세.
1: 제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5: 둘다.
2: 봤으면 아는 체 좀 하시지.
1: 여기 못 찾아가지고.
5: 자레트 풀도 어떻게, 마이 치미도 어떻게.
1: 맞아. 그게 3년 됐어, 3년.
2: 그때쯤 음료수 한 잔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이분이 식당 주인이었네요.
1: 여기
2: 당시 여행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 날씨는 덥지, 너무 지쳐있을 때 딱 이 음료수를 준 거예요.

0: 음료수 값을 안 받아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밥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1: 인샬라. 따뜻하고 정말 가슴 뭉클하네. 또 이렇게 엄청 반겨주시잖아. 정말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반겨주시네. 깜짝 놀랐어.
0: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이웃 덕에 여행 다니는 맛이 납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만 찾는다는 시장 맛집.
2: 야, 까레야.
0: 저번에는 쌀밥 요리랑 빵을 먹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이 집의 인기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하쉬라는 전통 보양식입니다. 소의 다리 부위를 오랜 시간 푹 끓여 걸쭉하고 진한 국물을 만드는데요. 이게 좀 많이 느끼합니다.
1: 그 우리나라 그 뭐죠? 내장탕. 그 냄새가 내장탕 냄새가 확 오르는데.
0: 긴급 처방으로 다진 마늘 투입. 하쉬를 끓일 때는 거의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때 소금이나 다진 마늘을 넣는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절인 채소도 곁들여서 하쉬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3: 고추장하고 똑같아요, 고추장.
0: 고추장이랑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이에 잔뜩 묻혀 먹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신지 온몸이 찌릿할 정도입니다.
1: 고추장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신맛이 나는데. 아, 자두 가지고 만든 소스구나.
0: 몸보신 잘했습니다.
1: 선택 잘했어요. 다음에 오면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잘게요.
2: 인샬라.
1: 인샬라.
0: 처음엔 낯선 여행자를 반겨주던 고마운 식당이었고요.
4: Thank you.
1: Thank you.
4: 속상.
0: 이제는 가슴속에 오래 남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우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인생도 여행도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짜도 오히려 뜻밖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쉐키의 금교 여행지로 유명한 키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유적이 있답니다. 키시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 아제르바이잔의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1: 살람, 살람. 아, 여기 사시는구나. 예. 아, 결혼식이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저쪽에? 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왜안 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왜안 가셨어요? 예. 춤이요? 아, 춤이야. 저의 주종목인데.
0: 우연히 마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5: 전 에비스함에.
1: 아유, 장가는 갔죠, 벌써.
5: 이나한테 사부르던 기사와, 역사.
1: 아, 요 결혼 한번더 해요? 우리 집 카메라 감독이 총각인데. 어때? 괜찮아요?
0: 젊은이 놀리는 게 한참 재밌을 나이인가 봅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네요. 때마침 차가 도착했습니다.
1: 이거.
5: 좀 더 토야 바로.
1: 아, 예, 이차 타고 가요. 네. 이따가 결혼식장에서 봬요.
5: 아, 올드.
1: 네.
0: 원래는 어르신이 결혼식에 가려고 택시를 부른 것인데요. 저보고 먼저 가 있으랍니다.
6: Welcome to our village.
1: 아유, 아주머니가 터프하시네. 아이고.
6: You like the Russian model?
1: 아,
5: I love it.
6: This is the best car. I bought this one 2006 and never changed.
0: 차 자랑만큼 운전도 자신만만합니다. 좁은 돌길도

0: 거침없이 내달리는데 뒤에 탄 저로서는 아슬아슬하네요. 결혼식이 마을이 잔치다 보니 마을의 택시가 총 동원돼서 손님을 실어 나릅니다.
1: 아니 결혼식은 딴 사람이 하는데 왜 아주머니 이렇게 좋아하셔? 아이고 아이고 신나셨어. 이거 완전 신나셨어.
0: 차에 몸을 싣고 도착지도 모른 채 와버렸는데요.
2: 다 왔습니다.
1: 다 왔습니다. 아이고.
0: 여기가 신랑집이랍니다.
1: 벌써 잔치가 시작된 것 같아요.
0: 신랑 측 친척들과 친구, 이웃들이 모두 모여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등장해 손님들 앞에 나옵니다. 아, 근데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축하받던 신랑 어머니가 먼저 나와 신랑에게 비단 스카프를 둘러주며 축복을 전합니다. 이후 친척들과 지인이 차례로 나와서 스카프를 걸어줍니다. 그런데 하객이 갑자기 들러리들의 뺨을 때립니다. 아직 장가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됐다는 덕담이라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하객들의 축복의식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됩니다. 춤은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본능적인 언어. 신랑이 힘차게 춤을 추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그를 응원합니다. 춤과 음악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행복을 불러온다죠. 그래서 결혼식 내내 음악이 끊이지 않고 춤이 이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신랑 측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신부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있는 신부집에서도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한창입니다. 그 사이 신랑 가족 대표단이 축가 행렬과 함께 신부집으로 들어오고 신부의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신랑 측 가족을 맞이합니다.
1: 어이구 신부 여기 계시네.
3: 웰컴.
1: 어, 웰컴, 웰컴.
3: 땡큐.
0: 오늘의 주인공 순댁의 신부입니다. 지금 만감이 교차하겠죠?
1: 한국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아버지가.
0: 신부가 눈물을 흘리자 신부의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보내려니 아까워서 어쩌나. 신부의 방으로 들어온 신랑의 누나는 신부에게 예물을 전달하고 각종 장식으로 신부를 꾸며줍니다.
1: 신랑 입장.
0: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는 건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인데요.
1: 그래서 면사포를 쓰고 신랑 집으로 간대요.
0: 드디어 신부와 함께 집을 나서는 신랑과 신랑 측 일행입니다. 가는 길에 풍요와 복을 기원하기 위해 설탕물을 뿌립니다.
1: 이 뿌려진 게 보면은 굉장히 달달한 물이에요. 이 뿌리 이걸 뿌려주는 것은 좀 행복하고 달달하게 살으라고.
0: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식에 자동차와 웨딩드레스가 더해졌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깨진 그릇 위를 걷는 건 가시밭길도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이 많이 간소화돼서 결혼식이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금도 2, 3일 동안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며 새 가족을 맞이하고 부부의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보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 모두가 함께 완성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1: 이 아기는 신부에게 안겨주면서 이런 아이 빨리 건강하게 낳으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할을 맡았어요. 자, 우리 신부님한테 가자.
0: 그런데 내 딸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부모 품을 떠나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신부를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하네요. 이제 결혼식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과거엔 집 마당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최근에는 연회장을 빌려서 피로연을 연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리, 결혼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축하 행사에 춤이 빠지면 섭섭하죠. 빠르고 현란한 발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남성의 기백과 민첩함을 표현하는 춤인데요. 여기선 결혼을 열렬히 축하한다는 의미랍니다. 온 마을이 함께 즐기는 축제, 결혼식의 흥겨움도 깊어갑니다. 소중한 인연을 축하했던 자리를 떠나 저는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1: 어, 저 친구 같다. 맞나? 남이 아이슬란. 오. 디노? 이런
3: 네. 예.
1: 이런 네 멤버미.
3: 수기.
1: 와.
3: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1: Yeah, it's a long time no see. 와,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Welcome to Shekir.
1: Thank you.
3: 미네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오, 제 친구 남이 아이슬란인데 정말 한국 노래를 구성지게 잘해요.
0: 뭔가 찾는 남이 아이슬란? 아니, 태극기네요.
3: Arrived from Korea.
1: 야, yeah, how did you get this flag?
3: My friend have. He living in before Azerbaijan, Baku. Now he's living in Seoul.
1: 서울. 아, yeah. 그걸 간직하고 있구나.
3: Little but
0: 3년 전에 여기서 저와 아리랑을 열창했던 친구인데요.

0: 아직도 가사를 잊지 않고 있네요.
1: 브라보, 브라보. 야, 그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라지 같은 거는. 그런데 너무 그 리듬도 잘 타고 발음도 너무 정확해. 이야, 네, 많이 반갑습니다.
0: 오늘은 노래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사지는 유목민의 환대를 상징하는 요리인데요. 과거 쉐키를 오갔던 실크로드의 상인들도 즐겨 먹었답니다.
2: 코리아, 스파이시?
3: 매워. 매워.

0: 실크로드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쉐키. 이곳에는 옛 영광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건설된 쉐키칸 여름궁전입니다. 도시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보여주는 쉐키의 상징인데요.
1: 여기 놀라운 것은 이쪽이라면 무엇이에요? 이 나무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이 나무가 이 궁전보다도 무려 230년 전에 심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1500년도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쉐키 궁전에서 살다가 떠나갔지만 이 나무는 쉐키 궁전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0: 실크로드 교역과 양잠 산업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가 이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궁전의 백미는 바로 쉐베키라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1: 우와, 화려하구나.
0: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생유리를 정교하게 끼워 맞춰 만들었다는 점. 생유리 중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산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2: All these windows, we can open them. You can see handle. One Shebeka window, approximately 5,000 pieces of wooden glass for one square meter.
0: 그야말로 쉐키 장인의 기술과 미적 감각에 집약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2: You can see reflection of the Shebeka.
1: 와, 이제 스테인글라스로부터 빛이 들어오면은 이 여기 보면 이렇게 천연색으로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다 이렇게 비춰지면서요.
0: 그래서 365일 시시각각 궁전 내부의 분위기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2: September we can see full of those, I mean, boards on the ground here on the floor. Like, and when we enter to the room, we can see like. Here it is like a small carpets.
0: 빛과 장인의 손길이 함께 빚어낸 아제르바이잔의 걸작입니다. 찬란했던 쉐키 역사는 궁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번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먼 옛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했던 곳. 거리엔 그 실크로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8세기 지어진 카라반 사라이는 대상들의 숙소인데요. 중국, 페르시아, 아랍, 러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쉐키 한국이 실크로드 무역으로 번성하던 대상들의 숙박과 교육을 위해 지었습니다. 당시 숙소, 창고, 시장의 기능을 함께했던 카라반 사라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대상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거래할 수 있었죠. 객실만 300개가 넘는 웅장한 규모의 숙소였답니다. 이곳에서 잠시 실크로드의 시간을 걸어봅니다. 대상들이 오갔던 실크로드의 길은 또 다른 마을 바스칼로 이어집니다. 바스칼로 가는 중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낭만까지 싣고 달립니다. 모터사이클이 지나가자 이번에도 또 양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주 보죠? 코카소스 지역에선 흔한 풍경이랍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비단 제품을 구입하러 들린 곳이

0: 파스칼입니다. 전통 공예품을 생산하는 산골 마을로 특히 전통 실크 스카프 헬라가이가 유명한데요. 마을 골목에는 전통 속조 가옥과 돌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 우와, 오래된 차 같은데 수리하는 거예요? 리필? 아, 정말 아주 오래돼 보인다. 차 한 대가 망해가지고
0: 길거리 정비소네요.
1: What problem?
2: 가든 피아가 시끄럽네. 피아가.
3: 이날들이 지금 아시는 다시
2: 쓰세요. 오나 봐 한번
1: 아.
0: 차량 두 대가 다 고장 난 게 아니고
1: 저쪽 차가 이제 멀쩡한 차. 이게 고장 난 차인데요.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멀쩡한 차의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걸 고치고 있는 거야 지금.
0: 길이 좋지 않아 정비소까지 안 가고 차를 직접 고치고 있네요.
1: 아 프로블럼. 전기차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0: 그런데 결국엔 수리 포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후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줄 구원투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1: 야, 택시도 정말 오래됐다, 택시. 이게
0: 소시적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일한 적이 있답니다. 못 고치는 차가 없는 신의 손이라네요. 과연 차를 고칠 수 있을까요?
1: 아, 지금 택시 운전기사님이 여기를 고치러 오셨는데 손님을 세워놓고 전에 자기 가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증 운전을 누가 내지?
0: 손님도 잠깐 볼일 보러 가고 그 사이 차를 수리하는데 시동이 잘 걸립니다.
1: 오케이.
0: 정말 신의 손이네요.
1: 아, 바로 고치셨네 아주. 야. 야.
0: 게다가 재능 기부까지.
1: 돈도 안 받으시네. 와서 그냥 손만 봐주시고 하시네.
0: 예. 손수 부품을 교체하고 조립한 택시랍니다.
1: 와, 이 배선이 다 드러나 있어.
0: 차문도 거의 뼈대만 남았는데 이 차가 움직인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때
1: 잘 안 걸리네 이거. 뭐야 이게 망가졌네. 고쳐주러 왔다 자기 차가 망가진 거야.
0: 사람들에게 차를 밀어달랍니다.
1: 아, 밀어드릴게 내가 밀어드릴게. 야 이거 뭐야.
0: 잘 밀어드릴 테니 조심히 가세요.
1: 오케이 오케이.
0: 어. 조금 가나 싶었는데
1: 또 손해.
0: 결국 손님은 다른 택시를 불러서 갑니다. 차도 망가지고 손님도 떠나보내네요. 한참 뒤 수리를 마친 택시기사가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바스칼은 인구 약 500에서 700명인 작은 마을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돌길이 마을의 운치를 더하는데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돌길에서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1: 중세의 마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실크로드의 도시였었다고 해요. 지금도 돌길, 또 돌담으로 지은 집들이 그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0: 바스칼의 돌집은 단순히 돌만 쌓아 만든 집이 아닙니다. 돌 사이사이에 캐틀이라는 나무띠를 끼워 넣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1: 아, 여기 바스칼 칼라가이라고 써 있네요. 살람. 아, 낙관호다.
0: 실크로드의 길목에 자리한 쉐키가 교역과 숙박의 중심지였다면 이곳 바스칼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장인의 마을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비단 스카프인 켈라가이는 직조, 문양 찍기, 염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요. 이 작업에서 장인의 숙련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아, 한 번에 그냥 딱 동그랗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무에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풀에서 얻은 거예요?
4: 혐오가 된다는 오글다고 강조.
3: 혐오가 좀 있어.
0: 전통 제작 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켈라가이에는 상징성을 갖는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가는데요.
1: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는? 이 문양은?
4: 60월.
1: 아, 300년이나 됐어요.
4: Bu hazırlanır o meşelerdə bitən zırarmudun ağacından, taxtasından.
1: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거든요. 이게 불을 상징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이 지역에서 나는 꽃무늬 같아요.
5: 이게 꽃이에요.
0: 꽃은 봄, 아름다움, 축복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양이라도 색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넣은 장인의 섬세한 손길에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집니다. 한 장의 켈라가이는 실크로드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6: 뭐 아름다워서 중기 이마트인데 다 hemşe fark olur. 가든너도 çölə çıxanda daha doğrusu belə örtərdilər. Belə bu sinə nahiyəsində belə
0: 천천히 걸을수록 바스칼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입니다.
1: Do you live in here?
0: 호객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를 한 건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시골을 지나다 보면 차 한 잔을 권하는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1: 살람, 살람. 올라가 봐도 돼요?
0: 낯선이도 정성껏 대접하는 환대 문화죠.
1: 아, 살람. 우리나라 깻잎 저기 뭐야 절인 것 같아요. 깻잎, 깻잎 같은데. 깻잎하고 좀 비슷하고 식초가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0: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절인 잎을 곁들인답니다. 마침 점심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저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관찰한 뒤 저도 따라해 봅니다.
1: 고기 요만큼이 되겠어요?
0: 잎에 고기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듭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비교해 보니 차이가 확 나네요.
1: 내가 미친 건 번데기처럼 됐고.
0: 한입 크기로 정성껏 말아낸 돌만은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입니다.
1: 어?
0: 갑자기 가족 오락관이 됐습니다. 제 나이도 몸으로 말해줍니다. 잘 알아들으셨겠죠? 결혼해 3남매를 키웠는데 딸이 제일 살뜰히 부모를 챙긴답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7: 난 허시박도 올디에 마을 마다 박시디윤 나람 dünyaya gelende.
3: Diğer kızımız doğulandan da daha mı şirin hissi? Ne?
1: 어, 딸보다 손자가 더 저 행복했어요.
7: 애기 헤라디. 어다마 디르디랄. 난 에라빌 인안마르듬. 햄셰 바짐 디지. 인데 고이 나븐 올슨 저니죠. 디르디 마시 요코이 난 에테르바단 에블라탄 나나 çok istemeyorlar. Anca görsən ki, nəvə olandan sonra həqiqətən nəvəli çox istəyirsən.
1: Çadıyor.

0: 이름한다.
1: 내다보면은 손자 생겨요. 아, 인샬라.
0: 가래도 노르말, 가도 노르.
2: 소고기로 만든 돌마는 찌를 때 버터를 넣어줍니다. 독특하죠? 버터가 녹으면서 고기에 풍미를 더하고 잎이 더욱 부드러워진다네요.
3: Böyle bir şey, malet olduğu için, yağsız olduğu için et birazcık yağatırıq üstüne.
2: 속까지 고르게 익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합니다.
1: 와, 할머니가 다 만들어
2: 한 시간 정도 지나 드디어 돌마가 완성됐습니다.
3: 주셨구나. 하사라다마 돌마마스.
2: 돌마는 결혼식이나 명절 등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1: 아, 이걸 먼저 넣어요? 예.
2: 요구르트의 새콤함이 고기의 풍미를 살려주고 기름진 맛을 잡아준답니다.
1: 빵하고 같이 먹는구나. 예.
2: 빵을 곁들일 때는 빵한 입.
1: 번데기처럼 생겼어.
2: 돌마 한 입. 이렇게 먹습니다.
1: 민트 향이 나네요. 민트 향이 맛있어요.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빵을 먼저도 먹으라고 한 이유가 그랬구나. 이게 빵을 같이 먹어야지만 요만 먹어서는 좀 짜요. 그래서 빵을 같이 먹어줘야 돼.
2: 동네 어르신들도 합석합니다.
1: 오늘 돌마 잔치입니다. 돌마 잔치. 요구르트 드릴까요? 요구르트 요거. 아, 요구르트 넣어.
2: 돌마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을 내는데요.
1: 어르신?
4: 야.
1: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4: 독산들.
1: 야. 아주 정정하신데요, 그런데. 뭘 좋아 자주 드세요?
4: 고스마시네. 무슨 속도 심상 솔.
1: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4: 나름 그슴 나봐.
2: 한상 가득 정과 웃음을 채우는 아제르바이잔의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실크로드의 대상이 발견했다는 전설의 원유를 찾아 나프탈란으로 가겠습니다. 나프탈란은 아제르바이잔 중소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의료용으로 활용되는 나프탈란 원유가 생산되는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요양지로 개발되기 시작,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의료 관광 도시가 됐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치유를 위해 찾아온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1: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가다 낙타가 병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갔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이 낙타가 치유가 돼가지고요, 건강한 낙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나프탈린 오일을 발라서, 오일을 바르고 제가 건강해졌다고 해요. 놀래고 있잖아 저기 이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낙타가 이렇게 건강해졌을까 하고 좀 놀라고 계시네요.
2: 전설 이후 나프탈란 원유가 치료 효과로 유명해지면서 나프탈란 원유를 검은 기적이라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곳에서는 원유 목욕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많이들 오나 봅니다.
1: 손님들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2: 그냥 단순히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든요.
1: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5: 나 오실래?
1: 3일이야.
5: Ну, уже вот у меня руки перестали. У меня вот здесь вот были чуть-чуть болячки, они уже ушли.
6: Узбекистан. У меня колени болят, суставы болели. Уже вторую процедуру я прошла, уже все нормально, мне хорошо. Дети мне путевку покупали, подарили, и я пришла сюда первый раз.

0: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효도관광으로 보내준답니다.
1: 잘 먹어도
0: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요.
2: 압박 스타킹인데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 많이 걸어도.
0: 원유 목욕이 혈액순환과 심혈관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문진과 기본 검사를 합니다. 아, 정말 간단한 검사인데도 혹시 이상이 있을까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혈압이고 당뇨고 정말 걱정이 없었는데 말이죠.
3: 아담 라미스 굴리프. Ben özüm tıp üniversitesinde 35'e düştüm. Ders demişim 35'e.
0: 다행히 통과. 원유 목욕이 가능하답니다. 대부분 원유 목욕은 숙박까지 패키지로 1박에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치료를 위해선 1주나 2주 정도 머문다고 하네요. 이제 욕조에 들어가기 위해 탈의를 해야 합니다. 산유국이라 가능한 걸까요? 진짜 원유로 목욕을 합니다.
2: 이거 엄청 미끄러워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0: 심장 아래까지 담가야 전신 치료 효과가 있다는데 미끌미끌 자세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2: 정말 미끄럽네.
0: 혹시 심장에 부담을 줄까봐 10분 남짓 짧게 체험을 합니다.
4: 이게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편하잖아요. 이게 지능 있잖아요. 아주 고운 지능.
0: 미끈하면서도 끈적한 느낌이 있어 계속 만져보게 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우유 목욕을 즐겼다죠? 저는 지금 더 호사스러운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4: 한잔 잤으면 좋겠는데 자진 말라 이러네.
0: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몸이 풀릴수록 더 있고 싶지만 과유불급, 10분을 넘기면 심장뿐 아니라 피부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거 뭐냐 개운하고요. 또 뭐냐면 그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유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 석유 오일이 혼자서는 이게 안 닦아져요. 그래서 구두칼 같은 걸로 천천히 벗겨내는 거야. 그리고 특수 세제 같은데 그걸로 이제 나중에 씻어지니까 좀 다치네요. 석유냄새 일절 안 나요. 꼭 일생에 한 번은 석유 목욕 아주 괜찮습니다. 많이 가보여줬어요.
0: 검은 원유가 선물한 제 생애에 가장 특별한 목욕이었습니다.
2: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이야! 한이 호텔. 히스 한이 호텔. 아, 맞았어. 야, 한국 거울보다 더독하네. 카우?
6: Yes, yes.
2: 아, 이쪽이 양이구나. 와.
7: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0: DB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걷더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걷더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기가 막히겠어. 그게 배우지.
14: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고 무대 위에서.
15: 노시네.
16: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나 또한 후배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17: 네. 오래 기다렸겠네.

0: 내가 떼돈 벌어서
1: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0: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1: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옥,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인신매매 있습니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860-9095.
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 더워.
7: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0: əvvəlik deyil, göy əvvəlik, göy soğan, göy keşniş yeməli eləməli. Xoruz otu, hər otdan var, təbii otlarım.
1: Sanak ziyogəsənin Sokceriro 호부와 치즈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엔 새콤한 맛의 향신료 수막을 넣어 만듭니다. 커다란 만두 같기도 하고 부침개 같기도 하죠.
2: 1 대는 치야드.
0: 1이 3만원 뿐나다.
1: 두 개의 구탑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네요.
3: 할아버지가 아주 아주머니 그 일을 잘 도와주시고 계시네.
1: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주방 보조입니다.
4: 아, 미리다 오늘 그래도 시리로다.
0: 이 다다시마가 임칸 var ki yok kadar işi var.
1: 호흡이 척척 맞으니 싸울 일이 없겠죠. 장작불 위에서 정겨운 손맛이 익어갑니다. 갓 군 구탑 위에 버터를 바르고 수막을 곁들입니다. 원래는 손으로 접어서 바로 먹는데 식당에선 먹기 좋게 잘라서 나옵니다. 소박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네요.
3: 오. 군침이 넘어가네.
1: 얇고 바삭한 반죽이 매력입니다.
3: 이게 짭짤하면서 부치기인데 우리 우리나라 부치기는 기름을 들기름 넣고 하잖아. 그러니까 드라이하다 맛이 아주 담백하네요. 담백해요. 따들었죠. 따들었죠.
1: 그런데 이건 뭘까요? 색이 참 곱죠. 각종 과일즙을 말려 만든 간식입니다.
5: 먹어요.
0: 이
1: 말랑말랑하고 과일향이 좀 나는데 맛은 어떨까요?
3: 시큼하다. 우리가 과일 드라이에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납작하게 한 거네 이게. 그러니까 어우 식이 나죠. 아주 신해.
0: 열기된데 수수수건.
3: 이건
0: 나르드, 알차, 키위, 개발르, 올라.
1: 라바삭은 말린 과일이라 잘 상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 여행 간식으로 제격이랍니다.
3: 사홀. 네, 안녕하세요.
1: 산골의 따뜻한 손맛에 떠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흐는 코카소스 산맥 남사면에 자리한 가흐구의 중심 도시인데요. 웅장한 산맥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는 농경지와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골목에서 저를 반기는 녀석이 있네요.
3: 공작이 있네. 야,
1: 길고양이는 많이 봤지만 길거리 공작은 또 처음입니다.
3: 어디 가냐? 어, 이리 온. 이리 와요.
1: 내 말을 들을 리 없죠. 오로지 암컷을 향해 열정적인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암컷은 무심히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수컷은 포기하지 않고 꽁짓깃을 펼쳐봅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화려한 구애가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 제 눈에 들어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하얀 오리입니다.
3: 어, 너무 달아서 오리가 어찌나 다른지 단맛이 목에 탁 걸리네 아주.
1: 여기가 유명한 실크 생산지였대요. 그래서 누에를 기르고 뽕잎을 생산하던 마을에는 곳곳에 거대한 뽕나무가 서 있는데요.
3: 와, 이 뽕나무인데. 와, 손가락만한 오디가 달려. 손가락만한 오디가. 이거 좀. 아! 이거. 남았다. 와.
1: 뽕잎은 누에에게 양보하고 저는 오디만 맛보겠습니다.
3: 이야, 이거 좀 봐, 이거.

0: 이거 이 발이 돼?
1: 맛도 좋아서 따다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0: 와, 내 평생에 먹어본 오디 중에 이런 오디 맛은 정말 처음이네. 사실은 가을하는 여기 그 코카서스 산맥 아래의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서 장미를 가지고 장미수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또 시럽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그분 댁을 방문했는데 오디가 너무 맛있어서 난 이게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에 몇 년 온대. 독일 사람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오디 따먹으러 온대. 오디 따먹으러. 진짜 맛있다. 살람. 아, 여기 사셔요? 내가 오디 좀 따서요. 이거 주인님.
2: 아, 누쇼우스.
0: 괜찮아요?
2: 아, 예, 누쇼우스.
0: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달어. 하나 드셔보세요. 야, 정말 달다.
1: 아, 제가 찾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었네요.
0: 온통 장미로 심어져 있고요. 아주 이쁜 집에 사시네.
1: 집 안에 들어서자 장미 꽃내음이 은은하게 번집니다. 이분이 장미 요리사입니다. 부부가 가꾼 정원에 계절의 향기가 가득 머무는 집입니다. 만개한 장미로 가득한 정원은 온통 분홍빛 꽃물결입니다.
3: 지금 마시디임 애틀바.
0: 야, 이게 로지향이구나. 우리나라 장미는 향이 없는데 여기 향이 아주 진하게 나네요. 아이, 그 아까운 걸. 아이고, 아까운 거 따시네.
3: 아하, 이제 bir şey dediğim resim hangi? Bak bu yerlerini salmamak lazım mürebbi. Bu yerler acı olur. Burası olmaz. Önce o bitsinmeyi bak.
1: 향이 좋은 식용 장미만 따는데요. 장미잼은 장미가 가장 향기롭고 싱싱한 초여름에 만듭니다. 우리에겐 조금 낯선 장미잼. 장미 요리사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꽃잎만 골라낸 후
3: böyle olmasa sonra yiyende hırt eriyor ağzında. Bu böyle olmalıdır ki biraz.
1: 꽃잎의 떫은 맛과 풋내를 잡아 맛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장미꽃을 따서 장미잼, 장미수 등을 만들죠. 숨을 죽인 장미꽃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레몬을 넣어서 장미꽃을 우려냅니다. 정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에 장미꽃잎 우린물을 넣고 끓입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마지막에 장미꽃잎을 추가해 충분히 졸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꽃향이 진하고 색이 고운 장미잼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드디어 완성한 장미잼입니다. 눈, 코, 입이 즐거운 꽃잼이죠. 코카소스의 초여름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장미로 만든 귀한 음식입니다.
0: 장미잼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한국에는 사실 장미잼이 없잖아요. 꽃이 이렇게 씹히기도 하면서 장미향인가 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장미향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장미향이 이런 걸 처음 알았어. 자꾸 먹게 되네.
1: 은근히 중독되는데요.
0: 이분도 드시는 거 보니까 이런 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홍차 같은 거를.
1: 장미잼은 빵보다 홍차랍니다.
0: 이렇게 마시는 것이 이쪽에서는 이 문화래요. 아제르바이잔 보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단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사탕도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원래는 사실은 단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차를 마신대요.
1: 웃음꽃이 함께 피어나는 향기로운 오후입니다. 자연을 보살펴 살아가는 일상,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 꿈꾸게 되는 풍경입니다.
0: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구불구불한 주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키가 있는 거예요. 키를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 다래라고 하잖아요. 다래는 많이 봤지만 키는 정말 처음 봤네.
1: 차로는 부족하다며 주인 아주머니가 서둘러 준비한 점심상입니다.
0: 아이고, 빵도 구워가지고 오시고.
1: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담금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의 음료는 직접 담그신 딸기 주스랍니다.
0: 딸기 주스.
3: 미셔 모르고.
0: 건배 건강하시고요. 이야, 빛깔이 정말 좋다. 자연의 맛이에요, 자연의 맛.
1: 네. 정성껏 차려낸 음식은 맛보다 먼저 마음을 전해주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따뜻한 인심이 함께 느껴지는데요.
0: 양념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닭볶음탕, 닭도리탕 먹는 것 같아. 아주 맛있어요. 네.
1: 그런데 정말 손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꾸밈 없어서 질리지 않는 게 또 가정식 매력이죠.
0: 시장에서 파는 것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기름이 묻어나오는데 여긴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느끼하지 않네요. 기름이 좀 많이 안 들어가서.
1: 게다가 야외에서 먹으니 더 특별해집니다. 화가인 아들은 예비 신랑입니다. 2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린다는데요.
0: 아, 또 여자친구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1: 손남손녀 커플입니다.
0: 와, 미인이다, 미인. 이야, 이렇게 이뻐요? 오, 야. 그렇게 즐겨 오세요?
1: 딸 같은 며느리를 얻는 것이 아들이 장가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답니다.
2: 작은 아이들 bir şirma bakları olmayacak ona göre anasının yanına gidecek.
4: El mariachi. Esperado. Esperado.
5: Soy un promedio grado que me gusta mejor. Amo querer no me falta neo dunia.
1: 코카소스의 시골 마을에서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추억은 오래 끓인 요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다. 이곳에서의 만남도 추억이 되어 제 삶에 은은하고 오래 남는 달콤함을 선물하겠죠.
0: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어요.
6: 치즈! 치즈!
1: 코카소스 자연에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7: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8: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9: 먹는 즐거움
8: 잇몸 튼튼 이가탄
10: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1: 크롭프를 입혀
9: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야, 코코서스 산에서 낚시라니. 오, 이야, 맞아, 그냥. 엄청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
1: 제 인생에서 이처럼 다채로운 여행은 처음입니다. 세계 3대 진미 캐비아도 영접하고요. 흥겨운 축제 현장도 찾아갑니다.
0: 가오, 가오, 오, 가오.
1: 화려하고 화끈한 열기와 전통의 멋과 맛이 가득한 바쿠의 숨은 맛집까지.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국의 격언에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여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식을 쌓고 여행으로 세상을 배우란 뜻이죠. 그 인생여행, 바쿠에서 네프찰라로 이어가 봅니다. 카스피 연안에 자리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실크로드와 카스피의 해상길이 교차하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그 심장배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데요. 구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메이든타워는 바쿠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자 도시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탑의 기원이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쌓여있다는 점인데요. 언제, 왜 지어졌는지, 심지어 이름의 유래조차 아직 정설이 없어요.
0: 지어진 것도 7세기에서 12세기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요. 또 건물의 용도도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더라고요. 뭐 감시탑의 목적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보이는 카스피해를 바라다보면서 등대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조로아스트교의 사원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1: 메이든 타워 곁에서 바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시르반샤 왕조의 수도 이전이죠. 15세기 시르반샤 궁전이 건설되며 왕국의 수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중세 건축물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궁전에는 본궁, 회의실, 목욕탕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본궁에 들어서니 팔각형의 홀 중앙에 우물 같은 구멍이 있습니다.
0: 홀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 커뮤니케이션 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이 저 아래를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여기서 말을 하면 저 밑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기 방 청소 좀 하고 차 한 잔 가져와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발을 알아듣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홀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모든 벽면이 좀 허전하죠? 과거에는 아름다운 페르시아풍 타일이 벽면에 붙어 있었는데요. 구소련 시대에 모두 떼어가서 이렇게 됐답니다. 동서를 잇는 교역의 길목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왕국의 영광이 훼손되어 아쉽네요. 궁전을 나와 구시가지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중세의 골목을 걷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근대로 이어집니다. 거리엔 유럽풍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도시의 유럽의 건축과 문화가 더해졌는데요. 그렇게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0: 여기 보면은 영화가 촬영됐던 곳인데요. 이 거리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거리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련 시절에 많은 영화들을 이곳에서 촬영했다는데 그 유럽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찍은 겁니다.
1: 해외 촬영이

0: 외롭지 않았던 소련 시절 이곳은 유럽과 중동의 수많은 도시를 대신하는 세트장이었대요. 여기에 또 재밌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레나데를 부르는 청년과 어여쁜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뜻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하는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모두의 마음을 잇는 언어가 아닐까요? 그래서 시대와 국적을 초월해 다 통했나 봅니다.
1: 여기 한글이 있어요. 모든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고 세상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0: 골목에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길,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2: 네. 지금 우리 여기에서 왔잖아요.
1: 네.
2: 지금 여기서 묵는 물이 내려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딱 물이 나옵니다.
1: 네.
2: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요.
1: 그래요?
2: 네.
1: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먼저 해봐요.
2: 물이 안 나와요.
1: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2: 제가 해볼까요?
1: 네.
0: 어디 물이 나오나 볼까요?
1: 어?
2: 물이 나온다.
1: 그럼 다시 나와!
2: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1: 예.
2: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발 밑에 보세요.
1: 아, 여기에 저게 있구나. 요걸 밟으면 밟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자, 물이 섭니다.
0: 바닥의 페달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간단하면서도 참 편리한 방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로부터 물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선행이라고 여겼다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들이 식수대를 기부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고마운 쉼터가 됩니다. 중세 시대의 성벽 너머에는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요? 녹색 시장이란 뜻의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전역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쿠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시장 구경만 한 것이 없죠. 가판대마다 지역의 특산물들이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1: 와, 이게 뭐야? 드디어 여기 캐비어가 있네, 캐비어. 와.
0: 철갑상어알입니다.
1: 캐비어?
0: 귀하고 비싸,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죠.
1: How much? How much this?
3: 25만원.
1: 5만원에? 25만원이야. 25만원. 100g에. 와.
0: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만 넣어 숙성시킨 것인데 와 정말 비싸네요.
1: 이 비싼 걸 제가 먹어봐도 돼요? I have no money.
3: No problem.
1: No problem?
3: No problem.
1: 어이구 이게 비싼 걸요?
0: 괜히 긴장됩니다.
1: 못 먹어봤어. 내 연어는 좀 먹어봤는데 이건 못 먹어봤어요.
0: 드디어 세계 3대 진미를 맛봅니다.
1: 우리나라의 그 젓갈 같은 그 맛이 느껴지면서요. 짭조름하고 그 알이 좀 이렇게 탁 퍼진 느낌이 들어요. 어떤 감칠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맛이 나네. 평생 처음 먹어보는 속사울, 속사울. 속사울.
3: 프레젠.
1: 에?
3: 프레젠.
0: 희식만 했는데 미안하게도 선물까지 챙겨주십니다.
1: 성례 그시네요.
3: 200달러인데 170만원. 그러면 bizim Azerbaycan adından bizden ona hediye edeyim.
1: 이걸 주신다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한 캐비아도 선물이라니.
1: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3: 프레젠.
1: 제가요 이거 마음만 받게 마음만 받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싸서 이건 제가 받.
3: 아파라스 아제르바이잔나 비슷한 헤디야 아파라스.
1: 안돼 이건 너무 고가요.
3: Biz Azerbaycan halkı konakperveri. Biz size hemşe gözlüyoruz burada. Gelin. hem

0: 아니 이럴 때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석사월 석사월. 야 make money a lot. 야 땡큐 땡큐.
1: 캐비어보다 더 값진 따뜻한 환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바코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밤을 장식하기 위해 만찬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바코의 구시가지에 있는 독특한 지하식당을 찾아갑니다. 옛 공중목욕탕인 하마무의 건축 양식을 살린 곳으로 중세 바코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이죠. 실크로드 대상들의 밥상을 떠올리며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만찬을 맛봅니다. 예로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가장 좋은 양고기 부위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0: 대상들이 이용하던 식당이어서 그런지
1: 푹 삶아서 살이 쉽게 떨어지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함께 자리한 현지 가이드도 양다리 하나를 가져가는데 현지인들이 이 오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이게 짠데 소금을 또 타요. 아니 우리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짭짤해요. 좀 짜다 싶었는데 여기 분들이 여기다 소금을 또 타네.
1: 양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현지식이랍니다. 선물로 받아온 캐비아를 꺼냈습니다. 아까는 시식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0: 근데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1: 원래 캐비아는 메인 요리 전에 전체 요리로 먹는데요. 빵에 버터를 바르고 캐비아를 얹어 먹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2: 그래서 이런 거는 자주 먹지만 일반 그 캐비아는 자주 먹으셨어요.
1: 아, 이렇게 먹는 거군요. 버터의 고소함이 캐비아의 짭조름한 풍미를 한층 살려줍니다.
2: 아까 그냥 먹는 게보다는
1: 요렇게 먹는 현지식은 딱 내 스타일입니다.
0: 야, 그 바다 향이 나면서 깊은 그 풍미가 입에 쫙 퍼지네. 입맛에 맞아요.
1: 사실 아까 시장에서 먹을 때는 생각보다 짰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맛있네요.
0: 맛으로도
1: 꼭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유로 방식 식탁에 오르는 캐비아를 지금은 우리도 함께 즐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네 밥상에 김치가 있듯 이곳에도 절임 요리가 있죠. 피클 정도라고 생각하고 먹었더니 엄청 십니다. 아, 저렇게 조금씩 덜어먹는군요.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재미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0: 김이 모락나 모락나면서 케이크 같아요.
1: 왕의 밥상이라고 불리는 요리입니다.
0: 껍질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 들으면 볶음밥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오.
1: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 음식이랍니다. 잔칫날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 그 기쁨이 우리 식탁에도 전해졌는데요.
0: 오, 우리한테 한 테이블 주셨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ppy birthday to your husband. Okay?
3: Thank you, thank you.
0: Enjoy meal. Thank you.
1: 샤프란, 쌀, 양고기 등으로 요리한 풍요와 환대의 음식이죠. 그런데 빵은 고소하지만 밥은 좀 버터 맛이 많이 나네요.
0: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아주 좋은 거야. 예. 네. 근데 맛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느끼해요. 한국 볶음밥이 더 나. Thank you. Thank you. Oh, delicious, delicious. Oh, I'm full, I'm full.
1: 이 식당의 특별한 매력은 지금부터입니다. 매일 저녁 전통 춤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0: 음악 소리에 맞춰 추는 우아한 손동작과 부드러운 발걸음이 인상적이죠. 전통 맛과 흥을 한껏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바쿠에서 맛본 캐비아, 그 맛의 비밀을 찾아 네프찰라로 왔습니다. 쿠라강은 예로부터 철갑상어의 대표적인 산란지였는데요. 강을 하고 카스피해와 만나는 곳에 네프찰라의 철갑상어 양시장이 있습니다.
1: Hi, nice to meet you.
2: Hello.
1: Thank you for inviting me.
0: 포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카스피해 철갑상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인공 부화와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1: 여기가 가장 작은 치어인가 보네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2: 내라지슬라 발가는 철갑상어 아트.
0: 아래서 갓 깨어난 철갑상어는 수온과 산소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수조에서 자란답니다. 치어가 자라면 성장 단계에 따라 더 큰 수조로 옮기고요. 쿠라강의 민물과 카스피해의 염소를 섞어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기릅니다.
1: 오! 와, 여기 다 컸네요. 이야, 여기 다 컸어. 엄청 크네. 야.
0: 특히 번식에 사용할 철갑상어는 따로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보통 암컷이 알을 품기까지 7년에서 15년 이상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우와, 여기 제일 크구나. 우와, 엄청 크구나.
2: 블랏 햄튼이 조금씩 봐요. 햄은 부위 바글라던데 근데 시세 더 부위 취미트리 바글라기 크레제.
0: 최초의 날은 인공 수정을 거쳐 수많은 치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1: 와, 이건 진짜 이건 마치 상어야, 상어. 어마무시하게 크네. 오, 왔어. 와. 내가 이렇게 양팔을 펼친 것만큼 커, 이렇게. 이야.
0: 철갑상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답니다. 수백만 개의 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벨루가 철갑상어는 암컷이 최대 6m까지 자란답니다.
2: 추리 베르마 가빌라테 배단 해석 나왔습니다. 내라지스트 방어는 추리 베르마시 10-15% 알았습니다. 대신 지금 토치 방어 20kg이사 20kg은 10-15% kadar ikrar edilir.
1: 소유가. 오, 초.
2: 4도랍니다.
0: 이곳은 철갑상어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랍니다. 철갑상어는 본래 차가운 물에서 살아가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알이 성숙하도록 관리합니다.
1: 맨 마지막 과정이 이 차가운 수조통에다 넣어가지고 캐비어 생산하나 봐요. 그러지만 그 캐비어 알도 좀 단단하지도, 맛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여기 그 추운 방울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엄청 추워. 추워.
2: 줄이 무시달라는 스파르시나 우건, 그러다 겨트를 에마우차스 밀리 줄이 감마시더라.
0: 먼저 초음파 검사로 알의 크기나 성숙도를 확인한 후 채취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철갑상어는 아주 오래된 물고기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로마 황제로부터 중국 황실에까지 사랑받았던 황제의 물고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고기라죠. 그래서 알을 가공한 캐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최고급 식재료로 꼽힙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kg에 2-300만 원이나 한다니, 와, 정말 검은 황금이 따로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아를 생산하고 카스피해에 치어를 방류하여 철갑상어를 되살리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여정은 다시 코카소스의 품으로 향하는데요. 목적지는 북서부의 도시 샤마키입니다. 저는 먼저 샤마키에서 1시간 거리의 가발라로 왔습니다. 가발라는 대코카소스 산맥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죠. 고산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악도시입니다. 이 청정 자연 속에서 꽃을 든 남자가 되었습니다.
1: 아카시아가 아주 지천을 피워가지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여기 전통 방식으로다가 그 요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말씀했죠?
0: 어떤 만남이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1: 아니 아주 유명하신 요리사분이 계신다고 해서요. 아,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구독자가 혹시?
3: 7밀리온 izleyicim var. Bütün dünyanın her yerinden tanıyanlar var fazla.
1: 7밀리온? 700만? 아이고 난 얘기를 못하겠네. 야, 700만 유튜버가 있어요?
3: 야, 그래서만 내일에 başlamıştım. Yavaş yavaş bir şeyler yani ki kalkmalıydı inşallah.
0: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다는데 오늘의 재료는 뭘까요?
1: 송어예요, 송어. 이 송어는 맑은 물 또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건데 여기 송어가 있네요. 한국에서 있어요. 네. 아, 이걸로다가 송어에 바로 떠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회를 먹어요?
0: 그런데 회로 먹든 구이로 먹든 송어가 실에서 다 맛있겠네요. 코카소스 산맥에서 내려온 차갑고 깨끗한 물이 길러낸 송어 직접 한번 낚아보렵니다.
1: 아, 미끼를 빵으로 쓰는구나.
0: 미끼가 빵인데도
1: 오케이.
0: 낚싯줄을 툭 던지니 송어가 엄청 몰려듭니다.
1: 이야!
0: 금세 한 마리가 잡힙니다.
1: 아, 월척이다, 월척. 우와.
0: 어찌나 무거운지 낚싯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1: 엄청 무겁네요, 엄청 무거워. 가만있어 봐.
0: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장사.
1: 힘이 엄청나네.
0: 아이쿠, 고놈 참 균이 넘치는데요?
1: 이 송어가요, 수온이 12도에서 18도에서 가장 잘 크거든? 근데 여기 지금 수온이 딱 그 온도야. 그러니까 아주 육질이 단단하고요. 야, 코카소스 산에서 낚시라니. 자! 뜯어봤어. 아이고!
0: 아깝게 놓쳤습니다.
1: 천천히.
0: 하지만 금방 다시 또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려 나옵니다. 송어가 힘이 세니까 짜릿한 손맛도 두 배입니다. 이제 갓 잡은 송어를 요리해 볼까요? 그런데 집이 넓어서 부엌까지 한참을 갑니다. 바베큐 전용 야외 조리 공간인데요. 먼저 양고기를 대접한답니다.
3: 아, 소기. 비즈데 야니키 아제르바이잔다 kuzu çok sevilen bir eti, kuzu eti. Onun için de ben size de kuzu etinden bir yemek teklif ediyordum. Ben vurayım yani ki. Bizden özür dilerim.
1: Huço, bu huço ya? Huço? Pepo?
3: Onda şimdi bunu pişirecek. Sosu tendirimiz olur tendirde.
0: Barbekü 전문가답게 화덕도 직접 만들었는데 진흙으로 빚은 전통 화덕입니다.
1: 어, 뜨거워.
0: 우리 항아리 삼겹살 같이 이렇게 구우면 기름기가 쫙 빠집니다.
1: 여기다 고기를 구우면은 열이 골고루 배어 들어가지고요. 고기가 타지도 않고 또 터지지도 않고 아주 맛있는 고기가 나온대요.
0: 이제부터 기다리면 되는데요. 화덕아, 맛있는 바베큐 부탁한다. 맑은 물과 깨끗한 초원이 키운 가발라의 양은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산모하는 사이 고기가 다

0: 이렇습니다.
1: 와, 정말 잘 익었다.
0: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김밥에 참기름을 바른 느낌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발라의 전통 바베큐랍니다. 식탁에 앉으니 더 배가 고파지는데요. 양고기가 어찌나 잘 익었는지 손만 대도 살이 툭툭 불리겠는데요.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눈으로 봐도 식감이 느껴집니다.
1: 갈비, 이야.
0: 냄새는 당연히 합격. 이제 입으로 직행합니다.
1: 슈퍼.
2: 브라보.
0: 오늘의 요리사도 한 입 맛봐야겠죠? 매일 먹어도 그 맛이 끝내준답니다.
2: 나슬로드 슈퍼. Nuş olsun. Mən qabaqda festival gözləyir deyə, biraz hazırlıq görməliyə. Üzülü sayır, siz nuş edəyiz.
0: 축제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바로 양갈비 맛으로 빠져봅니다.
1: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이 안은 육질이 달달달달 흐른다. 그 양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가 없어요.
0: 왜 전통 화덕을 고집하는지 알겠네요. 아까 잡은 숭어도 맛을 봐야겠죠? 여기선 석류 소스를 곁들입니다.
1: 우리가 고추장 뿌렸듯이 여긴 또 석류 소스를 뿌린답니다.
0: 노릇하게 잘 구워진 송어 구이 위에 시큼한 석류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고
1: 맑은 물 먹자라고 그러는데 육질 정말 짠짠하다.
0: 씹을수록 고소하지만
1: 근데 고추장이었으면 더 좋겠다. 고추장에서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0: 제가 5년 동안 여행을 하며 터득한 것이 있는데요.
1: 제가 여행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해외에 나가서 음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 고추장을 뿌리게 되면 그 원래의 음식의 맛을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고춧가루를 가지고 다녀요. 고춧가루는 원래 그 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해외 다닐 때.
0: 하필 고춧가루를 숙소에 두고 왔네요. 그래도 자연의 소리를 양념 삼아 즐겨봅니다. 바베큐 요리사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카서스 산자락의 드넓은 목초지를 따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샤마케에 도착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좋아 옛부터 포도 재배가 활발했던 곳이죠. 제가 이곳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덮은 파라솔 행렬과 그 사이사이 오락모락 올라오는 연기까지 바베큐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셰프와 바베큐 전문가가 참가해 나라별 바베큐와 숯불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축제는 언제나 즐겁죠? 눈길을 끄는 진 풍경도 있습니다.
1: 향초 한 마리를 잡아 오셨어. 와, 있어. 카우.
0: 머리부터 꼬리까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굽는 대형 바베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1: 슈퍼. 와, 이거 예. 야,
2: 돈가스.
1: 오호, 와우, 비프.
2: 우리가 슈퍼디아 이거 라미스.
1: 야.
2: 그래. Bir tane öküz dört tane kuzu.
1: 아, 이쪽 양이구나. 예.
0: 와. 여기서 다시 봐서 반갑긴 한데 인기가 많아서 말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인 줄 알았더니 유명 인사이네요.
1: 아, 우리 슈퍼 아저씨 인심도 좋아서 아주 예, 인기도 많고 인심도 좋고 손님들한테 무료로 그냥 다 시식하라고 주시네.
0: 저도 한참 기다려 시식용 고기 한 점 먹었습니다.
1: 야, 정말 맛있다. 그 숯불 향이 나면서 육즙이 가득 도네. 최고 최고. 슈퍼.
2: 슈퍼.
1: 슈퍼.
0: 곳곳에서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내고 갓 구운 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연기와 숯향으로 눈길을 끌고 맛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1: 아하, I think you are.
3: Yes, it's very delicious. I like all of them. 아하.
0: 소다리 요리를 종류별로 먹고 있다고 하네요.
3: It's very, very, very delicious. Try it, okay?
1: Yeah.
3: Try.
1: 손나단도
0: 그런데 소다리 요리가 정말 맛있는지 테이블 위에 곳곳에 커다란 소뼈가 있습니다. 먹어보라는 손길에 바로 다가갑니다.
1: 염치 불구하고
0: 딱 먹기 좋은 한입거리로 콕 찍었습니다.
1: 아제르바잔소.
0: 입안 가득 부드러운 살코기와 육즙이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분 부침성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는데 누군가 술잔을 건넵니다.
3: 아제르바이잔 사케.
1: 아제르바이잔 사케. 지어 지어 지어.
0: 담내로 저는 우리나라 러브샷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술이 셉니다. 저와 달리 아주 멀쩡한데요. 때마침 건네준 안주로 화끈해진 입안을 달래봅니다. 소다리에 술에 안주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2: 아양 부산. 아래.
1: 아, you have been to Busan.
2: Busan.
1: 오, Busan. 야. 왜 거기 갔어요?
2: Please, please don't get me some gamina.
1: Do you like Busan? Good.
0: 이거 다 마시면 우리 이제 친구 하는 거예요?
1: 아, 여기는 우즈벡이네. 와, 크다. 이거 봐. 이게 플롭이라는 거, 플롭. 플롭?
0: 흔히 필라프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쌀 요리입니다.
1: How many person eat? 500명분. 이야.
0: 와. 바베큐 축제장은 요리의 열기와 흥겨운 분위기로 무르익어갑니다. 아제르바이잔 축제에서 또 하나 놀라운 건 자유롭고 개방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 이슬람 국가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있는 샤마키에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품고 여정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향긋한 차 한 잔이 기다리는 곳, 아제르바이잔 남부의 도시 란카란으로 향합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보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부, 이란과 국경을 맞댄 덕분에

0: 이란계 탈리시족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곳이죠.
1: 지금 바로 저쪽에 보이는 곳이 이란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3, 4km만 가면 국경이 있고요. 이란하고 아제르바이젠은 640km를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이 또 이란이네.
0: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란 라디오 방송이 수신되기도 합니다. 눈앞에 그야말로 지척의 이란이 있네요. 랑카란의 첫인상은 도시가 상당히 반듯하고 잘 정돈돼 있다는 건데요. 카스피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페르시아와 코카소스를 잇는 교역의 거점이었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름에 바다해가 들어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5개국에 걸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약 8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품고 있죠. 그런데 정말 바다 같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풍경은 여느 해안 어촌과 다르지 않은데요. 워낙 넓다 보니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도 치고 연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1: 개가 해수욕을 즐기고 있어요. 야, 바다. 아,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다인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무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7배는 되더라고요.
0: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와, 영락없는 바다네요. 오히려 호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깊은 곳은 수심이 1000m가 넘어요, 글쎄. 카스피해에선 해조류 채취도 가능한데요. 우리네 김처럼 먹는 건 아니고요. 의약품 원료나 사료등으로 사용한답니다. 랑카란이 차의 도시가 된 것도 카스피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차나무는 연중 풍부한 비와 높은 습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1: 이 앞에 보면은 카스피해에서 불어온 그 습기 많은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뒤에 또 탈리시라는 산맥이 있어가지고요. 차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0: 랑카란은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으로 풍부한 강수량 덕에 벼 농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 논입니다. 신기하지요? 논에 이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차밭. 건조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이 초록빛 차밭에서는 어떤 향과 맛의 차가 탄생할까요? 수확이 한창인 한 차밭을 찾아갑니다.
1: Hello, nice to meet you. I come from Korea. My name is Su Gil.
2: 가르네는 차밭은 bir hissesidir. Burada 9 hektardı ama Mümliş'te bizim 55 hektar çay bağımız.
1: 55 hektar. Wow, big.
0: 이곳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세네 차례 새순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찻잎을 탈 때면 자연스레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노래가락에 맞춰 손놀림도 한결 경쾌해집니다.
1: 이거 찻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찻상이 아니고요. 거의 만찬 수준의 만찬. 과일, 잼, 뭐 온갖 견과류, 과자류. 이야,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찻잔을 준비해 주셨어.
0: 카스피해가 키운 찻잎은 랑카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됩니다.
1: 아, 최고 맛이에요. 최고. 네.
0: 주로 홍차를 마시는데 다양한 과일잼들과 함께 먹습니다.
1: 사실은 제가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오디야요.
1: 달콤한 잼한 숟갈 먹고 나서 따뜻한 홍차 한입 먹습니다.
0: 오디하고 홍차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 이건 드셔보지 않는 분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
2: 안녕하세요.
3: 엄마,
0: 드디어 프리미엄 골드가 왔습니다. 골드티.
3: 원치로 쓰시면 뭐
0: 18만 원. 아니 180만 원.
1: 차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잔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0: 한 잔에 1kg에 180만 원이나 하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먹어야 되겠어요.
1: 춥지도 않은데 떨립니다.
3: 프레밍 골.
0: 와, 역시 베스트야. 이건 진한 향이 난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차입니다. 골드티.
3: 프레밍 골드 içmeye bir can çatmıyor, çok pahalı.
2: Ne müdürsüz?
3: Yani sahibi size daha çok.
0: 이게 1년에 이 넓은 차밭에서 단 20kg밖에는 생산이 안 된대요.
3: 랜처란티.
0: 랜처란티 최고.
3: 랜처란티 최고.
0: 아!
1: 좋은 향기는 오래 머물고 좋은 차는 사람의 영혼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전통과 정성이 빚어낸 귀한 향이 제 마음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차밭에서 들었던 민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0: 들어가도 될까?
1: 그 전통을 이어가는 여성들을 만나봅니다. 집 안쪽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네넬레르, 즉 할머니들이란 이름의 여성 민속 공연단입니다. 탈리시족 민요와 아제르바이잔 민요를 부르는데요. 한 가족으로 구성된 노래패라고 합니다.
4: 심볼이다 아이로로.
0: 아,
4: 아이로로 나라는 심볼. 안 아벌 오코두글라르 마네 베자르다 바이람라르다 오코두고 마네들.
1: 아직도 100곡이 넘는 민요 가사를 다 외우고 있답니다.
0: 아니 90세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이음감 있게? 이야.
1: 노래를 부르며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아, 몰랐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I swear I.
1: 우리가 가는 데는 1920m를 갑니다. 오, 시원하다.
2: So, you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1: Yeah, yeah. Yes.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오, 오,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 아! 쏴, 쏴, 쏴, 쏴! 아, 쏴!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봐서 사실 이랬네. 아무것도 안 보여.
3: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7: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7: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12: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6: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4: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6: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0: 또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북벽 장춘이라고 했다. 깎아내린 듯 가파른 돌절벽,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북벽이었고 그 위에 오른 자가 상좌를 틀어 모든 것을 가져왔다. 북벽에 오르면 아래 세상이 멀리 보였고 구름도 발 아래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지. 북벽!

0: 있습니다. 아까부터 어르신한테 자꾸 영감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서로의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건 규칙입니다.
1: 영감님, 사전에 정보 받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고요?
2: 없어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 아니오. 늙은이 때리고 개고생 시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백대 뜯어서 짐 싸가지고 나가요.
3: 되게 힘 빼고 하시는데 긴장도 있고 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호흡, 침묵, 가만히 계실 때도 그냥 그 신의 공기를 확 전환시켜주시는. 저는 지금 현재 불란서 금고에서 신구 선생님과 함께 공연 중인 밀수역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대뜸 신구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저 해야죠. 저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4: 그 이유가 뭘까요?
3: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인데? 이유가 없죠. 언제 선생님과 이렇게 무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 뭐 영광 그 이상이죠.
5: 높이가 6자에 폭이 8자라고 하셨어.
6: 예, 내가 믿죠.
7: 완벽주의자세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선다라는 거를 그냥 허투루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 연극을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한테 들어. 장 감독.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 제가 그냥 후배들한테만 계속 디렉션 주고 뭐 선생님 그냥 뭐 하시는 거 제가 잘 뭔가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빨리 얘기해줘. 자꾸 얘기해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0: 장사를 묻겠다.
1: 예?
0: 금과 배 장사 말이요. 이게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겨야 하든 쉽지가 않겠는데.
2: 아이고, 지금 남자가 세 명인데 이걸 묻는다고.
0: 나도 안 하고?
3: 91살에 대한민국의 가장 노후 배우,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의 역할로 1시간 40분 동안 등퇴장도 거의 없는 무대를 저렇게 지켜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그래, 혼자 데려가 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무슨 스튜디오가 있네.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부실해. 네. 오래 기다릴게요.
1: 많이 힘드시죠?
0: 옛날 어릴 때, 젊을 때네. 벌써부터 쭉 있네, 사진들이. 나는 없어. 사진이 하나도 없어, 집에. 잊어버리고 있던 사진 모습들이 많아. 젊을 때.
2: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0일을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3: 서울 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모델을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4: 그렇게입니다.
5: 햄렛을 보니까 참 근사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와서 전율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학생 모집을 해. 그래서 그거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연극의 연차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야.
0: 그게 말이요. 동남 유치진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를 개관하고 부설로 극작가 연출 배우를 육성하는 학원이지. 그런 역극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셨는데 2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켰어. 착실했어요, 그 내용이. 근데 내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 어때요? 소극적이고 간이 요만해가지고 큰 일을 벌리지 못하는 중인데.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연기겠다. 그래서 선택했지.
5: 같이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 받으면서 졸업 공연도 같이 하고 수라는 작품도 하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주인공 국서 역할을 하시고 국서는 그 형밖에 없었어. 잘했어. 하여튼 그런 역할은 그 형님이 잘하셨어.
0: 잘하게 뭘 이제 2년 공부하고 그 말하는 좀 발표회 형식이니까 지금 기존 극단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지. 그럼.
5: 이게 우리 동기가 처음에 입학할 때 60명인가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한 20명 되더라고. 유치진 선생님께서 우리 몇 사람을 부르더라고. 예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무송이 너는 네 이름 그대로 써.
0: 그래. 내가 원래가 순할순자의 턱이야. 순기야 이름이. 그게 왠지 연극을 하면서 하는 이름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너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납신하고 오래꽂혀서 이걸로 해봐.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지. 근데 그렇게 주셔서 외자는 좀 그때도 흔하지 않았거든. 외자에다 오래 읽고 영국을 오래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뜻으로 그냥 받고 그때 이후로 쭉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예명이 된 거지.

0: 무대와 은막을 연결하는 연극 영화인의 잔치 제1회 한국 연극 영화 예술상에 대한 최종 결선과 시상식이 1월 18일 저녁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 최초로 생긴 연극 상입니다. 조연상을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남자 연기상을 받으셨고 남자 연기상이 두 번인 거죠. 70년대가 되면요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배우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상을 받으셨으니까 연기과에 들어가서 수련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조연상을 받고 곧바로 또 연기상을 받고 이랬다는 거는 주목을 요하죠.
2: 요거 뭔지 기억나시는지 같으세요?
3: 이거 생일 파티야. 그래 맞아 이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신구영이야. 해롤 핀터의 생일 파티라는 작품을 내가 맡은 그 스탠리 역할을 뺏겼어. 그 형님한테 그 역할을 뺏기고 굉장히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투정도 부리고 막.
4: 나 기억이 안 나. 그랬었나? 왜 그랬을까? 아니, 아끼셨는지 몰라도 미워하시진 않으셨어. 아, 또, 난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고지고대로 실행하고 따랐고 그랬고,
3: 하여튼, 그 형님은 대형 맡을 때마다 뭔가 특이한 게 하나씩 만들어내.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배역하고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지, 말하자면.

0: 그때 거의 우리가 아마 처음일걸. 연극을 가지고 극단 초청을 받아서.
1: 그때는 다 같이 갔어요. 이호재 씨, 전무정 씨, 나, 뭐. 거기 뉴욕에 한 달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또 저 유럽으로 갔죠. 그 프랑스, 저기 네덜란드 투어를 했어.
0: 햄릿을 하멸태자로 타이틀을 바뀌었어. 번안을 해갖고 이름을 적어서 가서 공연하는데 신구형 왕 역할을 잘했어. 왕 역할하고.

0: 쪽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 연극이 이 정도냐.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그냥 대서 특별하게 났다.
1: 근데 걔네들한테는 신기했을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유럽 애들이 춘향전 가져와서 한다.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

전통 연인이나 이런 게 해외로 나간 적은 있지만 연극이 그것도 햄릿을 가지고 한국적으로 변환한 작품을 가지고 투어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0: 제가 알겠습니다. 초창신 거 용지 한장 주십시오.
1: 이 초다이신가 보구만.
0: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2: 신구 선생님하고는 KBS에서 뵌 적이 있어요. 신구 선생님은 KBS 안에서 이제 크게 활동을 하셔서 아주 그냥 좋은 작품들을 너무 많이 남기셨고,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열악하던 때라 연극계가 너무 이제 생활고가 심하죠.
3: 그러니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너 해봐 그러면 예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나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럴 정도. 그랬다가 어떻게 텔레비 생기니까 텔레비로 나가는 거지.
4: 이제 그동안은 나 혼자 지내면서 집에서 뭐 버스비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빌려가지고 버스 타고 나와서 갈 때는 술 한잔 먹고 걸어도 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또 술은 사줘도 돈은 잘안 줘. 이제 버스비 또 얻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길 테고 생활비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이제 아이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 거기 가서 돈 벌어서 생활했죠.
5: 네 이놈이 장가든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애편에 결혼 반지며 내 시계까지 저당 잡혀서 만들어준 돈이야. 그 돈을 떼어먹은 자식아!
6: 종애,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5: 이런 더러운 자식 같은 놈이라고!
4: 그걸 하면서 끼니는 해결하잖아, 드라마나 하면은. 근데 아쉽고 자꾸만 연극이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연어가 뭐 멀리 갔다가도 고향 생각 자꾸만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야.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고 빙상에는 김연아가 있었고 이게 무대 위에서는 신구 선생님이 계시는 건 아닐까. 바람아! 불어라!

0: 어떻게 마지막 공연
1: 그래.
0: 이 오죠?
1: 아주 바쁘게 시작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끝날 때 있네.
0: 아, 선생님 목도리 이렇게 여매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응? 겨울이었으니까.
2: 세 계절이 간 거예요. 가을에 선생님을 뵙고 겨울에 연습을 하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공연을 시작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려니 여름입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받으시고 읽기 전에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지나 네가 기억하는 내가 아니야 지금. 내 몸이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극 이 공연 3개월 하는 동안 선생님은 회춘하셨어요. 선생님이 자신 없어 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정말 거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는 선생님한테는 그냥 역시 에너지예요, 에너지. 보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3: 선생님은 무대 자체를 즐기진 않으세요. 무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지금도요. 그래서 공연 전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세요.
4: 안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위쪽에 몇 분만?
1: 됐습니다.
5: 예쁘네. 예쁘네.
1: 화이팅.
5: 화이팅.

0: 계속 불러.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드렸어요.
2: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진짜 선생님 너무 친하겠다네. 최고야. 최고야.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갑시다. 선생님 멋진데.
2: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길게 처음이야.
4: 나도 이거 쉬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는 건 처음이야.
2: 처음이야.
4: 근데 이거 제공해 놔도

0: 가능성이 보여.
1: 그치. 내년에 선생님 해야지, 우리. 5월에.
0: 살아있어.
1: 아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살아 계셔야지. 내년 5월이면 선생님 92세. 와, 진짜.
0: 내년에 5월에. 장진이라고.
1: 그럼, 그, 장 같이. 똑같이.

0: 난 이번에 완전히 손에 보는 장사를 했다고.
1: 윌리엄 잭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베니스상인의 샤일록은 아주 악질고리대금 업자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해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췄어요. 그래서 좀 색다르다고 할까요?
2: 신구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공작 역할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선생님이 그 무게를 충분히 수행해 주시지 않을까.
3: 뭔데? 말해봐.
0: 글쎄요. 아, 만약 샤일록 나리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면.
2: 선생님, 그 공연을 하시느라고 많이는 아직까지는 참여 못하셨어요. 오시지 말라고, 공연 끝내놓고 컨디션 조절하시고 대사 외워서 오시라고 하셨는데도 또 굳이 또 연습장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지시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을 하시죠. 늘 그러셨어요.
4: 네? 대사는 못했어.
3: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1: 대사 못된 건 당연하지. 공연하라고 대사 못되지. 공연을 미리 외워놓고 공연하는 사람 어딨어?
2: 선생님이 그 대본 토시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도 자네가 이러한 악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악의라는 의 발음도 좀 어렵고 자칫하면 악의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악의에 찬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네 라는 식으로 제가 바꿔서 드렸어요.
5: 어이 병대 렌슬러, 너 자꾸 이렇게 내 사랑 몰래 들어갈 거야?
6: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배워가고 있는 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차입니다. 영국 내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지원금도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게 됐고 30명 정도 네, 이제 뽑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께서 한 회차의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셨고 연극 무대에 첫 발을 디딘다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7: 근데 그 장학금도 역시 그런 일환이신 것 같아요.
8: 신구 장학금이 있어. 애들,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굉장히 오래됐어.
7: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지금 현업에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들었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9: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신구 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구 선생님이 그런 기부를 해갖고 받는 그런 장학금인 줄 몰랐었고요. 근데 그 이름이 배우의 이름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때 뭐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던 학교 시절을 선생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쳐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 아니 그게 내가 그때 그거를 아주 소액이

근데 나도 그때 장학금을 받았거든. 그때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나와 저런 애가 있으면 좀 아주 소액이지만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해라 그래서 조금은 내가 했지. 그거 가지고 이게 거기가 안 되지. 무슨 장학금. 이게 무슨 뭐 크게 도움이 됐겠어. 그때 버스비 좀 보태줬겠지.

0: 왜요?
1: 저기 제가 아드님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0: 아 그래서 어쩌라고?
1: 아니
2: 정신 잠깐 나가 있었을 때요.
0: 정신 나가 있었을 때가 더 행복.
2: 아니요, 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더.
3: 선생님은 일단 연기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 모두가 알아서 선생님은 아무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선생님의 에너지는 못 말려요.
4: 선생님 원체 연습을 많이 하시니 그리고 리딩 날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한 걸 줬는데 이만해요. 백과사전이 와요 대본이.
1: 저 벌써 긴장돼요.
0: 걱정하지 마라. 몇 달을 쉬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어. 다 잘 돼.
5: 그 악리 할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러 갔을 때 보는 사람을
0: 갈 데 없어.
5: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그래. 연기.
0: 걱정아,
5: 이게 뭐 감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연기는. 선생님 사생팬을 하고 있는 네, 배우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한 6년 전에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었어요. 네. 이게 2인 극이거든요. 작품 자체가 원체 어떤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6: 대사 분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뭐 어떤 유신론, 무신론 사이의 어떤 논쟁이다 보니까 되게 학술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해서
7: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0: 내가 83만 아니었어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5: 어느 시점이 됐는데 친구 선생님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딱 오신 거예요.
6: 네,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경태가 혀가 잘 안 돌아간다 미안하다 막
0: 구강암이요. 이것 때문에 입천장을 드러냈어. 틀니처럼 보이는 이건
5: 프로이트 역이셨는데 그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혀가 굳어간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0: 냄새도 고약하고
5: 첫 곡날 근데 딱 시작을 했는데 정말 10분도 안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어떡하지? 30분 정도 지점에 화를 팍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7: 거기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8: 당연히 그래야겠지. 안 그러면 선생님 믿음이 무너질 테니까. 예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도 서질적인 게 있기는 하오.
5: 그래서 화를 팍 내시는데 갑자기 무슨 혈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뻥 뚫린 거예요.
8: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다들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손을 어느 거냐. 종교가 이 세상을 유전으로 만들고 있어!
5: 발음이 막 딱딱딱 찍으면서 막 대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을 시켜놓고 혼자 저렇게 하신다고?
9: 너무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던 상황이었고 아무 문제는 없으셨죠.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 정말 대단하시다.
5: 아, 대단하셨어요. 그때 진짜.
10: 그 혹시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0: 몇 개 있지. 근데 연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작품을 다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거 자기 혼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럿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모여서 거기 뭐 음악도 들어와야 되고 무용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한 꼭지점으로 그 지점이 맞춰져야 연극이 되는 건데 그 좋은 연극 거기가 쉽지가 않죠.
10: 해보고 싶으셨던 역할 있지 않으세요?
0: 많지. 리어도 못 해봤고 햄릿도 못 해봤고 근데 그게 이제 동안 그런 기회가 왔다가도 어떻게 놓쳐지게 되고 그때 놓치면 또 다시 오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아. 너무 얘기 많이 했다 내가. 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10: 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질문 한 번만.
0: 인생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없어. 100년 후 거기서 들어갈 당신의 물건 보도 기다리며 포스터 아니면은 거기 그 중에 사진 하나

0: 되는 게 없네.
1: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계속해서 다짐해 왔는데 말이야. 브라드밀, 정신 차려. 아직 최선을 다해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버텨왔는데 말이야. 아, 또 너구나.
0: 그래서
1: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 나 아주 영 떠나버린 줄 알았어.
2: 고도를 기다리며를 봤어요.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대사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3: 아마 우리나라에 연기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가서 봤을 거고요.
4: 와, 이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셨지 싶을 정도로
5: 잘했어, 아주 정말 잘했어. 고도가 그거야.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0: 숨 쉬는 것도 힘들어.
1: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균형감각을 위해서 나무라도 대보자.
0: 나무?
1: 나무.

0: 네 차례야.
1: 하느님은 날 보고 계실까?
0: 눈을 감고 해야지.
1: 하느님,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아, 그럼 나는
1: 접니다. 저예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0: 천천히.
2: 저는 아주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원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저도 처음엔 대뜸 들어서면서부터 원쾌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약속처럼 됐어요. 둘이 분향실에 앉아 있거든요. 가끔가다 대사가 서로 삐끗하면 앞서서 또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또 내가 또 그러기도 하고 서로 이게 잘 맞았죠.
3: 흥국 박근영 선생님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서 관객들이 계속해서 웃습니다.
0: 거봐, 아, 너 좀 이랬지 맞자고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어, 그거 아주 대단하고 멋진 얘기인데.
3: 이렇게까지 관객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고도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오경태 연출의 처음 그 연출 의도이기도 했고요.
4: 그 두 분이 수십 년을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쌓아온 그런 공력, 내공, 그런 시간의 힘이 이렇게 붙어서 선생님들이 너무 즐겁게 무대 위에 놓으시면서 하시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잘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0: 덕분에 시간 잘 보냈다.
1: 어차피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0: 그래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을걸?
1: 아, 이제 뭘 하지?
0: 글쎄.
1: 가자.
0: 그거 안 돼.
1: 왜?
0: 고도를 기다려야지.
1: 아, 그렇지.

0: 3월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10만 명이 넘게 봤다?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베켓의 나라에서도 그런 공연은 없었을 것 같아요.
1: 두 분들도 아마 불태우지 않으셨나. 60년, 70년 동안 연기하신 모든 에너지를 고도 때 불태우지 않으셨나.
2: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 공연 거의 끝나갈 투어의 마지막 무렵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하게 또 공연을 하시겠다고 새벽에 발인을 하고 선생님 댁에서 한 2시간 정도 주무시고 공연을 너무 평소처럼 하셨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데 떠나 보내시는 날 무대에 섰다. 그 의미가 뭘지 저도 참... 네.
3: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대요. 화수목 마치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지방 공연 가면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도와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도 장례식에서 다들 와, 진짜 이분 뭐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인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이분한테 도대체 무대는 뭐지?
4: 아니 공연은 나 개인의 일상 생활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관객하고 공연하고 약속해 놓은 거니까 그냥 개인 사정은 개입할 수가 없지. 갑자기 가대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싶어서.
5: 마지막 공연의 날이 왔어요. 모든 일은 마지막 끝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족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가자!
6: 파이팅! 모두를 기다려야지! 고도! 고도! 고도! 파이팅! 이날이 온다!
4: 내 인생 그게 말려내 박근영 씨가 잘하셨고 합입 잘 맞았어.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나는 나도 인생 동안 연극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연극인데 전화가 매진됐다는 건 거의 연극사에 모르겠어요. 난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자랑스럽죠.

0: 그동안
1: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이 법정에서 남겨봐라. 모두 위대한 벨라데오 박사의 편지를 들었을 것이오.
2: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뭔가 안 굳으셨는데?
3: 안토니오가 보증을 지켜.
1: 지금 좀 낫지?
2: 네, 지금 괜찮으신데?
4: 오후가 됩니다.
3: 도와줄 거예요, 말 거예요? 삼촌을 정당화하려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 안토니오, 여기 있느냐?
3: 사실 당신들
1: 전에 사람이 참 안 됐네, 전에 사람이. 안토니오, 여기 있느냐? 전의 세상이,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전의 사정이 참으로 안 되네. 이 불쌍한 상인, 지금은 이 불쌍한 상인, 안토니오의 위약금, 살 이 파운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고.
5: 네, 안녕하세요. 안토니오입니다.
6: 안토니오 여기 있습니다.
7: 선생님의 연기 철학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화내실 것 같은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1: 응?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니? 이걸 내일 바로 공연이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긴장해서 좀 밀도 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연습처럼 하면은 공연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조용. 그걸 내 앞에 세워라. 모두 조용. 내 권한으로 이 법정을 폐정할 수도 있다.
7: 어떻게 주홍이랑 한번 쭉.
1: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8: 예, 공장님.
1: 자네 사정이 참으로 안 됐네. 자주, 잡히실까, 또?
8: 잡히실까, 동정씨.
1: 잡히실까, 예.
9: 3,000더것을 석 달 동안 그리고 안토니오가 번역을
8: 사.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10: 이토록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처음 제 사랑을 전했을 때 제게 남은 건 깊이 준고 안토니오에게 빚을 졌고 그 친구 저를 위해 자기 몸을 저당 잡았습니다. 편지는 곧 제 친구의 몸이고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상처입니다.

그냥 사는 거야. 뭐 여기 늘 내가 곁에 두고 살았으니까 내가 즐겨하고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밥 먹듯이 그냥 해왔던 거죠.

0: 안토니오! 여기 있는가?
1: 다음 소원은 이것도.

0: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하던 솜씨가 있으면 하대.
2: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1: 저희가 뿌듯이 하고 있으니까.
3: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4: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나 너 좋아.
5: 내가 너만이. 아니 내가 너만이야.
4: 근데 너무 야해.
6: 대박이다.
4: 너무 야해.
6: 어머.
7: 그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8: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9: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 메시지도 제일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10: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극고, 극곡, 또 극곡.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자꾸만 극고 싶은 그 충동.
4: 그냥 정신이 없다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가려서 짜증이 날 정도로.
5: 무섭다고. 밤에 왜 이렇게 머리를 긁냐고.
6: 오, 이거는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이게 안 긁으면은 그 가려움증에 짜증이 나고, 근데 긁으면은 또 아프니까 또 짜증이 나고.
3: 지옥 같은 가려움증을 겨우 잠재운 자리, 두피는 또 다른 비명을 지른다. 허물처럼 벗겨지는 비듬과 각질의 습격. 털어내고 숨겨봐도
5: 먼지처럼 이렇게 막 날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사람 각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7: 비듬가루 같은 거 있죠. 막 내려오고 딴 데로 막 번져요, 이게. 그때부터 야,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3: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다. 그러다 결국 모낭이 서서히 파괴되고 뿌리를 잃은 모발들은 처참히 떨어진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탈모가 시작됐다.
8: 그리고 두피도 PV이거든요.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모낭의 초기세포까지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고 연구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3: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두피 질환. 긁을 땐 시원하지만 결국 남는 건 무서운 탈모다. 세계 최초로 비듬을 일으키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내고 한국인에게 특화된 두피 질환과 탈모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피부과 명의 이양원 교수와 함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피 질환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0: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두피 때문에 병원까지 올 줄이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1: 그냥 귀에 열 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0: 모처럼 손자가 해준 염색. 그날 이후 두피에서는 알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1: 처음 해봤습니다. 92살 먹도록 염색 처음 해봤어요. 그냥 간지럽고 그래서 무슨 피부병인가 몰라가지고 침 맞으러 열흘간 침 맞았습니다. 10일 동안을.
0: 붉게 성이 난 두피. 대체 왜 그렇게 가려웠던 것일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1: 뒷머리가 네. 가렵고 열받고 그냥 참참히
2: 네네.
1: 머리 끝까지 다 가려워서
2: 뽑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어요.
1: 네, 막 그냥 다 팍팍 긁고 싶었어요.
2: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0: 좀 더 자세히 두피를 살펴보기로 했다.
2: 염증이 지금 이렇게
1: 네, 많이 긁었어요.
2: 이게 가려워서 자꾸 긁으면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1: 아, 그러면요, 그냥
2: 각질도 막 일어나고
1: 네.
2: 이렇게 두꺼운 각질들이 막 이렇게 생기시는 거죠.
1: 근데 그래서 어제 이발소 가니까
0: 염증으로 빨갛게 변하고 긁어서 상처가 난 두피.
2: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고

0: 옮기는 건데 여기가 빨갛거나 그런 건 보지를 못 하시니까
1: 뭐
0: 본인께서
1: 그럴
0: 예,
1: 수가
0: 누가
1: 없죠.
0: 뭐 봐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가볍게 두피가 왜 이렇게 붓지? 또는 두피가 왜 가끔 가렵지? 또 누가 가족들이 봐주고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 지루피부염이 본인의 면역기
2: 최태식
0: 문제가
2: 씨는
0: 가능성이 굉장히
2: 가려움증으로
0: 높기 때문에
2: 머리를 심하게
0: 본인이
2: 긁기 전까지
0: 걸렸거나 면역이
2: 두피
0: 떨어지거나
2: 지루피부염을
0: 아니면
2: 모르고
0: 뭐
2: 지냈다.
0: 이분께서는 2, 3년 전부터 지루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염색약이 지루피부염을 악화시킨 부분보다는 이 염색약 중에 파라펜렌 다이아민이라는 PPD라는 흔히 성분이라는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그런 염색약 성분이 있습니다. 염색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알러지가 생기면 이제 두피가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루피부염이 있으시면 두피에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염색을 했을 때 그런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더잘 흡수가 두피로 되면서 더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2: 두피도 엄연한 피부다. 우리의 모낭은 피부 진피층에서부터 피하지방층까지 깊숙하게 걸쳐 있는 구조로 모낭 주변에는 혈관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는 두피에 사는 말라세지아 효모근의 좋은 먹이인데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의해 분해된 피지 분해 부산물들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 물질들로 인해 두피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다. 또한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하면서 비듬과 각질이 일어난다. 심하면 진물도 생기고 그 위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엉겨붙으며 누런 기름떡 같은 비듬이 겹겹이 쌓이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에 지루라는 것은 기름지에 그다음에 새어 나올 루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기름이 새는 피부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발생하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이고 특히 이 피지세이 많은 두피가 그 지루 피부염이 많이 호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피 지루 피부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원인을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를 들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증식을 들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면역학적 이상으로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2: 비듬과 각질은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곳곳이 붉게 변하는 홍반, 진물과 딱지가 생기기도 한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최태식 씨가 서둘러 병원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3: 제가 장기 기증하려고 요즘 새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이 먹고 하려니까 치매 검사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만들어 놨어요. 장기 기증하려면 건강해야 할거 아닙니까?
2: 기증할 몸인데 대충 넘길 순 없다. 90살 해병대의 두피 지루 피부염 박멸 작전.
3: 제일 가려웠던 데가 이쪽 하여튼 전체가 다 가려웠지. 이런 데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이쪽이 제일 가려웠습니다.
2: 두피 지루 피부염에서 가렵다는 것은 염증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4: 특히 맨날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손을 이제는 버릇이 좀된것 같아요.
5: 안 긁으면은 못될 정도로 머리 일단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두피가 가려운 정도 뭐 열이 좀 나네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6: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긁게 되고 이제 긁으면 또 각질이 나오니까 또 그걸 또 다시 긁어내게 되고 심한 경우엔 피까지 조금 맺히거든요.
2: 자꾸 손이 가서 긁게 되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다는 최태식 씨.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그렇게 가려운 것일까? 밤낮 없이 환자들을 괴롭히는 극심한 가려움증. 그 원인은 말라세지아 효모군이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만드는 대사 산물에서 시작된다. 이 대사 산물들은 두피 표면의 각질 세포층에 침투하며 두피의 방어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린다. 두피 장벽이 뚫리면 더 많은 대사 산물과 단백질 항원들이 침투하면서 면역세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일제히 뿜어져 나온 염증 물질들은 두피 속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는 즉각 긁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긁는 순간 두피는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상처 틈새로 더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침투하며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가려워서 긁고 긁어서 염증이 더 생기면서 두피염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0: 때로는 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셔서 손톱으로 이제 긁는 걸로 부족해서 효자손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빗 같은 걸 이용해서 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의 장벽들이 파괴되겠죠. 파괴되면 그런 두피의 장벽 파괴로 인해서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지루 표면 치료에 뭐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것도 큰 치료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의 각질이나 딱지를 긁어내 특수 염료로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효모군을 관찰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말라세지아 효모군이 과증식하며 두피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0: 대부분 이제 늘 관찰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 활성도가 높고 각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효모균의 특성상 이렇게 보자 형태로 아주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질에서 검출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보자 형태만 있는데 여기서 더 활성도가 강해지면 이렇게 이렇게 균사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 스파게티 앤 미트볼 형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2: 이양원 교수는 바로 이 말라세지아 효모군에 주목하며 두피 질환 연구의 첫 장을 열었다. 국내 처음으로 말라세지아의 진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비듬을 유발하는 균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며 두피 질환과 탈모로 치료 영역을 확장해왔다.
0: 말라세지아 효모균은 우리랑 같이 사는 애들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에요. 정상 상재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활성도에 따라서 얘들이 나쁜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이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심해져서 지루 피부염이 심해지면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 면역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저희 군과 저희의 어떤 면역 기능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두피 지루 피부염은 두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그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매년 21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꼴. 두피 지루 피부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재발했다는 정선희 씨.

0: 하시는 거예요?
1: 아, 이렇게 머리 감으면 머리가 부피가 좋아진다고 그래서요. 커피하고 샴푸하고 섞었어요.
0: 이걸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1: 예. 샴푸 대신 이렇게 하면 좋대요.
2: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서 봤던 커피 샴푸.
0: 실제로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 아, 더 가려웠어요.
2: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샴푸에 혹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극심했던 정선예 씨. 집안일을 하면서도 손은 벌써 머리에 올라가 있다. 긁는데 정신이 팔린다.
0: 근데 일하시다가 계속 긁으시느라고 불편하시겠어요?
1: 많이 불편해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물이 묻으니까.
2: 10년 넘게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선예 씨.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사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3: 또 긁어? 아이고, 그 비듬하고 머리카락 누가 치우라고?
1: 아유, 가려운 걸 어떻게 해.
3: 아유, 얼른 병원에 가봐, 그러면. 큰 병원에.
0: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가려워하시나 봐요?
3: 아니, 뭐, 가렵다고 뭐, 머리 감고 나오면 또 멀쩡하고 하니까. 청소할 때는 내가 해가지고 한 큼이야.
0: 뭐가요?
3: 머리카락이. 본인이 주소도 나중에 보면 내가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한 움큼 돼, 한 움큼.
2: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언제부턴가 정수리 쪽 탈모가 시작됐다.
1: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데가 화냈거든요. 이게 옆으로 넘겨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넘기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0: 머리가 앞머리를
1: 네, 네.
0: 그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좀 생기셨네요.
1: 네, 그래.
4: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먼저 1차적으로 옵니다.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오랫동안 가려움증과 염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탈모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게 정수리의 가르마 부위거든요. 이런 형태에 여기가 더 하얗게 비어 보이는 거죠.
2: 훤히 드러나는 정수리. 언제 어딜 가더라도 꼭 모자를 쓰고 다녔다.
1: 거저 모자 벗을 때는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쓰고 먹고 나가서도 몇 년 됐어요.
4: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네. 네.
2: 지금 정선예 씨가 병원을 찾았다.
4: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5월달에 오시고 이제 4주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그래도 좀 가려워요.
4: 아직도 가렵긴 하시고.
1: 네. 네.
4: 두피에 염증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많이 괜찮으시죠 이제?
1: 네. 네.
4: 그리고 좀 그 머리가 막 빠지는 거 이런 느낌도 조금 덜하긴 하시고요.
1: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4: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1: 그 머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4: 어쨌든 두피 염증 같은 걸 많이 치료, 염증을 많이 조절하고 치료하면 탈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하죠. 네.
2: 치료를 시작하며 탈모에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4: 저 저번에 5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훨씬 좀 덜 붓지 않으세요? 약간 불구스름하긴 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가르마 타면서 올라가는데 정상인 부분이 더 많죠. 처음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좋아지면 이제 약을 끊고 샴푸 치료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금 둘 다 병행하시잖아요. 샴푸도 번갈아 쓰시고 약도 드시는데 약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염증은 많이 좋아지시고 각질이나 이 그 비듬 같은 건 많이 좋아지셔서 염증에 대한 약을 오늘 좀 줄이려고 하고요. 이제 근데 아직 가려움증이 계속 있으시고 그게 제일 불편해서 하셔서 가려움증에 대한 먹는 약은 계속 드실 거고요.
2: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탈모까지 불러오는 걸까? 모발이 자라는 주머니, 즉 모낭은 두피 깊은 곳 미세혈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머리카락을 길러낸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을 방치해 만성 염증 상태가

0: 지속되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피 표면의 염증 세포들이 모발의 뿌리인 모낭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모낭을 둘러싼 염증은 모근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영양 공급로를 차단해버린다. 굶주린 모낭 세포는 점차 힘을 잃고 쇠퇴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결국 모발의 생장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한다.
1: 두피는 모발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파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이나 파츠 건강하고 그 영양분이 많아야지 벼라든지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 바탕이 되는 그 논이나 밭이 되는 부분이 두피라고 할 수 있겠죠.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탈모까지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피 지루 피부염이 너무 심해지면 이 모발의 주기가 있는데 모발의 주기인 생장기가 짧아지고 빠져버리는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에 의한 휴지기 탈모인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2: 여기 봐, 다 파먹은 거 봐, 이거.
0: 두피 지루 피부염 자체가 모낭을 직접 파괴하는 탈모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모낭에 나쁜 영향을 미쳐 모발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머리카락을 길러내는 데 나쁜 밭이었던 성선예 씨의 두피. 그 밭은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다시 난 걸까? 이양원 교수는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에게 샴푸 치료를 권한다.
2: 이거는 약이래요. 이건 독한 약이라서요. 이건 하루 걸려씩 하래요. 계속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가운데다 또 한 문지르고 그리고 15분 있어야 돼요.
3: 15분이요?
2: 네. 이렇게.
3: 정말 되게 꼼꼼하게 문지르시네요.
2: 네. 골고루 약이 들어가게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놔두고선 한 15분 있다가 갔거든요.
0: 항진균제 샴푸를 쓴 후에는 바로 씻어내지 않고 5분 정도 약이 잘 스며들도록 기다린다.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양원 교수만의 치료법이다.
3: 항상 번거로우시겠어요?
2: 번거로워도 해야지요.
3: 효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2: 예, 효과가 많이 있어요.
0: 이양원 교수가 두피 지루 피부염에 사용하는 샴푸는 두 가지.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줄이는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피에 직접 바르는 연고보다 샴푸 치료를 권하고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 항진균 치료와 항염증 치료로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진균 샴푸 치료다. 과도하게 증식한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억제하는 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다. 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항진균 샴푸는 두피 장벽을 파괴하는 주범인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직접 표적 치료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거품을 내자마자 헹구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유효 성분이 두피 각질층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5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다. 두피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염증을 억제하여 홍반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두피가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두피의 특성상 샴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심한 경우 경구용 약물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1: 저는 그 샴푸 제재로

0: 되는 국소스테로이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5분 미만으로 유지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한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항염증제, 항진균제 포함하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샴푸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경구용 약물은 끊게 되고 이런 샴푸 치료로 이런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1: 시중에 파는 비듬 샴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0: 네, 있습니다. 그 가벼운 비듬이라든지 또 가벼운 그런 진료 피부염에는 이런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비듬 샴푸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죠. 두피 이제 비듬 샴푸를 계속 쓰는데도 계속 그 비듬이 떨어지고 또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2: 68세 이승규 씨. 머리가 가려운 것은 기본. 얼굴과 목까지 피부가 벌겋게 변했다. 술을 마셨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
3: 두피가 지금 뭐 발진이 나고 가렵고 그리고 뭐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수리 쪽에 조금 보르지 나더만은 계속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뭐 완전히 뭐 자갈밭이었죠.
2: 두피에 그치지 않고 얼굴까지 붉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0: 지금 그저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피가 지금 염증이 되게 심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긁어서 상처를 많이 내셨거든요, 두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긁어서 다 상처가 이렇게 생기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두피에 상처를 내게 되면 두피 염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모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 부위에 모발에 숱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도 뭐 유전성 탈모의
2: 하도
0: 성향이
2: 가렵다 보니 마구
0: 있겠지만
2: 긁어버린
0: 그런
2: 두피.
0: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2: 진후 피부염은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0: 이렇게 이게 다 긁어서 이렇게 상처. 좀 특징적인 건 두피만 진후 피부염이 있는 게 아니라 안면부에도 진후 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진후 피부염이 있으셔서 안면부의 홍반, 홍조, 안면부 가려움증, 두피 염증, 두피 가려움증 뭐 이렇게 다 호소하고 계셨던 거고 하도 긁으셔서 이게 미란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 미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까졌다고 하죠, 피부가. 그러니까 까진 상처. 손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된 상처 보이시죠?
2: 레이저 시술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붉은 얼굴. 진후 피부염은 얼굴에도 자주 발생한다.
0: 진후 피부염, 전형적인 진후 피부염을 증상을 보이세요, 안면부도. 그렇게 안면부의 진후 피부염도 이렇게 그 계속 반복적으로 심해지시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붉었다 좋아졌다 반복하면 혈관이 민감해서 확장되거든요. 왼쪽 뺨에 보시면 이 혈관이 이렇게 막 주행이 보이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혈관이 달리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다 진후 피부염이세요.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2: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0: 보기가 미용적으로 안 좋으니까.
3: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다
0: 예,
3: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후 피부염을 완치시킬 수는 없어요.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잘 조절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좋은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거나 한번 치료해서 다음에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근치는 불가능한 질환인데 잘 조절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2: 진후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잘 치료하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1: 머리를 매일 감는 게 좋다.
0: 네, 이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감아도 청결할 수 있으면 한번 감으셔도 되고 이틀에 한번 감아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면 이틀에 한번 감으셔도 됩니다.
1: 두피 진후 피부염. 머리를 바짝 말리는 것이 좋다.
0: 네, 두피 진후 피부염 환자한테서 이게 뜨거운 헤어 드라이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건조성 두피염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그 뜨거운 그 헤어 드라이를 써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1: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에 좋지 않다.
0: 아닙니다. 모자를 쓰시는 건 전혀 두피에 좋지 좋지 않

0: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즘 같은 여름에 그 자외선 조사가 심한 그런 낮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으로서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모자를 너무 이렇게 두피가 꽉잴 만큼 타이트하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의 그 혈액순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1: 각질과 비듬이 있으면 흔히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알기 쉽다.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인 줄 알고 치료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일단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이게 남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갈라져요. 약간 어떤 데는 또.
3: 두피가요?
2: 아니요. 이거 귀 이런 사이 같은 데 보면은 귓밥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그쪽이 갈라지면 너무 아파요. 엄청 아파요.
3: 지금은 괜찮으신데 어디가 그러셨던 거예요?
2: 여기죠. 예. 갈라지고 이쪽은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쥐어 뜯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각질 같은 게 떨어지고.
3: 그 지역의 병원에 가셨을 때는 그럼 진단을 뭐라고 받으신 거예요?
2: 지역에서 그냥 알 수 없는 피부염?
1: 알 수 없는 피부염이라니 어떤 질환일까?
0: 오늘 그 두 번째 그 방문이신데요.
2: 네.
0: 두피라든가 그 상태는 좀 어떠세요?
2: 이쪽에 각질이 떨어지는 게 왼쪽이 지난번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좀 네. 심했는데요.
0: 네, 네, 네.
2: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같으시고 가려움증도
2: 네.
0: 좀.
2: 네,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잘 때 좀 많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갔거든요. 근데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두 가지가 주관적인.
1: 약물 치료 덕에 하얗던 각질과 가려움증이 조금 진정된 상태.
0: 지금은 깨끗하죠. 각질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두피염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2: 2주 만에 온 건데 많이 좋아졌네요.
0: 네, 이게 왜냐면 주관적으로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도 두피 건선은 그렇게 가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지난번 두피 보시면
2: 예.
0: 이렇게 막 각질이 심하게 이렇게 있죠.
2: 예.
0: 이렇게 있고. 각질의 그 안쪽 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붉은 염증들도 보이고 그러죠. 요런 데서 피가 빨갛게 피부
2: 예.
0: 병변이 보이고 특히 이제 이 귀 옆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이제 건선에 좀 전형적인 붉은 염증 위에 이제 각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판 형태의 피부염이 같이 있으시고 여기도 보면
1: 남순혜 씨의 알 수 없는 피부염은 두피 건선이었다. 지루성 두피염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 두피 건선. 건선은 균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면역 질환이다. 건선은 정상 피부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빠른 속도로 세포가 과증식하면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각질이 겹겹이 쌓여 두껍고 하얀 은백색 껍질을 만들어낸다. 경계가 명확하고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 탓에 비듬으로 오인해 억지로 뜯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건선 두피를 자극해 각질을 강제로 벗겨내면 표피 아래 미세 혈관이 터져 피가 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0: 두피 건선에서 그 건선은 마를 건에 버짐 선자입니다. 그래서 마른 버짐이 피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는 약간 노란 빛깔을 띠고 비교적 좀 얇게 각질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 두피 건선은 아주 두껍고 은백색의 그런 그 각질이 형성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 건선은 비교적 가려움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고 또 두피 건선 경우는 두피에만 건선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건선은 이제 온몸의 피부에 다른 부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에도 건선이 있으면 두피 건선으로 진단하게 되죠.
1: 건선은 두피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의 피부에 다 생길 수 있고 팔꿈치와 무릎같이 자극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
4: 저는 처음에 저 피부암인 줄 알았어. 손만 이렇게 딱 스쳐도 후두둑 떨어졌어. 치약 같은 거 있죠. 좀 약간 좀 다른 엉뚱한 방법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부추기였습니다.
3: 치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4: 그냥 뭐 바르고 막 문지르는 거죠. 소리 있죠. 빡빡 가르니까 빡빡. 그게 이제 뭐 항균작용이 있거나 세정작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죠.
1: 건선은 세균 감염이나 위생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피부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만성질환이다. 두피 건선은 단순히 비듬 샴푸를 쓴다고 해결되지 않고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심하지 않은 두피 건선의 경우 두꺼워진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D 유도체와 스테로이드 복합 연고 등으로 치료한다. 한편 국소도포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광선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단파장, 자외선 B를 쬐어 과열된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킨다. 경구 면역 억제제는 늘어나는 각질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인데 장기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신 주사 치료,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만 있다면 두피 건선은 충분히 관리하며 지낼 수 있다.
2: 근데 선생님, 저기 뭐야, 이 건선에 주의해야 될 뭐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게 있나요?
0: 아, 건선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선이 어떤 특정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기피하거나 더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네. 건선의 악화 요인 중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건 악화 요인이거든요.
2: 아 예.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도 관계는 없나요?
0: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좀 있다고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2: 비만이죠. 저 같은.
0: 근데 그건 꼭 이 건선 피부 병변을 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조절을 잘 하고 그런 건 치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1: 두피 질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탈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두피 질환을 잘 치료하면 나아지는 탈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위험한 탈모가 있다. 3년 전 원형 탈모로 고생했던 홍정표 씨. 치료를 하며 머리가 다시 났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5: 예전에 안 좋았을 때로 혹시 갈까 봐 걱정이죠. 그래서 진료보러 왔습니다.
1: 홍정표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0: 그동안 잘 조절되셨는데 오늘 뭐 특별히 좀 안 좋아지셨어요?
5: 지금 머리가 요즘에 가렵고 뭐 그러면은 각질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고 또 샴푸나 이런 거 하면 좀 머리가 빠지는 네,
0: 그런 느낌도 있어서
1: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두피 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0: 2022년도 예. 그러니까 4년 전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탈모가 있으셨어요. 원래도 원형 탈모가 있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염증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또 탈모성 모낭염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루 피부염 때문에 탈모성 모낭염도 생기고
1: 큰 좌절을 느껴야 할 정도로 심했던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면역 세포가 자기 모낭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5: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탈모가 완전 진행돼 버렸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가 그냥 시커마다 보입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1: 치료를 하면서 원형 탈모는 점점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두피 질환이 생겼다.
0: 이게 염증이 심하시죠? 잠깐만. 다 염증이세요 지금.

0: 이런 데를 보면 상처가 다 생기셨죠, 여기? 여기 보면 피부 각질도 벗겨져서 상처가 생겼죠. 여기도 상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니까 요 부위에 모발들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조금씩 보이고, 그죠? 여기 염증이 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사진, 여기 탈모성 뭐라, 이건 원형 탈모가 아니라 아까 긁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다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요 두피 염증 때문에 이 탈모성 원형 때문에 생겼던 탈모는 아직까지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1: 가려워서 긁은
0: 아니
1: 상처들이 탈모 모낭염을 만들고, 그로 인해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를 말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모낭에 균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고름이 차는데 이것을 탈모 모낭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염증이 모낭 깊숙이 번져 모발을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까지 침투해 손상시키면 모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세포가 죽은 자리는 섬유화 조직인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채워진다. 이를 흉터성 탈모 또는 반응성 탈모라고 부른다. 흉터 조직만 남은 두피는 모낭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어떤 치료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없는 영구 탈모 상태가 된다.
0: 반응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쾅 넘어지게 되면 피부를 다치게 되고, 다친 피부가 다시 회복되지만 흉터는 남잖아요. 그 흉터를 이제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 두피에 모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낭이 소실되고 흉터를 만드는 건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섬유화 조직, 뭐 다른 말로 흉터 조직으로 대체돼 버리면 모낭이 소실되니까 그 부위는 이제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낭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모발이 재생될 수도 없고 줄기세포도 없기 때문에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피 지루피부과는 다른 질환이죠.
1: 홍정표 씨에게 탈모의 고통은 자신감이 지워지는 불안과도 같았다.
2: 직장 생활도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0: 네, 그래 그만둘 생각도
2: 이제
0: 있으셨다고
2: 가발
0: 하셨어요.
2: 쓰고 다니고 할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가발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급격히 좋아지긴 했었죠.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으니까.
0: 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치료해서 두피 염증 관리해서 탈모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돌이킬 수 없는 영구 탈모를 유발하는 탈모 모낭염. 탈모 모낭염은 긴 머릿속에 숨어 진행될 수도 있다.
3: 머리를 긁게 되면 이제 딱지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머리카락까지 같이 이제 뜯겨 나오는 증상,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병원균이 뭔가도 고민을 이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되게 많이, 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고등학교 때부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있었던 박효미 씨. 혹시 탈모는 그것 때문일까?
0: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탈모도 조금 생겨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수치점 없지 않습니까? 요 옆에하고 비교해봐도 없고. 또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모발이 한그 모낭의 그 입구에서 모발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좀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탈모성 모낭염으로 원래 모발이 한 모낭의 입구에서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뭉텅이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 박효미 씨의 탈모 원인은 탈모 모낭염이다. 탈모 모낭염의 탈모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0: 박효민 씨는 탈모 모낭염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요부에 모발이 없는 걸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수치 많으니까 다 이렇게 커버가 돼서 모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젖혀서 보면 이 부위도 그렇고 이 부위도 지금 탈모반이에요. 여긴 머리가 없는 거고 한 모낭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2, 30개씩 이렇게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모낭, 모공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두세 개, 막, 한 개 이렇게 나지, 막 20, 30개씩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20, 30개씩 이렇게 나니까, 마치 이거, 우리 이게 돌스 헤어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 머리라고, 머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인형들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묶음묶음으로 나오잖아요.
1: 인형 머리처럼 모낭 하나에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이 다발로 나오고 주변 모낭은 이미 염증으로 섬유화되면서 탈모반을 보인다.
0: 왜 그러냐면 이 두피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염증 때문에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섬유화 조직인데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니까 모낭이 다 소실되잖아요. 소실되면서 한 곳에 모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모발 이식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탈모 모낭염에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을 해도 그 이식된 부위에 다시 또 염증이 생겨서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탈모 모낭염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뿌리 뽑을 순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두피 지루 피부염. 염색 때문에 고생했던 최태식 씨 많이 나아졌을까?
0: 아 많이 좋아지셨다.
4: 다 나섰습니다.
0: 아직 염증이 조금 있긴 하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4: 네 많이 좋죠.
0: 많이 좋아지셨죠.
4: 다 나섰습니다.
0: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다 낫지는 않았는데 조금 붉은 염증들만 있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좋아지셨어요.
4: 네 그렇습니다. 뭐,
0: 그때처럼 진물이 나거나 뭐 네, 그런 심한 각질이 보인다든지 각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로 꾸준하게 머리를 감으며 치료한 결과 두피가 달라졌다.
0: 그때는 막 너무 가려워서 막
4: 네, 지금은 그냥
0: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4: 지금은 깜짝하지 잘 해주셔서 잘 나섰습니다.
0: 워낙에 이제 해병대 정신으로 지내시니까 뭐 그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 염색약은 좀 예, 염색은 피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지루피부염은 제가 드린 샴푸 네. 치료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돼요. 아, 예. 한 지난 2주 전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 얼굴도 밝아 보이세요.
4: 원장님 덕분에 잘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지금 기분이 다 나섰습니다.
5: 네. 염색 안 하실 거예요?
4: 네, 염색 이제 절대 안 할 겁니다.
5: 더 좋아지실 거니까 건강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필승.
1: 기미, 죽은 깨, 흑장, 늘어가는 세월의 흔적, 얼굴에 난 작은 잡티 하나엔 민감하면서 두피의 비명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0: 두피 지루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희 몸이 부분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피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등이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5: 어? 보장기실?
4: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5: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6: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

0: 보험이 필요합니다.
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04
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5: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4: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5: 1년이면 뭐 금방이네.
0: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1: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04
3: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7: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6: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8: 계약일로부터 91일?
6: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2: 1577-1704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1: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6: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2: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6: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9: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04
10: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860-9095.
15: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6: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때에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작정을 해볼!

아저씨 이름이고, 아저씨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어, 이 와중에. 이름이 뭐야, 어? 이름,

0: 아저씨! 아유, 나와라! 와, 있으면 위험해요! 빨리!
1: 김자홍 씨, 이야. 아니, 어떻게 저기서 그냥 뛰어내릴 생각을 다 했어? 죽으려고? 겁도 없이? 어?
2: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맞고 떨어져서 장렬하게 운명. 귀에 장렬하게 운명하신 거 422년 만이에요. 감동입니다, 김정 씨.
1: 1593년 농계의 뭐 다음으로, 그지? 교인이야? 네.
3: 김정 씨께서는 2017년 4월 28일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저희는 저승에서 피고이자 망자이신 김자홍 씨에게 앞으로 49일 동안 진행될 일곱 재판의 변호와 경호를 맡은 저승 3차사입니다.
1: 난 재판 몰라요. 경호 담당 일찍 차사해요, 엄매.
3: 보조 변호사 월칙 차사 덕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김자홍 씨.
1: 자, 3차사인데 왜 두 명이야,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다른 한 분은? 지금 아저씨 장례식장에 있어. 기본 절차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제빵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이상한 취향이야, 그치? 김장욱 씨, 아저씨 뭐해?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그래서 막 낯설고 서툴고. 넌 그런 거야?
4: 아니요. 전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죽으러 못 갑니다.
1: 저승 차사법제 3조 1항. 망자는 부처.

0: 줘도 자격이 없으면 누군가 작별할 시간을 더더욱 없고 묵비권을 행사 상할수록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1: 유인은 귀인인가 보다. 매뉴얼대로 움직여주네.
0: 그래요. ST로 가. 쭉쭉야.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께.
2: 효심은 또 어쩔 거야.
0: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0: 사무실 김자홍씨 입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김자홍씨 입간 진행합니다.
1: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입간한데. 가자. 응. 엄마. 가자고!

0: 충성! 아, 염라. 저분이 염라대왕. 천륜지옥 주신제 판장이자 대왕 중의 대왕. 그리고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강림차사님. 우리 3차사의 리더이자 영도자. 천년 동안 47명이나 환생시키신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1: 김정우 씨.
2: 귀인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전 귀인이 아닙니다.
2: 여기요! 여기!
0: 자,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2: 김정우 씨!
0: 비켜주세요.
2: 빨리 오세요.

혼자 맞네요. 19년 만입니다. 49일 안에 7 재판을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가장

0: 처음부터 살인지옥이야, 어? 살인지옥, 화탕령도,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어? 아니, 초장부터 누굴 죽인 거야, 어?
1: 예? 제가 누굴 죽여요?
2: 저승의 죄는 모두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신, 폭력, 철륜, 살인, 나태, 거짓, 불의.
3: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해당 망자에 따라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 무거운 죄까지 직접 배정합니다.
0: 그러니까 염라 말고 아저씨 재판 순서는 우리도 모른다는 얘기야.
1: 죽이다니요.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3: 살인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김자홍 씨의 언행에 영향을 미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그 원인 제공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면 안 돼. 기록 다 남아. 근데 걱정 마 아저씨. 얘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우리 막내에겐 재능이 있어요. 얘가 이번 지역의 아저씨 기소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스캔하고 있는 거라고. 뭘 어떻게 변화할지. 이게 재주 같아 보이지만 업보지 업보.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은. 누구 죽일 테니?

0: 본 사건은 위험에 처한 동료 소방관을 목전에 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두려움으로 인한 피고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구조됐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에 본 판관들은 피고 김정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접살인죄로 기소함과 동시에 화탕형 50년을 구형하는.
2: 5년 귀인한테 무슨 50년을 때릴 등신아.
3: 귀인의 재판이다. 구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라.
1: 50년 같은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귀인이니까.
3: 차사들은 최후 변론을 시작하라.
4: 먼저 김정 씨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은 동료 소방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5: 야, 부상자들 먼저 옮겨. 불만 잡으면 여기가 더 안전하니까 불 먼저 잡고 외벽 부수고 장비를 들자고. 재영아, 야, 이러다 다 무너져. 야, 빨리 가.
6: 내가 금방 올 거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5: 그래, 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나 여기 있을게.
6: 응. 이거 갖고 있어.
4: 김정 씨,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김정 씨. 다시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동료 소방관의 지시에 따르느라 정작 그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날 그 화재 현장에서 몇 명의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셨습니까?
6: 6명. 7명.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4: 업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 조금만 빌릴게요.
4: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는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는 그 위험천만한 불길 속에서 정확히 8명을 구하셨습니다. 피고 김장훈 그날 저녁 8시 뉴스에 나와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판관들께 묻겠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8명의 목숨을 구해내느라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단 한 명, 그 동료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0: 그렇다면 이 둘의 목숨의 무게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쟤는 초장부터 무슨 개소리야.
2: 목숨의 무게를 어떻게 재? 아, 그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냐? 어? 무게를 어떻게 재냐고. 안 보이는 게 무게가 있으면 그게 다 같은 거지.
0: 존경하는 변성대왕님, 모든 목숨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는 판관의 답변을 증거로 적극 채택하여 주심과 동시에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의 살인지옥 기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딸내미 지연아, 지연아.

0: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동료 소방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여러 타인들의 삶을 구해낸 피고의 판단과 행동은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 삶을 증명해냄과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모두를 일축시킨다. 이에 본 법정은 귀인 김자홍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1: 김자홍 씨, 다음 지옥은 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는지를 심판하는 나태 지옥입니다. 즉,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2: 사사님! 우리 로또 맞은 느낌! 로또!
3: 뭐야? 벌써 다 본 거야?
2: 나태 지옥엔 공소장 자체가 아예 없고요. 김자홍 씨 잠깐 들르셔서 살아생전에 부지런하고 치열했던 삶을 그냥 낭독해달래요.
3: 뭐야, 그럼? 판관들을 저승에서 제일 떨어지는 애들로 붙여놓은 것도
2: 그냥 다 통과시키라는 거죠.
1: 너희들 판관들 조심해라. 첫 재판부터 징계 먹어가지고 지금 칼 갈고들이 있을 거야. 걔들 입장에선 귀인 잡아놓으면 허상도 남다르고 팔자도 달라지니까.
4: 당신들은 뭐가 좋은 겁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냐고요.
3: 아이, 아저씨 무슨 질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아저씨도 환생하면 좋은 거 아니야?
4: 환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1: 김자홍 씨, 그건 저승이 판단할 겁니다.
2: 천년 전 약속이에요. 염라 대왕님과 맺은 약속. 천년 동안 49명의 망자들을 환생시키면 우리도 환생시켜준다고 했거든요.
3: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난 환생할 거 정했어. 코스피 12권 안쪽 재벌이 새로. 한국은 그거 아니면 저승보다 더 지옥이거든.
2: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김정욱 씨 같은 귀인을 만나야 가능한 거죠. 이승에서 49제를 지내는 49일 안에 그 모든 지옥을 죄 없이 통과한다는 게 일반적인 망자들은 불가능하니까요.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4: 내가 귀인이 아니라면요? 아니라면 어쩌실 건가요?
1: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저승이 판단할 겁니다.

0: 눈만 마주치면 안 된다고. 안과 눈빛. 사람 눈빛을 보고 쫓아오는 거라니까. 남자가 쳐다보면 쫓아오는 거라고. 어? 어? 살 뜯어먹으라고.
1: 김정 씨. 지금 가신 나태지옥은 그냥 관광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0: 재판장인 초강대왕에게 절대, 절대 말대꾸 하지 마세요. 말대꾸 안 됩니다. 그리고
1: 그 앞에
2: 야, 잡아! 줄 잡아!
3: 저승형법 2조 3항 나태함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의도식과 태만으로 일관해 고귀한 인생을 허비한 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운 왕자 김정에게 나태와 게으름이란 웬 말이냐 차사덕춘 초강대왕님께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난감한 상황을 몰고 오기도 했지만
4: 차사들이 말입니다. 이 대왕님의 이 조르만 재판장을 그 미착 아동들의 그 백일장 시상식처럼 능욕하고 있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그냥
5: 야, 다 길었다. 예. 답 나왔어. 김자웅이 역에 동상 세우자. 어? 세우자. 조르만 동상 안 세우면 누구 세우니? 그래 안 그래? 세우자.
4: 예, 그러면 대왕님. 예, 예, 예. 이왕이면은 빅 사이즈로 좀 크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러자.
6: 어휴, 어찌 저리도 자신의 몸을 던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리 돕고 싶었느냐? 아니면 주어진 네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싶었던 것이냐? 어?
0: 돈 때문이었습니다.
5: 뭐라고? 너 뭐라 그랬니? 돈? 머니?
0: 응? 네. 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7: 김정 씨! 형님, 그냥 저희가 천천히 열게요.
5: 어, 그래라 그럼. 해. 어.
6: 너한테 돈이 실이었냐? 진짜 잘못된 실망이었구나.
8: 내려가서 진짜 신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0: 주방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 뭐하는 짓들이냐?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0: 네, 맞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대가로 김자홍은 낮에는 불을 꺼야만 했고 밤엔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2: 네. 조심하세요. 물러갑니다.
3: 그 잔혹하고 파렴치한 그 신은 김자홍의 연차를 소진시켜 야채 배달을 하게 했으며 일요일마다 목욕탕 바닥을 닦게 했고 목욕탕 청소가 끝난 휴일날 저녁엔 밤새도록 대리운전을 시켜 김자홍을 혹사시켰습니다. 비고 김자홍의 휴일은 그가 잘못된 신과 헤어진 사망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김자홍은 살아생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치료가 필요했던 병든 노모와 대법관을 꿈꾸며 고시공부를 하던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돈은 김자홍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잘못된 신에게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가련한 김자홍의 지친 영혼만이라도 초강대왕님께서 부디 따뜻하게 품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최종 판결을 하겠다. 본 법정은 자신의 삶이 나태하지 않았던 이유가 돈과 재화의 축적이었다라는 피고의 발언을 해석하며 있어. 그 행동의 목적성이 피고 자신의 살이 사욕이 아닌 병든 노모와 어린 동생의 부양이라는 지극히 이타적인 목적의 기남이 인정되는 바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6: 여기는 생전에 망자가 했던 거짓을 심판하는 거짓 지옥이에요. 칼날로 이루어진 이 숲을 검수림이라고 하고요. 달빛에 빛나는 나뭇잎이 나뭇잎이 아름답죠. 근데 괜한 호기심으로 잘못 만지
3: 괜한 호기심으로 잘만 만지셨다간 이렇게 검수림의 칼날이 온몸을 구석구석 두르네. 극심한 고통을 주죠. 제가 분명히 말대꾸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약속을 또 어기셨어요. 앞으로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명령으로 바꾸도록 하죠.
6: 졸려.
7: 아, 그럼 왜 이렇게 삐딱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48번째 귀인으로서 좋고 아저씨는 환생해서 좋고. 어? 그리고 또 환생하기 전에 현몽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래, 아저씨는 현몽에서 엄마 한번 보고 오면 되겠다.
6: 조금만 참으세요. 상처는 금방 아물어요.
8: 지금 뭐라고 했어요?
6: 조승은 상처가 금방 아문다고.
8: 아니, 현몽.
7: 아니, 현몽 몰라? 그 꿈에 나타나는 거. 아저씨 이승에서 보고 싶은 사람 꿈에 나타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8: 다시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6: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시 환생할 수 있는 망자에게는 이승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 딱 한 번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해준다.
7: 이승 사람들 간밤에 아버지가 다녀왔네 어쩌네 하는 거 그게 다 현몽이라고 이 아저씨야. 어? 왜 그래?
8: 어머니! 어머니!
7: 응 그래 장훈아 내가 네 애미다. 응 그래.
8: 어머니!
7: 반응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9: 아휴, 여긴 어떻게 천년을 와도 낯설어? 걸어가지 그냥 뭘 또. 덕순아, 이 아저씨 또 골질하지 않게 사전 설명도 확실하게 해줄래?
6: 이건 귀인에게 내려주는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수림을 빠르고 안전하게 관통시켜주는 이동수단이.
2: 하는 거야?
8: 갑시다.

0: 지옥이! 지옥이가 왜 나와? 어? 아씨.
1: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이승의 원기? 원기가 나타난 거죠?
0: 아저씨, 이승의 직계가 좀 누가 남아있어? 어?

0: 변하는 건 망자의 직계가 적중 누군가 원귀가 된 겁니다.
1: 무슨 말씀이신지.
2: 원지사님!

0: 괜찮아?
1: 저거 저거 저거
0: 뭐야?
1: 저거 저거 부셔 부셔
0: 뭐?
1: 저거 부시라는?
2: 아빠! 아빠!

0: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 직계 가족 엄마 아빠 형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라고. 그것도 원한을 가진 귀신이 돼서 원기. 그 원기가 구천을 맴돌고 있으니까 아저씨 저승이 이 난리가 난 거라고.
1: 어머니.
2: 어머니.
1: 덕순아, 이 아저씨 눈 가려. 눈 가리라고 빨리. 어머니, 이게 어머니 이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죠?
2: 네, 아직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아닐 거예요.
1: 아니요,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3: 확실한 게 알고 싶어? 당신 재판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원기 때문에 지옥기들 난리치고 시간까지 짧아진다면 49일 안에 당신도 우리도 마지막 재판까지 가기는 힘들다는 거야.
4: 이덕춘.
2: 네, 뭘 찍혀서 이덕춘.
4: 덕순아, 나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변호 맡고 있어. 김장훈 씨는 귀인이라 거의 지금처럼 피해자는 없을 거야. 만약에 문제 생기면

0: 신호 보낼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어. 부탁한다, 이덕충. 너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응?
1: 쭉 마요, 되자. 여긴 내가 있잖아.
0: 아니야. 너 아무 생각하지 마.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넌 그 떠오르는 생각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옳은 생각인지. 그 다음에 덕준이한테 확인받고. 덕준이 바로 가르쳐 주고. 쉽지? 쉬울 거야. 그러니까 김재영 씨 보호한 거 말고는 제발 아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응? 내가 진심으로 부탁할게.

0: 장훈이가 쓰던 물건입니다. 엄마. 엄마. 그거 왜 가져가? 죽은 거야. 버려.
1: 어머니는 농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전 태어나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애도를 표합니다, 어머님. 예전에 김자웅 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서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고인이 가시는 길에

0: 아직 김정은 씨에게 인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김정은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개인적으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1: 김수호,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0: 대비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저승차사가 보이는 걸 보니께.
1: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2: 할아버지!

0: 별들 돌아가는 거 봐라. 여기가 클럽이야, 지옥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1: 깨우면 안 돼요.
0: 저기요. 어머니 소식 알았어요?
1: 안 돼요.
0: 저기요. 저기요.
2: 깨우지 말라고. 자는 게 아니라고요, 아저씨. 다음 지옥에서 기소되는 내용이 뭔지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거 진짜 발길을 못 알아차렸네, 정말. 반대는 또 옆에서 써. 당장 써, 빨리! 놔둬. 늦었어. 나와. 덕준이 깨워가지고 빨리.
3: 잠깐 나와.
4: 이제 끝난 거예요?
2: 우리가 끝난 것 같은데?

0: 죽여 고개 숙이라고.
1: 저 망자는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죽고 싶은 얼굴인 게냐?
2: 19년 만에 만난 정의로운 망자 귀인 김자홍입니다.
1: 그 19년 만에 만난 정의롭다는 망자가 이승의 원귀를 불러내 저승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냐?
2: 그래서 강림 차사님이 급히 내려가셨습니다.
3: 예,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원귀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4: 발견 즉시 그 시체를 불에 태우고 그 영혼은 소멸시킨다. 단 이승의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5: 안돼!
1: 잠깐.
5: 안돼! 제발 안돼!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냐고! 내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1: 왜?
5: 아, 죄송합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네가 뭐 내 어머니 소매시켜!
1: 빼라고.
5: 지금 우리 어머니 알아! 죄송합니다!
6: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5: 아, 진짜! 좀 해주세요!

0: 무서운 비행장님 형님 때문에 촬영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1: 몰라.
0: 뭐 알고 계신 거
2: 촬영을 했다고?
3: 가맹자치 말입니다.
4: 아니 김대형장님은 왜 말년에 촬영을 해가지고 아...
5: 이제 혼자 어떻게 하냐. 진짜 어떡합니까 근데. 아, 저 같으면 성인 그냥 썩을 것 같습니다.
6: 썩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썩지.

0: 어? 누가 그랬냐고.
1: 전화!
0: 야, 이거 봐. 얼굴 봐봐. 어?
2: 내가 너네 쟤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영창 가려고.
1: 전화 왔습니다.
2: 관심병사야, 이 새끼들아.

0: 회사 진짜 잘 만들지 않았냐? 이거 널 위해서 만든 거야, 엄마.
1: 네, 저도 좋습니다.
0: 야, 동현아. 원동현아. 뭐야, 엄마.
1: 영상이 잘 못 보겠습니다.
0: 못 걸으면 어떡해. 어? 일어나, 빨리.
1: 너무 힘듭니다.
0: 일어나, 빨리. 가자.
1: 잠을 통 못 자서 봐요.
2: 그러니까 왜 잠을 통 못 자는데? 어?
1: 밤에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고 말입니다.
3: 주인님, 충성! 김성 병장 탈영 사건으로 기무사에서 수사관이 나왔습니다.
4: 어, 그래?
3: 중령이 나왔는데요.
4: 기무부대장이?
3: 네,

0: 아빠는 항상 우리 지연이 근처에서 지연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곳에서든 떳떳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란다. 아빠가 말한 대로 잘 지내고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지연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선물해줄 거야.
1: 편지를 썼어요. 죽은 동료 소방관의 딸에게 아빠가 쓴 것처럼.
0: 그리고 이번에는 놀이동산에 꼭 같이 놀러가자.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2: 죽은 아빠? 그럼 유서 아니야? 지가 왜 유서를 써? 어? 저건 사무소 위조야.
3: 어디 아프지 말고 사이좋게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이건 휘고가 어린 지연에게 보냈던 여러 편지들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0: 본법정은 휘고 김장이 저질렀던 이따위 거짓 편지의 죄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거짓 편지들의 약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4: 몇 통이나 보낸 건데?
0: 98통! 이 귀인이라는 작자가 부모 잃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거짓으로 작성해서 보낸 유서의 횟수다!
4: 98통? 2통 더 써서 아예 100통 채우지 왜?
5: 집을 미친 거 아니냐!
6: 대답하세요, 피고. 당신 변화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7: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라.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8: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0: 축소!
1: 내가 시간이 없어. 좀 급하니까 이상한 점만 물어볼게. 김소웅 병장이 탈영을 했는데 자기 모친은 아직 모르고 있대?
0: 김 병장 형님이 돌아가신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또 영내 단순 근무 이탈일 가능성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형님 비보에 이어서 김 병장 어머니께서 받으실 텐데.
1: 박중희님 살이 나오겠다. 뭔 보살 같은 배려야 그 배려는?
0: 김 병장, 제 친동생 같은 놈이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소대 내 관심 병사들도 잘 챙기고 뭐 그 덕에 제가 표창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부대에서 김 병장에게 직접 보고 예정입니다.
1: 어디다 묻었냐, 김 병장?
2: 피고는 대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3: 피고! 저 죄 없는 애들이 네가 보낸 편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몰랐냐고 대왕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잖아!
2: 대답을 하세요.
3: 지연이는 네가 보낸 편지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 저렇게 아빠를 기다렸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어?
2: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침묵의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피고에 쓰지 않는 혓바닥을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바쁘다고. 마지막이야. 김 병장 어디에 묻었어?
0: 중령님을 허위 사실과 협박의 혐의로 헌병대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1: 됐다. 그만하자. 신고는 무슨. 아, 이거 마지막 근무일지 맞는 거니? 김 병장이 원등은 일병이랑 초소 야간 경계 근무했다는 거. 내가 너 기회는 줬다. 나중에 혓바닥 조심해. 월직 차사 이덕춘.
4: 안돼, 아직은 안돼.
1: 월직 차사 이덕춘.
5: 네, 월직 차사 이덕춘.
1: 지금부터 연결한다.
5: 월직 차사 이덕춘,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봐.
1: 태산대왕님.
5: 태산대왕님.
1: 비고 김자홍은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5: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1: 지금 보시는 것은,
5: 지금 보시는
1: 피고
5: 것은
1: 김정희 사고로 아빠를 잃은 지연이에게 쓴 거짓 편지를 넘어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거짓으로 썼던, 지난 15년간의 기록입니다.
5: 지난 15년간의 기록입니다.
6: 오늘 첫째 아들 녀석이랑 장난을 치다가 팔을 좀 다쳤습니다.
5: 포악한 멧돼지의 공격을 존재하지도 않는 귀여운 손자의 재롱으로 둔갑시켜야 했고,
6: 오늘은 집사람이 누룽지를 해줬습니다.
5: 자칫 병마와 싸우다 지쳐 어머니가 삶의 의지를 포기할까 두려워 먹었습니다. 상상 속에 부인은 따뜻한 밥 대신 매일같이 지겹게 누룽지를 끓여야 했습니다.
1: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불치의 병으로 유명을 달리할 뿐한 김자홍의 어머니는 지금 그 병을 물리치고 당당히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7: 이거
8: 엄마 먹어. 맛있어?
5: 만약 가망이 없었던 자신의 병원비를 벌어보내기 위해 당신 자신

0: 매 순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듣게 된다면 어머니의 기적 같은 케어가 가능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1: 그 모든 편지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난다면 그 어머니가 받게 될 좌절의 상처 또한 기적 같은 케어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0: 그들은 그 좌절을 통해 성장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수많은 거짓 편지를 작성한 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3: 피고의 거짓 편지로 기대와 희망이 컸던 만큼
0: 그 거짓이 밝혀진 이후 상실감 또한 컸겠지만
3: 하지만 그들은
0: 이승의 인간들은
3: 그 상실감의 크기만큼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4: 사랑하는 아빠,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소방관 삼촌들이 신경 써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지내고 있어.
5: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까지
4: 지연이는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5: 아빠와
4: 마.
5: 아빠와 떨어져 있어도 아빠는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어.
4: 아빠 딸 지연이 항상 지켜봐줘. 아빠의 보물 지연이 올림.

0: 사건과 과거에 해당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까?
1: 아, 예, 그게...
2: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1: 적군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3: 아군에게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사기를 잃게 자명하니까요.
0: 내가 이래서 적폐지 뒤에 귀인이라고 써붙은 애들 그냥 보내자 그랬지? 피고 김자홍의 거짓 편지 작성으로 인한 거짓 지옥의 최종 판결은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아니 귀인 김자홍에게 제기됐던 모든 해당 공소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즉시 다음 지옥 이동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는 바쁘지 않으면 좀 나와볼래? 니네 둘 다 나오시라고요, 밖으로. 니네 때문에 늙는다 늙어.
4: 아니 근데 아저씨는 왜 엄마를 다시 보려고 하는 거야? 맨날 마미 마미. 그 이유나 좀 알자.
3: 네, 그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계속 궁금했거든요.
4: 기소 내용 안 보냐?
3: 응.
5: 전기밥솥이요. 누룽지가 잘 만들어지는 전기밥솥을 사놨거든요.
0: 맛있겠다.
5: 어릴 땐 내내 누룽지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냄비에 밥을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누룽지를 잘 만드셨어요. 근데 요새 어머니가 정신이 좀 깜빡깜빡 하신지 냄비를 자꾸 태우시더라고요. 애꿎은 냄비만 몇 개를 태우셨는지.
6: 아니 엄마 치매야?
5: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새 신기하게 누룽지를 만들어주는 밥솥도 있다는 거. 선물로 드리려고 소방서 창고에 보관해놨는데 그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3: 정말요?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누룽지 밥솥뿐이에요?
6: 누룽지 밥솥.
3: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편지예요?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요. 어머니께 못 전해드린 거짓이 아닌 마지막 편지 한 통.
2: 김정식. 어머니는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6: 차장님,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차장님.
6: 제 동생 수홍이는요?
2: 아주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6: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차사들은 잘 들어라. 동생 김수홍은 사망해서 원귀가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금 조사 중이고, 시체는 발견 즉시 소각시키겠지만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
2: 지옥 앞에서 거짓말 하신 거네요.
3: 야, 사실을 알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 난 아주 깊숙이 이해가 되는데 대장이 왜 저러는지.
1: 지금 이 순간부터 김수홍을 머릿속에서 지워. 어차피 소멸될 운명이니까.
3: 제발 좀 빨리만 좀. 예? 대장 내려가고 옆에 사건이나 지나서.

0: 괜찮다고 임마. 걱정하지 말라고. 제대도 가끔 면회 온다니까. 선임들이 괴롭히면 바로 얘기해. 박중희한테.
1: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영장님 큰형님께서 돌아가셨지 말입니다. 꼭 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제 속이 너무 상해서 말입니다.
0: 누나.
1: 일명 원동현.
0: 지나간 일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죽은 우리 형이 해준 말이다. 자식아. 그러니까 너도 질질 짜고 그러지 마. 나도 우리 형 잊을 거야 이제.
1: 형장님.

이게 뭐냐?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뜨겁네? 아. 도현아, 무전. 박수인한테 우선지. 다른 애들은 알지 못하게. 박수인만 불러라.

0: 좋아, 좋아, 좋아. 아, 신나, 김정 씨. 자, 다음은 불의의지오. 살아생전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곳인데 우리 이제 딱 절반 남은 거야, 아저씨.
1: 일곱 지역에서 세 개 통과했는데 절반을 넘은 겁니까?
0: 아저씨는 무사 통과 대상이니까. 자,
2: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죄로 묻는 지옥이기 때문에 김정욱 씨처럼 정의로운 망자로 판명된 귀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3: 어머니도 수홍이도 무서운데 왜 이러는 거죠?
0: 그게 나도 참 궁금하네. 우리 함께 뛰면서 생각해볼까?

좀 안 돼. 늦둥이 새끼야. 김종. 김종몇 자! 주민님. 제가 영장 그냥 끌어 안았는데요. 저기 나와버렸어요. 그냥 안았는데. 난 몰랐는데.

0: 닥쳐.
1: 내가 대결을 치지. 다음 달에 나 대신 근력을 챙겨야 돼.

0: 처벌받고 집행 중인 망자들이에요. 남을 돕지 않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덜하기 위해 얼음블록에 가둬놓죠. 10년이고 100년이고.
1: 그 중에서도 불의의 지옥 최악의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저승에 올라온 놈들이지. 자신의 욕망이나 이득 때문에 사실을 은폐한 놈들.
0: 저승엔 공소시효란 게 없거든요. 이승에서 한 번 지은 죄는 절대 소멸되지 않죠.
2: 형님 어떻게 해요, 주인님? 나 못하겠어요, 주인님.
1: 죄라는 게 입 다물고 시간 보낸다고 사라지나?
3: 내가 왜 네가 버린 일을 말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사람 죽인 거야, 인마.
1: 감추고 숨겨온 시간만큼 저승 와서 받게 될 형벌만 더 드라마틱해지는 것이.
3: 소희가 생전에 너 얼마나 아꼈는데? 소희도 너 이해 좀 하라고, 인마.
4: 가든님이 어젯밤 군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0: 어렸을 때 말이에요. 수홍이 녀석이 남산에 케이블카 타러 가자고 그렇게 엄마를 쫄랐거든요.
1: 케이블카?
0: 참 그때 철없던 그 녀석을 얼마나 혼내고 싶던지.
2: 부러워요, 김자홍 씨.
0: 네?
2: 우린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3: 야.
2: 어디서 뭘 하다 죽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천년 동안 망자들 따라다니면서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0: 아니, 세 분 다 기억이 없으세요?
2: 아, 강림 차사님을 빼고요. 여기 혜원맹님이랑 미천은 전 아무 기억이 없죠. 기억을 갖고 싶은데.
3: 아주 고해성사를 해라. 응? 그만하지.
2: 망자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도 지금 김자홍 씨처럼 저승어서 말할 때 보면 다 예쁜 추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처럼요. 예쁘죠?
3: 야, 이덕추. 이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네 눈엔 이뻐 보일 수가 있을까? 여기 지옥이야. 아저씨도 이뻐서 좋아? 그럼 아저씨 동생도 좋아하겠네, 케이블카 좋아하면. 아, 걔는 원기랬지? 원기는 죽어도 저승에 못 올라오...
0: 무슨 말씀이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 아, 몰라. 아저씨 동생이 죽었대. 원기래. 저승 이렇게 홀딱 뒤집힌 것도 걔 때문이고.

생각. 그래서 이승에 손대는 거 아니라 그랬지?

0: 빨리 잡아요. 이제 어머니 곁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생도 없는 거니까 내가 갈게요. 그래서 꼭 어머니를 만나겠어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아요.
1: 내가 어떻게 잡아. 빨리 죽겠네. 이거 얘를 잡으라고.

0: 이승에 손대는 게 아주 습관이 되셨네. 취미생활. 그 불태로하는 원기념시체는 판에서 뭐 하시려고? 염해 주시려고? 아니 김수홍 여기 묻혔다 알려주시려고?
1: 예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찾아헤맬 예 어머니, 제사만이라도 지내게 주자.
0: 제사? 제사는 지금 우리가 치르게 생겼어. 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어서 혼란하면 엄마가 그렇게 불쌍해요? 대장 지금 라이언 1병구하기 직선인가? 태웁시다. 저승은 뭐 발조이야? 원기는 소멸시키고 그 시체는 발견되는지 소각시키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1: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당장 올라가. 원기는 내가 잡는다.
2: 안 되겠어. 일단 3일짜리 휴가 끊어줄게. 여기 돈도 좀 넣어놨으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3: 전 괜찮습니다.
2: 괜찮아? 응? 너 지금 이렇게 사람 얼굴로 보이냐? 응? 왜 이렇게 떨어? 나 아직도 추운 거야? 왜 이렇게 심약한 상태로 있나? 이러다 진짜 치질 얻어 나간다. 응? 얼굴 봐. 얼굴 봐봐. 응? 휴가 나가서 며칠 잘 생각해봐. 우리 강해져야 된다. 부탁할게.
4: 여긴 천지경이라는 곳인데 여길 지나면 거울로 이루어진 배신지옥이 나와요. 그곳에서는 타인의 믿음을 저버렸던 망자들을 거울에 가둬놓고 파괴해버리죠. 배신지옥을 관장하시는 송제대왕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습처럼 비록 배신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배신만큼은 유일하게 용서해주세요.
5: 아름다운 배신은 아니니?
4: 아름다운 배신이란 타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더 큰 정의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양심적인 배신이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김자옥 씨는 이것도 재판 없이 그냥 통과하시는 거고요.

0: 이승과 저승을 어지럽히는 너의 부질없는 원한을 버리고 복수를 포기해라. 그렇게 한다면 널 법정에 세워 널 끝까지 변호해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
1: 다음 생이 뭔데?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0: 너로 인해

0: 너의 형이 위험해졌다.
1: 형?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내가 왜 15년 전에 집 나간 인간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죽어서 돌아온 놈을, 응?
0: 난 네가 그날 겪은 너의 분노와 원한을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1: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날 죽지 않았어. 산채로 묻혀 있었다고. 하루 동안이나 살아 있었던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이해해? 그 숨 막히고 축축한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0: 살려달라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소리쳤겠지. 내 아버지처럼.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다녀드렸던 거. 아니, 사양한테 너 몰라. 그놈들은 그날 내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린 거야.

0: 그래서 지금 나 배신하겠다고?
1: 잘해주시던 기억밖에 안 나서 너무 힘듭니다.
0: 내가 왜 네가 벌인 일에 말려야 되는데?

0: 대장 왜 올라왔어? 원기 잡아야지. 아이 가.
1: 김자홍 씨,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집에 방문하지 않았어.
0: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면서.
2: 아, 그럼 그렇게 고생해서 돈만 붙여드렸던 거예요?
0: 아이 몰라. 대장 내려가서 원기부터 소멸시켜요, 빨리. 이러다가 시간 안에 죽든가 악기한테 당하든가 우리까지 소멸될 수 있다니까요? 아이 깜짝이야, 정말.
3: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을 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0: 아주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 그래.
3: 그게 가능하면 그럼 살려주십시오.
1: 김자홍 씨, 저에게 가능한 일은 죽은 사람을 저승에 데려오고 원기는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3: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살려주십시오. 제 동생을.

대문.

0: 이곳은 폭력의 지옥으로 통하는 진공심혈이란 곳이에요. 망자의 죄질에 따라 깊이가 결정되죠. 김자홍 씨 귀인이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1: 제발, 아저씨 재판 때 보니까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개돼지도 잘 구하더만. 겁먹지 맙시다. 거기보단 쉬운 데니까. 그리고 쟨 뛰어내리자마자 눈 감고 아저씨 기소 내용 살필 거니까 말 걸지 말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가, 제발!

0: 속인다 웃지마
1: 저 병신 같은 놈 좀 구해줘라 부탁한다
2: 자살한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1: 도망치지 않을게 다시는
2: 물리적인 일은 더더욱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1: 저 병신 같은 놈 좀 구해달라고 제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약속한다 그게 뭐든지

0: 걸까? 이건 위대하신 우리 강림 지사님께서 절대로 해선 안 될 인간사의 치명적인 계획을 했다는 거야. 죽지마, 안 돼! 안 된다고!
1: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앰뷸런스 온다.
2: 야, 그 잠깐 서봐. 내가 쟤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좀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좀 전달해줬으면 한다.
1: 부탁한 새끼가 반말이나 찍찍하고 이... 아,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진짜...
2: 이제 차사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차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앞으로는 반말도 삼가하겠습니다. 동현아.
1: 동현아.
2: 나 김수홍 병장이다.
1: 나 김수홍 병장이다. 응?
2: 얼 때리며 육공 타고 자대 배치 받던 날 선임들의 둘러싸여 전이

0: 네가 어떻게 했다고? 다시 말해봐.
1: 나 잘못한 게 없다.
2: 그래, 너 잘못한 게 없어.
0: 너 잘못한 거 없어.
2: 우리 약속 하나 하자.
0: 우리 약속 하나 하자.
2: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0: 지금 이 시간부터
2: 다시는 지나간 슬픔에
0: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2: 약속하자.

0: 이야, 대한민국 소방관들 다 어벤져스야?
1: 괜찮냐, 덕춘?
2: 차사님, 이번 재판에 피해자가 있어요.
1: 뭐냐고, 누구를 때린 거냐고 묻잖아.

0: 명립! 본 사건은 피고 김경우의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하나뿐인 동생 김수홍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뭐 형제들끼리 크면서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닌가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피고의 동생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심신이 매우 연약한 보호받아야 마땅한 병자라는 점에서 본 사건의 죄질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하지마. 아, 너 장호가 그러지 마. 하지마.

0: 갑시다. 뭐야? 안 도망가요. 약속했잖아요.
1: 닥치고 걸어. 네 육신부터 회복해야 되니까.
0: 아이씨.
2: 이 재판이 재밌는 게 지금 이 재판하고 마지막 재판 연관이 돼 있네. 피고가 용서를 받은 기록은 없나?
3: 없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체의 사과나 용서도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유야무야 흐지부지 뻔뻔하게 마무리된 것이 기록의 전부임을 밝힙니다.
2: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같이 살았을 낀데.
3: 아니요. 이 사건 이후 집을 뛰쳐나온 피고 김자홍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 대왕님, 존경하는 직강대왕님, 별로 시작해도 될까요?
2: 아, 됐다. 별로는 무슨. 용서도 못 받고 피해자도 확실한데. 차라. 바짝 구경해라.

0: 도준아, 내가 생각한 걸 너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진행할게.
1: 빨리 들어가. 들어가.
0: 대장.
1: 이덕준.
2: 네, 월직 차사 이덕준.
1: 합산 처벌 요청해.
0: 합산 처벌이요?
3: 뭐? 형이다. 야, 창웅아. 김장어. 그 거기서 뭐해? 어?
1: 합산 처벌 요청해.
0: 아니, 대장.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예? 넌 가만히 있어라.
1: 이덕준! 응?
4: 그리고 이장훈에 대한 최종 합류를 시작합니다.
0: 됐어요! 이덕준아!
2: 대왕님! 그리고 김정은 총력에 대한 제 판결은 다음 천륜지옥과 합산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5: 합산 처벌?
6: 합산 처벌!
4: 너는 오래 생각함?
6: 예? 차사가 요청한 합산처벌 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나 요청하는 것인지 차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2: 영환된 천륜지옥에서 피고가 무죄를 받지 못하면 피고는 두 개의 죄를 합산하여 가중처벌된과 동시에 변호를 맡은 차사들은 저승에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우린 좋아해!

0: 예, 저승 가나요?
1: 앞장서. 부대 먼저 가자.
2: 네?

0: 마지막이야. 부모에게 지은 죄를 묻는 천륜지옥. 이거 합산 처벌이라고 김자웅 씨.
1: 덕춘아,
0: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2: 일단 네가 있었던 생활관 주위를 세 번 돌고 갈 거야. 망자의 마지막 위령제니까 가서 쓸데없이.
3: 아이고, 마부 같은 놈. 아, 진짜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게 겁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아까 재판장에서 말이에요. 그때 형이 나 왜 때린 줄 모르죠?
1: 몰라. 빨리 가자. 마지막 재판정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
3: 아이, 그날 자다 깨서 보니까 형이 엄마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냐고 물었죠.
4: 뭐예요? 형 뭐 하냐고. 애기 들고 뭐해? 형 하지 마. 형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게 뭐!

0: 동생을 때린 그날, 그날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1: 아, 그거야? 그거였어? 그래서 연관됐다 그랬구나. 그날 집에서 엄마를 살해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죄를 묻는 천륜지옥이 마지막. 아, 그랬구나.
0: 대답해 보세요, 김자홍 씨. 그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거냐고요.
1: 아니요. 모두 다요. 그날 우리 가족 다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우리 가족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거든요. 먼저 가망 없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랑 전 모아놨던 수면제를 다 먹어버리려고 했었죠.
0: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던 그날, 김자홍 씨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승의 삶이 다할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0: 갖고 싶지 않아고 임마.
1: 빨리 가자.
2: 아, 예, 그럼요.
3: 야, 빨리 나가.
0: 뭐라고 하면
3: 일단 나가. 어머니 자꾸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4: 맞습니다, 어머니. 지금 김수홍 병장은 부대 내 없습니다.
3: 어머니, 우리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4: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3: 어머니, 이러시면 난처합니다. 네.
2: 어? 엄마. 아, 여긴 또 왜 왔어?

0: 아이, 엄마, 울지 마.
1: 그렇게 떠났던 그날 이후로는 차마 어머니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고요.
2: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거짓말로 가득 찬 편지를 썼던 거고요.

0: 아니 얘. 의식 없는 엄마는 죽지도 않지. 동생 놈은 못 먹여서 영양실조 걸려. 그런데도 도와주는 데라고는 개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엄마 먼저 살해하고 온 가족이 동반 자살.
1: 조선님.
0: 19년 만에 귀인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0: 어디서 구하셨어요? 에?
1: 뭐해 새끼들아! 빨리 안 끝내고! 아이고 어머니 야 이렇게 뭐가 근데 뭐가 덕순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게 빨라 너 알지? 알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수천년 훅 간다 시간 무지 빨리 가 화재가 무슨 꿈 깨지 우리 저승이 잘 어울려?

0: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어머니 아들을 타령한다고요.
1: 김수홍, 가자. 어머니, 어머니 인생을 사는 거야.

0: 피고 김자홍은?
1: 피고 김자홍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천륜지옥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2: 존경하는 염라대왕님, 변론하겠습니다.
1: 판결문, 피고 김자홍, 무죄! 피고 김자홍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피고 김자홍은 어머니가 그토록 어려운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다 바쳐... 이놈이 덕춘!
2: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다고요! 피해자가 없다고요! 대왕님은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1: 법경을 띄워라!

0: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1: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셨지. 피고 김자홍의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남겨진 자식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음을 아신 게다. 저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알겠느냐?

0: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1: 오늘 받겠습니다. 어떤 물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단 말씀

0: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해보겠다고. 난 이미 니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무려 15년이나 말이다. 판결문을 읽어라.
1: 판결문! 피고 김장훈!
2: 낙인 끝났어. 아주 깔끔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대장.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묻을까? 아, 어떻게 소멸시켜?
1: 모든 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명백히 한다. 피고 김장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무제삼아 침몰을 존속 사려는 천륜대제를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3: 엄마.
4: 엄마?
0: 빨리 읽지 못하겠느냐?
1: 흔하던 상처를 입힌 자신의 어머니를 무려 15년 동안의 유괴가 건방지한 천륜 대제인에 속가는 바 대상법적은 피고 김장훈.
3: 엄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4: 현몽이가 꿈에 나타났어. 이놈이
1: 차사 강림은 즉시 원기의 현몽을 중단하라. 대왕님, 당장 차사 강림을 호출하시어 그 직위를 박탈하시고.
3: 엄마 일어나봐, 빨리.

엄마. 엄마 아들 수홍이. 여기 봐봐. 응? 나 대법관 됐어. 엄마 기쁘지? 나 멋있어? 옷 잘 어울리지? 거봐, 나 됐잖아. 엄마. 애 쫄따구들. 엄마, 근데 엄마 나 이제 근데 못 만나. 왜냐면 나 대법관 돼서 하늘 날아가. 거기서 나쁜 놈들 심판해 줄 거야, 엄마 내가. 그러니까 엄마 나 만난다고 부대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 어? 엄마. 알았지? 알았지, 엄마? 알았어? 그랬잖아. 엄마,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까지. 그때 우리 참 힘들었다 엄마. 그치? 그래가지고 형이 자욱이 이 새끼가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이려고. 그때 엄마 이거 다 알았다면서. 엄마 다 알고 있었다면서. 맞지? 엄마. 그래서 형이 이 새끼가 이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자욱이 그 병신을 그랬다고. 엄마랑 그래.

0: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게 다 이 못난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얘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 아들 사랑한다. 자, 엄마. 수고하다.
1: 말을 하네.
2: 꿈속이잖아.
1: 엄마.
0: 오빠.

이승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

헌법 제1조 1항에 의거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0: 이제 어떡한데요, 이 상황을.
1: 뭘 어떡해. 데리고 올라가 있어.
0: 누굴? 또 귀인? 아, 쟤 원기예요. 원기가 무슨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오류야, 오류.
1: 과연 그럴까?
0: 아, 그리고 원기는 초금문 자체가 입장 불가예요. 몰라요?
1: 몰라요? 넌 이렇게 된지 몰라서 다 뒤집어질 때까지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거야? 필요 없을 땐 그렇게 번질나게 내려와서 사람 괴롭히더니.
0: 누가? 언제 내려왔어요? 이번에 불러서 내려온 거잖아요. 부탁한다며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1: 뭐?
0: 아, 헤어백! 하고 대장이 불렀잖아요.
2: 이승에 손대는 게 아주 습관이 되셨네. 한인 김수홍이 여기 묻혔다 알려주시려고.
3: 지금 저 손범이 꺾이는 겁니까?
0: 아, 초금문 못 가요.
1: 갈 필요 없어, 초금문. 천륜지역 앞에 가 있어. 옆 나가니.
4: 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없었는데.
0: 참, 피곤하네.
5: 예, 어제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무시무시한 용우름.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도서 지역에서는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내륙에서 발생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택배입니다.
5: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는데요. 대신 인근 궁지의 재산 피해가 특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 구수한 누룽지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0: 어머니, 큰아들 자홍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회복되셔서 잘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에 전 요새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1: 김자홍 씨의 마지막 편지는 결국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았다는 그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난 알지 못한다. 물론 궁금하지도 않았다. 염라의 말처럼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해보겠다는 수많은 망자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0: 어머니, 이전에 보내드렸던 모든 편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제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처럼 맛있는 누룽지를 잘 끓여주는 아내도, 저를 쏙 빼닮은 씩씩한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전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이승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차사의 불문율을 어긴 나에게 왜 아무런 경고도 내려지지 않는 것인지, 왜 염라가 이승에 내려와 나를 시험하려 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0: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길을 비키지 않으면 모두 소멸될 것이다.
1: 대장 진짜 미친 거 아니냐?
2: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속이 깊으신 분이니까.
1: 그래, 그 속이 너무 깊지. 너무 깊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3: 망자 김수홍은 우리의 49번째 귀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환생을 위한.
4: 나?
0: 가자, 혜원매.
1: 갔다 올게.

0: 허춘삼 허춘삼 허
1: 네가 굴치덩어리 성주신이냐? 아, 새끼 저 귀엽게 생겼는데, 어? 근데 왜 자꾸 말썽을 피우냐?

0: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1: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2: 대신 조건이 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3: 너나 몰라? 응?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 차사였어.
1: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3: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이게 무슨 경우야? 잘 들어.
1: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김수홍.
4: 내 죽음의 억울한 비밀이 대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주겠다. 아니, 무슨 변호인이,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1: 내가 되면 말해줄게.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
5: 우리가 현동이 입학시 때까지 기다려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3: 천년 전 고려시대 최고의 무사.
4: 환생 싫어.
1: 김수홍 그만!
6: 듣고 싶습니다, 성주신님.
3: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4: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1: 천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염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7: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8: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9: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8: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빠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10: 여기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9: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0: 잔치 같습니다, 잔치.
9: 맛있죠?
8: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9: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8: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밥 온 사람만이 알아요.
11: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2: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3: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2: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3: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2: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3: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2: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13: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1: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아,
2: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0: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0: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0: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면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3: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2: 어, 진짜요?
4: 몰랐어요, 이것도.
3: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0: 뇌가요?
3: 네.
0: 편집을 한다고요?
3: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0: 오, 움직여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3: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5: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2: 안 보여요. 사라졌어.
5: 깜빡깜빡거려요.
6: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6: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8: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만불임즈입니다.

0: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가능하죠? 네, 너무 가능하죠.
1: 우리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 이렇게 뽑히게 된 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관객들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 루키 두 번째 팀은 PPB입니다. PPB입니다.

0: 와, 대박. 이게
1: 막. 얼굴에 웃음이 계신 분이셨네.
0: 아이고.
2: 피핌 노래 들으면서, 아, 나 저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연말 결선 무대 하셔야 돼요.
3: 제가 이거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목이 안 쉬었었는데, 방금 하면서 목이 다 쉬었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얼이 빠져갖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1: 질문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고.
5: 상 받아보고 했던 적이 초등학교 때 줄넘기 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떨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많이,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여가지고.
6: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7: 지금 가장 관객이 많아요. 네, 최고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긴장이 좀 되거든요. 하는데.
6: 오늘 용모가 큰 꿈을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8: 딱 무대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는데? 목선이 됐네.
6: 진짜.
4: 아, 신기하네. 첫 성추거든요. 이거 헬로루키 당선이. 이거 발판으로 와,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길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그럼 감사합니다.
9: 뛰어놀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0: 관객들이 저희를 약간 예뻐해 주셔가지고 좀 몸부림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대 삼아서 해야겠어요.
2: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이제 못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템포를 잡고 듣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3: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침에 일어나서

0: 계란을 딱 깼는데 쌍란 루키입니다. 그 쌍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음악들이 그런 대중들한테 그런 쌍란처럼 하루에 기분 좋은 발견이 되는 그런 곡들이 되면 어떨까.
1: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2: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었거든요. 마침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3: 경연을 앞두고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신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1: 근데 오늘 왠지 이상하게 실수해도 좀 상관없는 날 같았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되게 재밌어.
0: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2절 정도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쳐달라고 유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좀 부끄럽네.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저희는 열려있는 루키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갖고 있는 곡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뵐게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0: 운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업 행동만이 살 길이냐. 미션 컴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0: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0: 아.
1: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네.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퉁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1: 예,
0: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럼 차라리 맡기는
1: 그러게, 보통은
0: 것이.
1: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예, 또.
0: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1: 그래,
0: 봐요.
1: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예.
0: 같습니다.

0: Perfect.
1: Oh, practice. Practice.
0: Practice makes perfect.
1: Oh,
0: Keep
1: perfect. 아,
0: practicing.
1: practice, practice, more practice?
0: Just keep
1: 아,
0: trying.
1: 예.
0: 예.
1: 아,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0: 응?
1: 그,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블라블라. Easy. But you are good cook.
0: Yeah, I'm a good
1: But
0: cook.
1: I am not cook.
0: You're not a cook.
1: 응.
0: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1: Room?
0: You know, Rome
1: Rome?
0: in Italy,
1: Rome?
0: the city,
1: City.
0: it wasn't built in a day.
1: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0: Took a
1: 않았어요?
0: long
1: 오,
0: time. Yeah. Don't worry. Just keep
1: 와, 멋진
0: trying.
1: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2: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1: 네.
2: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4: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4: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d, I the toast again.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2: 태웠네요.
1: 그때 아,
2: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1: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2: 음흠.
1: 근데 기억이 잘안 나죠, 당연히.
2: 아하.
1: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2: 네.
1: 불에 타야겠죠.
2: 불에 타야 되죠.
1: 네. 그러면 burned 할게요.
2: 오케이.
1: 네, 구워진 거니까.
2: 과거니까?
1: 예, 네,
2: 아,
1: 과거.
2: 태웠으니까.
1: 네,
2: 오케이.
1: 네.
2: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a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1: 네.
2: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1: 네.
2: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2: That's right.
1: 기억나요?
2: You remember, right?
1: 네.
2: Okay. So 대신에 bur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당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 번 해 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1: Burn.
2: Ooh.
1: Burn.
2: Okay,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1: Mm-hmm.
2: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1: 아니요, 또요.
2: 또예요.
1: 네.
2: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1: Again.
2: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1: 맞아요.
2: 거죠. 발음을 할 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1: again.
2: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 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 보는 거 어때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1: try to
2: 해 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1: Why don't you?
2: Why don't you?
1: Yeah.
2: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1: 네.
2: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1: 네.
2: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1: Why don't you try again?
2: 그렇죠.
1: Oh.
2: Why don't you try again?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2: 그 불 말고
1: 그, The light went out again.
2: There you go. The light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Mm-hmm.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개인도

0: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1: Again.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거야.
1: 아,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네. 뭔가 파이팅이 있고
1: 그렇죠.
0: 가끔가다는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가지고.
1: 아니,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0: 아하.
1: 뭔가 뭐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네. 이렇게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잘 드시니까요.
0: 다 좋아요. 네.
1: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메이크하는 거야.
0: 음흠.
1: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겠네요.
0: 네.
1: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practice.
0: 아,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Yes.
0: You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 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1: 만든다.
0: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1: 완벽해진다.
0: 네,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이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1: 오케이?
0: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 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명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형사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1: 네.
0: 그랬을 때 이러면서 가잖아요.
1: 예.
0: 걸어가잖아요. 그때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1: 요즘은 네.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네. 그냥 외래처럼 해서?
1: 네, 이렇게 keep going. 이렇게 keep going.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1: 계속해,
0: 느낌.
1: 계속해, 계속해 right.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1: 네,
0: 있을 것 같은데요.
1: 오케이,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2: 그렇죠, 그렇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와요.
1: 아, 그래요?
2: 네.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that's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1: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2: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1: Very
2: 쉽네요.
1: Nice.
2: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1: 그게 쉽다. 근데
2: 당신에게.
1: 너에게.
2: 아빠,
1: 뭐 하기에?
2: 말하기에.
1: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2: You are a good cook.
1: You're a good cook.
2: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1: 요리사야?
2: 네.
1: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Uh-huh.
1: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2: 오.
1: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2: 안 들려요.
1: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2: 근데
1: 트레이닝.
2: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1: 잘하니까.
2: 이건데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1: 맞아요. 원어민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2: 네.
1: 이게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2: 네.
1: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2: 맞아요.
1: 케이크 한 조각.
2: 어.
1: Yeah,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 게 있습니다.
2: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스타일인데.
1: Right. 이거는 네.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2: 네.
1: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2: B. 그래요? Breathe.
1: Yes.
2: Breathe.
1: Go ahead. Try it.
2: Breathe.
1: Okay.
2: Yeah.
1: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2: 네.
1: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easy해요. 뭔가,
2: 맞아요.
1: Right?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Oh, that's a breez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2: 네.
1: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 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2: 오.
1: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2: 예.
1: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2: 아.
1: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2: 그래.
1: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2: 그러네요.
1: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2: 뭐예요?
1: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2: 예.
1: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난 뉘앙스가 들어가요.
2: 그게 깔려 있군요.
1: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 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걸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음식 조절
2: 먹고.
1: 좀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말이 쉽죠.
2: 맞아요.
1: 그냥 하는 거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2: 그쵸.
1: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2: 그러네요.
1: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2: 너무 뭔지 알겠어요.
1: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2: You are a good cook.
1: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2: 네.
1: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잘.
2: 잘.
1: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2: 동사로도 되고
1: right.

0: 사람, 명사로
1: 네.
0: 요리사,
1: 맞아요.
0: 요리를 하는 사람, do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lright?
1: 맞아요.
0: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Okay?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1: 네.
0: guys.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1: 아유,
0: 스타일이.
1: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0: 오케이.
1: 제가 뭐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0: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막 이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1: For you to
0: 이렇게
1: say.
0: 둘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Okay?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0: 아,
1: 이거
0: 또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1: 지금 로마까지
0: 나오니까요.
1: 가면은 지금 너무 너무 일이
0: 많이
1: 많아져요.
0: 갔어요.
1: 예.
0: 네.
1: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maybe,
1: 빌트?
0: maybe.
1: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0: 네.
1: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1: 로마.
0: 자,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Rome.
0: 로마. 들어봤죠?
1: 그럼요, 그럼요.
0: Yes.
1: 아.
0: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죠?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1: Rome.
0: Rome이라고 하시면
1: 아, 들은 적
0: 되겠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1: 네.
0: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헷갈렸죠.
1: 네.
0: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네.
1: 아.
0: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1: 지었지.
0: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1: 아.
0: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뒤로 바꿔주면
0: That's
1: 되더라고요.
0: right.
1: Build,
0: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맞아요.
1: 네.
0: 자, 오케이.
1: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쵸?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 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살뺄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넌
1: 예.
0: 살뺄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0: In a
1: day.
0: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쵸?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0: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l 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l 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어,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Okay?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3: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0: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1: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ad,
1: I burned the toast again.
2: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That's it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Oh,
2: yeah. Keep going. You can do it.
1: Okay, okay.
2: Come on.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0: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6: 아이고.
0: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6: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클래스 A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정글 너머 바다 너머에 있는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의 주요 도시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카라과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씁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럽계 백인과 원주민 혈통이 섞인 메스티소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 코나일랜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카리브해 문화권에 더 가깝고요. 언어도 영어를 기반으로 한 크리올 영어를 씁니다. 인종도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이 많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카리브해 휴양섬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 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이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두 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앙우미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 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해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세 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 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에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에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 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0: 고의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조선시대부터 600여 년. 남대문은 서울의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만큼 쌓인 사람과 이야기들. 켜켜이 쌓인 세월 속에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내공 또한 만만치 않답니다.
1: 23살부터
0: 한 자리에서 기본이 반세기. 시장의 뜨거운 시간을 이어가는 고수들입니다. 커다란 쟁반을 머리에 이고 시장통을 누비는 이들. 남대문만의 오랜 전통이죠.
2: 조심하십시오.
1: 네.
2: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이따 뵙겠습니다.
0: 남대문 시장에는 오늘도 뜨거운 삶이 오갑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누군가는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시간. 누군가의 하루는 이제 시작됩니다.
3: 이 밤에 와버렸어? 이렇게 빨라?
4: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3: 항상 1시 10분이면 나와요. 근데 손님이 먼저 왔었어, 오늘. 48년은 그냥 그때 시간 했으니까 지금도 그 시간. 네, 주문이 되지 뭐 상관있어요. 김밥 팔러 왔는데 내가 김밥 팔아야지. 뭐 상관있어?
0: 도매 시장인 남대문 시장으로 전국 팔도의 보따리 상들이 새벽에 상경하던 시절부터 48년을 지켜온 자리랍니다.
4: 이른 시간에도 손님이 오시네요.
3: 그러니까 그 아니까 오래 하니까 그 가면 아줌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오면 굶잖아. 3천원, 2천원에 시기가 때우는데 어디가 사먹기가 뭐 힘들지.
0: 정성껏 말아낸 작은 김밥 한 줄은 고된 새벽을 견디게 하는 든든한 위안이 되어주겠죠. 새벽 4시, 도심이 채 깨어나기도 전 바쁘게 식자재 배달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남대문 하면 빠질 수 없는 갈치조림 골목. 새벽 출근이 몸에 밴 일대 사장님이십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6: 네.
0: 출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메고 화구 앞에 섰습니다.
6: 큰불 끓여놔야

0: 손님들 주기 술을.
1: 초벌로 한 소끔 끓여두어야 갈치와 무에 양념 간이 쏙 밴답니다. 그날 내놓을 수백 인분의 밑반찬도 뚝딱 차려내는데요.
0: 23살부터 했어요. 지금 76. 아, 이제 86.
2: 63년째. 네. 옆에 분은 누구세요?
0: 우리 딸.
1: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부터 홀로 종종거리는 엄마가 눈에 밟혀 설거지며 심부름을 자처했던 딸이랍니다.
2: 이것저것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3: 첫대 배서도 여기서 일할 거라. 첫대 배서도 그 아가씨 때도 일하고 학생 때도 일하고.
1: 학생 때부터 함께한 세월만 따져도 수십 년. 엄마와 나눈 시간을 딸은 간직하고 있답니다.
3: 어른들이 쭉 깨우면 막 짜증나잖아요.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발꼬라가 간질간질해서 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건 이제 그때는 승질이 조금 덜 나죠.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깨웠어요. 저도 우리 딸 그렇게 깨워요. 어쩌다. 발이 간질간질하면서 일어나 이러면 너무 좋다고더라고요.
1: 나름 이 바닥에선 경력자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배울 게 많은 햇병아리 신세라는데요.
4: 처음 하셨을 때 엄청 복잡하셨댔어요.
0: 복잡할 것 없어. 뭐 복잡해.
3: 우리는 복잡한데 엄마는 안 복잡하네.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뭐 일할 때. 그런데 엄마는 봐봐. 엄마 생각, 엄마는 안 복잡하대잖아.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엄마는.
4: 생각하시는 게 다르시네.
0: 고생이다고 하면은 뭐 돼요.
1: 60대 딸이 야단 맞는 일도 이 골목에선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던 아들도 엄마의 시간을 나눠지기 위해 이 뜨거운 골목으로 들어왔답니다.
2: 손질을 가위로 하시네요?
4: 아, 원래 이제 그 칼로 했는데 칼로 하면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위로 하는 거예요.
1: 하루 손질하는 갈치만 5,600마리.
4: 여수하고 목포하고 부산. 요새는 좀 물량이 깔려서 제주도 것도 가끔 있고.
1: 전국 각지의 갈치가 이 골목으로 모여드는 셈입니다. 새벽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갈치조림. 매콤한 양념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 퍼져나가면 남대문의 아침 식사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선 갈치골목.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5: 맛있어가지고 오늘 엄마 모시고 왔습니다.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6: 너무 더워요. 술
7: 사서 먹는 거 처음이에요.
8: 유명하다고 하니까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기다리는 거 아깝지 않다 그래서 꼭 먹고 가려고요.
1: 남대문의 시간이 만든 또 하나의 명물입니다.
9: 순간 인칭의 칼 두 개.
1: 뚝배기에서 자작하게 조려낸 칼칼한 갈치조림.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모양새입니다. 요리조리 갈치를 먹기 좋게 발라 뜨끈한 밥 위에 올려주던 엄마 솜씨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엄마를 챙기는 거였네요.

0: 기대했던 맛이에요?
1: 예, 맛있어요.
2: 이 무가 진짜 찐이야.
3: 너 다 먹을 거야? 반절 줘야지.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2: 밥에 올려가지고.
4: 조려져 양념이 푹 밴 야들야들한 무를 밥 한 숟갈에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는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도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인파를 가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장반째 머리에 이고 노련하게 누비는 사람들. 남대문의 오래된 풍경, 쟁반 배달원입니다.
0: 오, 이거 무겁지 않으세요?
5: 아니요, 전혀요. 1kg, 2kg, 2kg는 넘겠다. 아유. 한 당당 2kg는 넘겠다. 그 정도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0: 오, 오늘 한번 따라가도 될까요?
5: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따라오십시오.
4: 한때 남대문 시장의 점심시간은 이들이 나르는 구수한 밥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지요. 수십 곳에 달하던 쟁반 배달 식당이 열 손가락 안에 뽑을 만큼 줄었지만 태환 씨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식사 어느 쪽에 드릴까요?
6: 주세요.
5: 아, 예.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4: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다 보니 하루 걸음 수가 2만 보를 거뜬히 넘는답니다.
0: 어머님, 여기는 엘리베이터 같은 건 없어요?
5: 아, 가운데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거를 싫어해요. 관리회사 측에서. 왜냐면 자칫해서 음식을 쏟아버리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계단으로.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좋잖아요. 운동경이고.
7: 아유, 고생했어.
0: 여기가 아버님 가게예요?
5: 아, 네, 그렇습니다.
7: 시동 어디?
5: 지금 저기에 저희 집사람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7: 아, 안녕하세요.
4: 주방 하나에서 시작한 작은 식당. 억척스레 시장통 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손님을 맞을 어엿한 가게를 마련한 어머니. 가파른 계단도 낮은 천장도 마냥 좋아하셨답니다. 평생 남대문 골목을 지키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셨답니다.
5: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잖아요. 바로 옆에 고개만 돌려도 계시더라고요. 이 공간 공간에 하나하나의 어머니 손결이, 어머니 손끝이 다 붙어있다면 매일 여기로 출근을 했어요. 장례 치르자마자 장사도 안 하면서 둘러보고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더듬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닦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결심이 더 굳게 됐던 것 같아요.
4: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 매일같이 빈 가게를 찾았던 아들. 번듯한 직장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남대문으로 왔답니다. 그 길엔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아온 아내도 기꺼이 함께 해주었답니다.
0: 이 식당에는 어머님이 쓰시는 것들도 남아있겠네요.
8: 남아있죠.
0: 어떤 게 있을까요?
8: 일단 이거.
0: 화구요?
8: 예, 화구. 그다음에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0: 이게 어머니께서.
8: 네,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4: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가게. 빛바랜 손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어머니가 쌓아온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춘향입니다. 제가 갖고 올라갑니다. 잠깐만 기다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춘향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된다. 창어, 크림푸드겠지?
4: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는 시장 사람들은 이제 아들 부부의 든든한 단골이랍니다.
7: 몇 군데 갔습니다.

0: 이거 하나만 올려주셔.
1: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닭볶음탕. 쟁반 하나 무게만 5kg 남짓. 그런데 이걸 3개나 한꺼번에 들고 나섭니다. 갓 끓여낸 뜨거움과 맛을 그대로 배달하기 위해 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지는데요.
2: 제가요, 뜨겁습니다. 우와. 뜨겁습니다.
1: 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3: 네. 맛있겠네요.
4: 양도 많아요. 네.
5: 여기 거의 2인분, 3인분이 오거든요.
1: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정까지 넉넉히 담아냈습니다.
6: 이렇게 식당을 자주 모여서 드시는 거예요?
7: 네, 가끔씩.
8: 이렇게 싹싹 먹어요.
6: 와, 진짜 싹 지우셨네.
8: 네, 싹싹 먹어요.
1: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 말보다 정이 먼저 오갑니다.
6: 고생하십니다.
2: 한잔 마시고
6: 가. 내가 고생하는 언니도 같이 마시 괜찮아요. 고생하셔요. 더운데.
2: 우리가 잘 마시겠습니다.
6: 네.
9: 정이 많이 쌓이셨네요.
2: 그럼요. 봄날 전날인가 봄날인가. 근데 바닥 청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미끄러져 버린 거야. 들고 있던 게 다 쏟아져 버리죠. 상품에도 막 튀고 하니까 막 걱정을 속으로는 하고 있나. 겉으로는 표를 티를 못 내고. 옆에서 막 다 상인들이 달려나와가지고서 괜찮냐고 어디 안 다쳤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 식구, 내 친척, 내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느끼니까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좀 더 막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9: 완전 가족 같은 분이.
2: 예.
1: 사람과 사람이 켜켜이 쌓아 올린 정. 그 세월이 오늘도 남대문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0: 반복에 반복되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1: 이 황칠남을 찾는 데 내가 10년 시간을 걸었어요.
2: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0: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멕시코의 진짜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Vamos a México!
3: 어디 이렇게 나가?
2: 눈빛까지
3: 어떻게 나가?
2: 저 앞에 엄청난 돌고래가 있어요. 보솔레!
3: 보솔레!
2: 예! 아, 너무 멋있네. 급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4: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2: 우와. 우와!
5: 지금까지 이런 꿀은 없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마야 문명 때부터 이어져온 달콤함.
2: 저 큰 한 마리에서 딱 고작 이거 한 컵 나오네요. 너무 귀한 거다, 이거. 따따따 여기 따끔따끔한데 따끔 아 따따따따따따따따 메디오케 노피깐
4: 노피깐
5: 침이 없는 머리인데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2: 아 길이 진짜 험하다. 우와
5: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험한 산길 끝에 달콤한 인생을 만납니다.
6: Si me pongo a contar son como unos 100
7: nietas.
2: Ah, nietas.
8: Sé como el número 15.
9: Que sepan o no.
5: No. 자식이 무려 21명.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가 30살. 100명의 가족을 잇게 한 낙원으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5시간을 가야 하는 멕시코. 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 제가 멕시코를 사랑하는 이유는 현지인들의 친절과 따뜻함 때문인데요. 그들의 달콤한 인생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시작은 멕시코 중부 쿠에찰란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이 공존하는 압도적인 대자연. 국토의 대부분이 거대한 고원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지국가입니다. 원주민의 고대 전통과 스페인의 카톨릭 문화가 결합해 독창적인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쿠에찰란은 외딴 산골 마을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폭포부터 동굴까지 즐길 거리가 다양해 대도시에서 당일치기 여행으로 많이 찾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4년을 살았는데요. 그리웠던 멕시코의 풍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2: 진짜 멕시코스럽다 여기. 저기 앞에 아저씨들 그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그 마초 이미지 아시죠? 딱 셔츠 딱 입고 멕시코 모자 솜브레로 딱 쓰고 계신데 너무 멋있고 여기도 어머니들은 그 멕시코 전통 자수 모양이 있거든요. 자수가 새겨진 옷들 입고 계신데 이것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제가 딱 사랑하는 그 멕시코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 예쁘다. 어 뭐야? 축제라는 것 같은데요? 아,
5: 콜라. 멕시코 하면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2: 아, 예. 종교 행사예요. 종교 행사.
5: 쿠에찰란 지역의 성체 행렬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띠는데요.
2: 멕시코 곳곳에서 이렇게 성당에 항상 이렇게 성모나 성인의 이미지를 들고 가는 행사를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5: 원주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종교의식에선 강한 생존 열망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성스럽기도 하죠.
2: 이런 마을 행사가 종종 있긴 하지만 타이밍을 딱 맞춰서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오늘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5: 잠시 이번 여행의 안전과 행운을 빌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꿀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2: 이렇게 멕시코의 고산마을을 다니다 보면 양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대 멕시코 때부터 이 벌은 굉장히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벌꿀을 약에 쓰기도 하고요. 또 종교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벌을 관장하는 신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곳 쿠에찰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양봉법이 있습니다.
5: 쿠에찰란은 세계적인 유기농 커피 생산지로 연중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열대우림 식물과 야생화가 풍부하죠. 그래서 독특한 양봉 문화가 탄생했는데요. 안내해줄 마을 주민을 소개받았습니다.
2: Estoy buscando a una apicultura especial de este pueblo.
7: Para que te enseñe yo cómo es la extracción de la miel.
2: ¿En serio? Vamos.
5: 스페인이 지배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양봉법이라는데 과연 어떤 걸까요?
2: 물 따러 가세, 올라! 올라!
8: 올라!
2: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5: 온 가족이 기다리셨대요. 감사할 뿐입니다.
8: 잘못 하면 뭐?
2: Se dice que es famoso por la apicultura. Especial, ¿sí? ¿Así?
8: Sí.
2: ¿También ustedes hacen?
8: ¿Gusta pasar?
2: ¿Aquí?
8: Sí.
2: ¿También hacen?
8: Sí.
2: ¿En dónde?
8: Arriba.
2: ¿Arriba?
8: Arriba en el techo.
2: ¿Han puesto dónde?
9: Ahí están las abejas.
2: ¿Aquí hay un pollo?
5: ¿Solo yo no veo? Normalmente, el pollo es un pollo de cuadrado, un pollo de cuadrado. Pero, si veo los ojos grandes, no hay un pollo de cuadrado.
2: 아,
5: 제가 나름 멕시코를 잘 알거든요.
2: 사다리 일로 올라간다고? 일로 올라간다고?
5: 근데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2: 아이 아베스. 흔들리는데? 그래서 오.
10: 스파시오.
11: Pase, de este lado están las
10: abejas.
7: Sí, son abejas meliponas.
2: Ah, 이, 야, 이게 지금 양봉이라고요?
11: Sí.
2: Abejas.
11: Abejas meliponas.
2: 야,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라 항아리인데요. 항아리도
11: no pican.
2: 이거 진흙으로 만든 토기거든요.
5: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벌통. 자세히 보니 두 개의 토기를 마주 붙여놓은

0: 왔습니다. 가운데 구멍으로 벌들이 드나드는데요. 벌 모양도 다릅니다. 작고 까매요.
1: 벌이 이렇게
2: 나가.
1: 무이
2: poquito, no somos fuertes, no tienen veneno.
3: Mentira.
4: No.
3: Puede tocar sin problema.
5: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벌이 아니에요.
3: Eso
5: es. ¿Qué tipo de abeja es eso?
3: Abeja melipona.
5: Melipona.
3: Melipona. Así es.
0: 침이 없는 멜리포나 벌. 언뜻 보면 파리 같은데 이 꿀이 고대 마야 문명 때부터 민간요법 치료제였답니다. 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구 없이도 가까이 할 수 있죠.
5: 막 간질간질해요 지금 걸어다녀서.
1: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꿀벌은 일단 노란색이고 크기가 한 이렇게 한 마디 정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엄청 작아요 일단. 그리고 다 까만색이야, 색깔이. 너무 신기해.
3: 아키, pero mis abuelos también lo tenían.
1: 아, en serio. Entonces desde hace mucho tiempo.
3: Son de generaciones, vienen de generación en generación estas abejas y se mantienen así, guardadas en ollas bajo techo.
0: 지역의 전통 문화답게 다른 집들도 두 개에서 수십 개까지 벌통을 갖고 있는데요. 안전한 벌이라 집 마당이나 벽면에 두고 함께 살아왔답니다. 근데 갑자기 토기를 들어보는 안토니오 씨.
1: ¿Qué está haciendo?
6: Estamos checando cuál es la que pesa más para ver cuál vamos a cosechar.
1: ¿En serio?
6: Sí. ¿Quiere abrir esta?
1: Esto es
6: pesa.
1: ¿Lleno?
5: Esa tiene.
1: Oh, es 무겁네. 묵직한데. ¿Es lo vacío?
5: Este es vacío.
1: 아, 확실히 무게가 다르네. 이거는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얘는 이게 들 수가 없어. 한 손으로.
5: Está pesado.
1: Pesado. 오, 야, 이거는 들고 있기도 힘드네.
2: Y tiene cera. Está sellado con cera ellas mismas.
0: 멜리포나 꿀 채취는 1년에 단 한 번.
1: 지금 두 면이 보이고.
0: 여름날 비가 안 올 때 이루어집니다.
3: La varilla van a salir todas las abejas.
1: Me da miedo.
3: No, no pasa nada. Ahorita vamos a ver.
1: 우와. 열리는구나 이렇게. 네.
2: Ahí están las abejas, empiezan a salir.
1: 어, 벌들 나온다. 나온다. 오!
2: 네.
1: 우와!
2: Ahí está.
1: 우와!
0: 단단하게 밀봉했던 토기를 분리해주면.
3: Es el nido.
2: Es el flor. Que es el polen. Y aquí está la miel. Todo esto es miel.
1: Ah, ¿son mieles?
2: Y todas estas bolitas es de miel.
1: 이게 지금 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전혀 꿀처럼 안 생겼어요. 여기에 꿀이 있고요.
0: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봐야 알 것 같은데요.
1: Solo uno.
2: Vamos a ver tantito.
1: 아, 안에 고여 있구나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원래 뭐 꿀물이 이렇게 안에 고여 있네요. 보통 우리가 꿀을 생각하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로얄 젤리를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이렇게 생긴 거 진짜 처음 본다. 마치 포도 같아요. 포도. 포도알이 열린 그런 벌꿀 집이에요.
2: Lo puede probar sin problema. Es una miel muy muy muy rica. La puede probar directamente sin problema.
1: ¿Ah, sí?
2: Sí, a ver qué le parece.
0: 벌의 생김새부터 벌통, 벌집까지 온통 특이한 멜리포나 꿀. 그 맛은 어떨까요?
5: 와, 이게 아예 다르네요, 맛이.
1: 이게 보통 꿀은 달기만 한데 이 꿀은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맛이 엄청 많아요. 약간 감귤 같은 향도 나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0: 멜리포나 꿀은 서양 꿀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아 촉촉하고 묽은 편입니다. 그래서 벌통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되며 강렬하고 새콤한 산미의 꿀맛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침이 없어도 벌입니다. 써는 대신 물어서 꿀을 지키죠.
1: 아!
2: 세메데 que se quite tantito.
1: 아!
2: 안테 파스타.
5: 파라야? 알바스 파라야 tantito.
1: No toco, no toca.
0: 벌을 만지면 더 세게 문대요. 근데 너무 따갑습니다.
7: 목에 딱 들고 붕 먹는
6: 때 저래. Se pone uno la protección para que no

0: Me dijo que no pican.
1: No, no pican.
2: 그래도 벌에 독성이 없어 위험하진 않다니 다행입니다. 멜리포나 벌은 육아 공간과 식량 저장 공간을 따로 분리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육아 공간인 아래 토기는 그대로 두고 위 토기의 꿀을 채취합니다. 꿀에 다른 이물질이 최대한 섞이지 않게 눌러서 으깨지 않고 꿀이 흘러나오게 하는데요. 멜리포나 꿀은 하늘이 내린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며 고대의 왕과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조공품이었습니다.
0: 지금 이게 저 항아리 하나에서 나온 꿀이에요. 딱 봤을 때 한 400ml 정도 돼 보이는데 저 큰 항아리에서 딱 고작 이거 한 컵 나오네요. 너무 귀한 거다 이거.
2: 토기 하나에서 1년에 평균 0.5리터만 생산될 만큼 귀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3: ¿Cuánto cuesta?
4: Aproximadamente el litro está entre 1000 a 1200 pesos.
0: 놀라지 마세요. 5만 원이 넘습니다. 야, 엄청 귀한 거예요, 진짜.
3: Esta le vamos a poner una olla nueva. 아. Porque esta la vamos a cosechar.
2: 여왕벌과 유충이 있는 아래 토기는 그대로 두고 위 항아리만 새로 바꿔 새로운 벌통을 만듭니다.
0: 오케이.
2: 앞으로 또 1년을 열심히 일할 벌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였지만 농가의 수입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멜리포나 양봉 농가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0: 에 su casa. Entramos.
3: Adelante.
0: 와. Gracias, gracias.
3: Esta es mi casa.
0: 지금 엄청 크네.
3: Mi familia.
0: Ah, hola. Hola.
3: Ella es mi niña menor.
2: 멕시코에선 이웃이 보통 친척인데요. 형제 가족들이 서로의 집을 매일 드나든다고 합니다.
0: Gracias, gracias.
3: Se puede comer bien, se puede consumir con un poco de pan. Después de el trabajo de cosechar la miel, pues nosotros normalmente terminamos con unos alimentos en familia.
0: Con familia.
3: Ahora pues tenemos a usted como invitado. Muchas gracias. Queremos que nos acompañe.
0: Buen provecho, buen provecho, buen provecho.
3: Adelante.
2: 원주민들은 집안에 사랑이 있고 가족끼리 화목해야만 멜리포나 벌이 떠나지 않고 머문다고 믿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집안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0: 확실히 꿀이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물리지도 않고 계속 먹게 돼요.
2: 염시불구하고 귀한 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0: 아, muchísimas gracias por todo de hoy. Muchísimas gracias.
3: Nada de nada. Y ahí estamos en contacto cuando guste, esta es su casa.
0: Sí,
3: sí. Puede regresar cuando usted guste.
0: Sí.
3: Así es.
0: Salirme. Voy a irme. Voy a llorar. Voy a llorar. Adiós. Voy a llorar. Te extraño mucho.
2: 아낌없이 당 충전하고 이제 특별한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처음 계획보다 멕시코에 오래 살았던 이유가 현지인들의 따뜻함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설렙니다. 멕시코 중북부에 위치한 산루이스 포토시주는 사막과 숲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16세기 후반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한때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산이 우뚝 솟아있는데 산 정상부에는 비가 많이 와 푸른 소나무 숲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0: 지금 제 발 밑으로 보이는 이곳이 멕시코의 알티플라노 평원입니다. 멕시코에도 산악지역이 많아서 이렇게 탁 트인 평원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0: 시티와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를 이끄는 거대 도시들이 이 고원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고산 대지입니다.
1: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마을은 헤수스 데 코로나도입니다. 예전에 은광이 번창했던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았지만 예전에 이곳에서 채굴된 은들은 전 세계로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0: 산 곳곳에서 석회암 지형과 풍부한 광맥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다들 떠난 이 산맥 어딘가에 독특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우박까지 떨어져요. 외딴 집이 보여 그냥 막 뛰었습니다.
2: 올라 올라 올라. 아,
3: 멋집이야.
1: 커피다 커피.
0: 커피를 마시니 정신이 듭니다.
1: 아, me llamo Lucho.
3: Lucho, yo soy Nancy.
1: Nancy.
3: Mucho gusto.
1: Mucho gusto, señora.
3: Bienvenido, ya tocaba que llegaras por acá.
1: Gracias. Sí,
3: aquí es Nino.
4: Yo soy Nino.
3: Nino.
1: Nino.
3: Nino.
1: Mucho gusto.
4: Igualmente.
0: 고산지대에선 이런 날씨 변화가 흔하다는데요. 저쪽 하늘은 맑은 것도 신기해요.
3: Oye, Lucho, ¿me puedes decir por qué estás aquí? ¿Por qué lugar buscaste este lugar?
1: Ah, lo que pasa es que ahora estoy viajando por aquí y también estoy buscando un pueblo con muchos burros. ¿Conoce algún lugar?
3: Sí, fíjate que conozco el Maguey Mocho que está aquí arriba.
1: Ah, ¿en serio?
3: Sí, él es el Maguey Mocho.
1: Ah, ¿Maguey Mocho?
4: Así tiene el nombre, va, el maguey mocho.
0: 마을 주민을 만나다니 불운인 줄 알았는데 행운입니다. 30분 만에 이게 말이 되나요?
1: 야, mira el cielo. 야, 어떻게 날씨가 이래. 비가 확 오더니 금세 또 해가 떴어요. 어쩜 날씨가 이렇게 확확 변하는 거지? Muchas gracias por su consideración. Café, comida, sus palabras muy bonitas a mí y muchísimas gracias.
3: Bueno, pues te deseo lo mejor, que te vaya muy bien. Déjate abrazo.
0: Nancy 할머니 덕분에 비 잘 피하고 마게이 모초 마을로 갑니다. 거친 돌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한답니다. 풍경이 좋은 곳도 잠시.
1: 와, 길이 진짜 험하다. 우와. 와, 바퀴 헛돌아.
0: 비가 와서인지 차가 나가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1: 됐다. 와, 큰일 났네.
0: 결국 차가 멈췄습니다.
1: 여기가 젖어서 밖에 헛도는구나. Tenemos que poner piedras. Piedras. Para que pesa más. 아. 오케이. 우와, 이거 엄청 무겁잖아. 아저씨가 그냥 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와, 이거 그냥 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 20kg 넘어 보여요. 와, 아저씨 진짜 무거울 텐데 저거.
0: 엄살이 아니라 돌이 진짜 무겁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서너 배는 더 나가는 것 같아요.

0: 광산이 있는 곳의 돌이나 바위는 중금속 성분이 많아 밀도가 높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1: ¿Cuántas piedras necesitamos?
2: Lleno hasta arriba.
1: ¿Lleno?
2: Sí.
0: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니노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습니다. 무게로 눌러 진흙길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과연 통할까요?

0: 예,
1: 자. 결과는 대성공. 고산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참을 달려 드디어 마게이 모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대략 10가구 정도가 삽니다.
2: 100% 마게이 모초. 아하. Como ves, qué bonito paisaje.
0: 아.
2: Todo esto es todo lo que ves aquí. Viven integrantes de las familias. Allá este ellos aquí.
1: 마을길이 울퉁불퉁해 당나귀가 필수라는데요.
0: 당나귀, 당나귀. 보로스.
2: Es un donkey.
0: 아. Vamos a ver.
2: Vamos a verlo.
0: 여기 당나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러 왔어요. 네, 안녕.
1: 돌이 많고 척박한 땅이나 좁은 길도 능숙하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선 여전히 당나귀가 귀하게 쓰입니다.
0: Todos los hogares cuidan los burros.
2: Todos.
0: Todos.
2: Sí.
0: Más o menos cuántos burros tienen?
2: Dos en cada casa.
0: Cada casa tiene dos o tres.
2: Sí. Ahí está el vehículo de transporte va. En la ciudad son carros y aquí son burros.
1: 자동차 대신 당나귀라니 왠지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습니다. 니노 씨는 목초를 구하러 아랫마을에 다녀왔다는데요.
2: 아, preparar los burros para cargar la alfalfa.
0: 아하.
2: Y llevarla a Doña Luz.
0: 와, 이게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이거 버려, 그냥. 이곳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당나귀를 탄다고 할 만큼 당나귀와 친근합니다.
0: 메롤게요. 꽌트스 킬로그라마스 cada uno?
2: Tienen 45 cada una.
0: 45 cada uno? En serio?
1: 당나귀는 자기 체중의 30%에 달하는 무게까지도 실을 수 있다는데요. 영리하기도 하답니다.
2: Este los carga uno. Y ellos ya agarran su camino, ya no hay quien los detenga hasta que llegan a su destino.
0: ¡Gracias! ¡Ah, 빠르다! 당나귀 생각보다.
1: 마을 안쪽 산 아래에 자리한 집이 루스 할머니 댁입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네요.
0: Es la casa de Doña.
2: Esta es la casa de
0: Doña Luz.
2: Doña
0: Luz. Hola. Hola, mucho gusto. Hola.
3: Hola, hola.
0: Hola, mucho gusto.
1: 가족들이 많습니다.
4: ¿Dónde, mijo? Qué milagro, mis hijos que andan aquí. ¿Cómo han estado?
0: Hola, mucho gusto. Hola, mucho gusto, señora.
4: Gusto de ustedes que vienen a vernos acá donde.
0: 지금 선생님의 장모님이신데 우리 할머님이 Usted es la jefa de este pueblo.
4: Soy la jefa aquí de todo el ranchito. Hijo, nietos y
2: bisnietos
4: y todo.
0: Ah. ¿Podría explicar cuántos hijos, cuántos nietos aquí?
4: No, no, pues es que apenas contándolo. Porque no, mira, bastante.
0: Pero más o menos, aproximadamente. ¿Cómo se da?
5: 얼마나
4: 많아요? Vamos a poner unos 20.
0: 20. 20 hijos.
4: No, nieto. No, hijo, tú 21.
0: 21. 21 hijos. No creo, increíble, increíble.
4: Joven.
0: Wow.
4: Si me pongo a contar son como unos 100. Este es mi nieto.
1: 알고 보니 주민들이 다 할머니 자손입니다.
0: Es su hijo. ¿Cuántos?
6: ¿Qué número es?
0: ¿Qué número?
5: No, no, pa. No, no. No, es que como somos muchos no estamos bien.
7: ¿Cuántos años tiene?
5: ¿Te acuerdas? Como somos muchos no estamos.
0: Ah.

0: todos los primeros son los más grandes. Los más grandes, hay cuenta que son los más, los otros son los más grandes y nosotros somos los más medianos, son los más medianos.
1: Medianos. 야, 진짜 지금까지도 이렇게 100명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느낌은 너무 새롭고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
2: 21명의 자녀 중 절반 이상이 도시로 나가고 나머지는 할머니 곁에 삽니다. 40여 년 전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와 땅을 일궜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대신 자녀들이 남았다네요.
3: Ya vamos a ir por el agua ahorita.
1: Al agua. Okay. 야. 야, 진짜 대박이다. 우리 대장님 가십니다.
2: 올해 77이신데 한쪽 눈에 백내장이 있을 뿐 정정하십니다.
1: 야, 우리 할머니 어깨에 지금 물통 맨 거 보이시죠? 너무 멋있어. 이 마을의 진정한 대장님 그런 모습이에요. 딱 아기 어이구야.
2: 전에는 산 아래까지 물을 기르러 다녔는데 이제는 마을 안에서 해결한답니다.
1: ¿De dónde viene este agua?
3: Es la que llueve.
1: 아.
2: 이 물이 마게이모초 마을을 있게 한 1등 공신인 셈이죠.
3: Para lavar y para bañarse y para tomar.
1: Para tomar? Sin filtrar?
3: Nada, no, nosotros no echamos nada. Nosotros aquí está limpia.
1: 지금 이 물이 이 청정 지역에서 내린 빗물이자 식수입니다.
2: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라 공기 중 오염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화학 공장이나 공업 도시도 없으니 빗물도 안심하고 먹는답니다. 저도 먹었는데 별탈 없더라고요.
1: 아까 으쌰.
3: ¿Sí toman café?
1: Sí.
3: Sí.
1: Me gusta café.
3: Pues si quieren un cafecito.
1: Muchas gracias.
3: Deben preparárselo.
2: 루스 할머니 스타일대로 타주시겠다는데요.
1: 어우, 설탕을 그냥 팍 넣으시네.
3: Nosotros preparamos, me gusta que te.
2: 제대로인지 맛도 봅니다.
1: 어우, 간을 보시면.
2: 근데 별론가 봐요.
1: 아, 설탕이 부족했다. 설탕 더 들어갑니다. 와우, 일단 무초 사스카레, demasiado.
3: No?
1: No?
3: No, no más como eso.
1: 이 색깔로.
3: Apenas quedó.
1: 자, ya está bien?
3: Sí, ya. A ver, ¿qué tanto les gusta? Mucho o poco?
1: Está bien. Tomamos cafecitos. 가. 오.
2: 할머니는 어쩌다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1: 아, 깨들세.
3: Iremos a verlo, porque cada cuenta que nosotros ahí estábamos abajo, no teníamos tierra. Entonces dijo, oye, vamos a ver unos llanos que tengo aquí. Que he visto aquí el día años, pues él agarraron aquí animales y todo, aquí había todo. Entonces nos vinimos a ver. Ahí nos venimos en burro y con el ganadito, porque siempre hemos tenido chivas. Y ya aquí nos vinimos y luego tenemos huertas atrás. Y luego teníamos huertas arriba. Ahorita ya las repartí. Se las di a todos mis muchachos.

0: 마을 빨래를 다 하나 봐요. 양이 상당합니다.
1: 와, 지금 저 안에는 또 빨래가 한 덩이네. 와, 아이 muchas ropas.
2: Sí. Somos nietas.
1: Nietas. Ah, nietas.
2: Nietas.
1: ¿Pueden terminar?
2: No.
1: No.
2: No.
1: Mañana.
2: Mañana.
0: Lava las ropas.
2: Por semana.
0: Cada semana.
2: Cada semana estamos lavando.
0: Este tanto tamaño. Este tamaño. Sí. Todo, toda la ropa. Una semana.
2: No, ahorita ya tenemos más, pero siempre así, lo regular, cada semana estamos lavando.
1: Ah, ah, 힘들겠다.
0: 전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하는데 두 집 빨래가 이 정도랍니다.
1: 대아주도? 대아주도 했어? 오케이. 대아주도 오나? 오나 오빠. 오케이. 오늘 하루 종일 했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야지. 쉬세요. 데스칸세, 데스칸세. 이거 군대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금방하지. 우나 오빠 10 pesitos. ¿Qué tal? ¿Está bien? ¿Parece bien?
0: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금방 지칩니다.
1: 아, 요새 해 보니까 부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와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도 강한 햇볕에 빨래가 빨리 마른다니 다행이네요.
1: 여기 애들 많이 놀고 있다. 여기가 학교인가 봐요.
0: 쉬는 시간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1: Primaria, secundaria.
3: Secundaria.
1: Secundaria, estudia secundaria. ¿Cuántos años tienes? Cinco. ¿Dónde estudias aquí? ¿Tú estudias aquí?
0: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학년이 다양합니다.
1: Se dice que aquí todos son familia.
3: Primos.
1: Todos son primos. Hola, mucho gusto.
4: Hola.
1: Hola, señora, mucho gusto. Ah, usted es la maestra.
4: Sí,
5: de ella.
1: ¿En serio? Ella es tu mamá.
4: Puros hermanos. Mi hermana, la maestra de preescolar, pues es mi hermana. Y la chica de la maestra de primaria es mi sobrino.
1: ¿Qué número?
4: Soy como el número 15.
1: ¿15?
4: De la familia, sí.
1: 15번째 딸. 야, 진짜 이 마을은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3: Pasenlia, muchachos, al salón.
1: Al salón, a estudiar.
0: 가족이 운영하지만 수업 시간은 철저합니다. 유치원과 초등, 중등반을 운영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모두 지역사회 교육자로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수도 받는다네요.
6: Como lo pusieron aquí, Cintia.
7: Porque no hay muchos maestros que lleguen hasta aquí. O sea, es como un lugar muy alejado y no hay fácil de llegar maestros. Entonces, por eso decidieron como quien dice meter maestros que sean de la misma comunidad para que no pierdan los niños.
0: 전교생이 21명. 뭐니 뭐니 해도 신나는 건 야외 놀이입니다.
1: Arrímense, venga. Una, dos, tres, ¡cruci! ¡Ya! Una, dos, tres, ¡usha! ¿Ya?
8: ¡Uno, dos!
1: ¡Ya, vamos! ¡Ahora salimos!
9: ¡Vaya bien!
1: ¡Gracias! ¡Chupata!
9: ¡El diablo!
0: 매일 거친 돌길을 함께 걸으며 온 동네를 누비는 아이들. 학원이나 스마트폰은 없지만 사촌들과 친구처럼 자라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과 단단한 유대감을 배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겐 이곳이 세상의 전부이자 낙원입니다.
1: 나 못해.
0: 힘껏 놀아주고 싶었는데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금방 지치더라고요.
1: Escuela o aquí?
10: Aquí.
1: Aquí, yeah. Otra vez.
0: 루스 할머니가 젊은 날을 바쳐 일구어낸 노력의 땅이 아이들의 땀으로 빛이 납니다.

0: 뭐야 여기
1: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꼭 들른다는 곳을 따라왔는데 루스 할머니 집입니다.
0: 와 뭐야 여기 슈퍼구나. 아께 una tiendita.
2: Es una tiendita y pobre ga porque
0: es la única tiendita de este pueblo.
1: 집 한켠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군것질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2: A ver, ¿qué van a dar? Pronto.
1: 가게 단골 손님이 손주들. 그래도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받아요.
0: Pobre a su familia. Aunque sea una familia.
2: Pues sí, pues es que, oye, como no trabajo en nada, tengo que tener algo, pero me lo tienen mis hijos, no creo que yo.
0: 이게 또 우리 애들 이 작은 사회에서 돈도 이게 주고 받는 것도 배우고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또 하나 아이들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2: ¿Por qué? Pues acá son de ordeño.
0: Oh, qué. ¿Qué es esto?
1: 염소 젖자기는 할머니의 중요한 일과. 염소 키울 곳을 찾아 처음에 이곳에 온 할머니는 이제 염소 걱정은 덜었습니다.
0: 아유,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오, 오, 이빨이 간지러운가 봐, 얘. 아! 깨물었어, 깨물었어. 내 무야대. 애들 치킨들도. Jefe.
2: Anda pidiendo comida, le damos leche.
0: Jota.
1: 염소 젖자기 고수인 루스 할머니는 거침이 없습니다. 뒷다리 하나를 잡고 무릎에 올리면 무조건 젖자기 성공.
0: 할머니 너무 터프하셔. 다리를 딱 이렇게 잡고. 이 우유가 귀한 거네 진짜. Qué precioso leche.
2: Verdad que está bien preciosa. Pues el queso está más.
0: Ajá.
2: El queso está más.
0: El queso.
2: Y vamos, vamos.
0: Vamos.
2: Lo que vamos a hacer. Echa el cuajo.
1: 짠 젖은 바로 치즈로 만드는데요. 뭘 넣으신 걸까요?
2: Es cuajo.
0: Cuajo.
2: Sí. Es de los chivitos chiquitos. Usted mata un chivito de aquellos y lo prepara y ya este es.
0: 오우, 시큼한데요? 이게 치즈 만들 때 넣는 그런 재료인가 봐요.
1: 새끼 염소의 위 점막에서 추출한 천연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응고시켜 치즈를 굳게 한다네요. 한 시간이 지나니 덩어리들이 생겼는데요. 틀에 넣고 꾹 눌러서 모양을 만듭니다.
2: Esto es bien rico.
0: Uh-huh,
2: uh-huh. Esto es pura sangre.
0: Sí.
2: Ahorita no sale, no, ya a veces hago 8 o 12.
1: 보관을 위해 소금까지 뿌려주면 끝.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는 데까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치즈는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치즈로 단백질을 보충한답니다.
0: 아, gracias. 오, 이것도 아주 신선한 치즈, 염소 치즈. 꽤 rico. 와, 아, 이 치즈 맛이 엄청 고소하고 살짝 짭조름해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런 치즈랑은 아예 다른데요.
1: 평소 드시는 대로 챙겨주셨는데. 마게이 모초식 한 끼입니다.
0: 이거 오늘 우리 할머니 만들어준 할머니표 멕시코 국밥이죠. 밥 들어갔죠? 국물 있죠? 우리 치즈로 마무리.
2: Pues se va comiendo. Si quiere revolverlo, si quiere echarlo así.
0: Así.
1: 뚜르띠아의 밥을 싸먹는 건 생각 못 했는데 맛이 괜찮습니다.
0: 꽤 rico.
2: Está rico.
0: Qué rico.

0: 밥이랑 감자랑 치즈가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치즈가 엄청 고소하고, 이 감자는 부들부들하고, 이 밥은 살짝 짭짤해서 간이 딱 맞고, 생각보다 또르띠아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1: 어머니 옆을 묵묵히 지켜온 아들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
0: 이 tengo una curiosidad. ¿Cuándo llegó aquí primera vez?
2: Bajaron a los pueblos aquí, a los pueblos más cercanos. A subir mandado de todo esto, lo que uno ocupaba.
3: Allá vive uno. Ya te han puesto uno aquí. En el pueblo no puede estar uno ya.
1: 가족들이 서로 위로와 힘이 되며 함께 살아낸 지난 시간은 척박했던 땅을 기름지고 온기가 가득하게 바꿔놓았습니다.
0: 아이고야. 할머니, 오늘 힘드셨죠? 오이, muchas gracias por su comida y todo el día. Le agradezco mucho.
4: Está bien. Cuando vuelven a ver vuelta.
0: Ah, sí. Muchas gracias y con mucho cuidado.
4: Pues sí, estamos con mucho cuidado.
0: Nos vemos. Gracias. Adiós.
1: 제가 사랑하는 멕시코 장소가 또한 군데 늘었네요. 마기의 모초의 달콤한 인생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유령바위는 어디 있는 거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신기한데? 돌이 진짜 하늘에 떠 있어요. 약간 얇은 실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마술처럼 이렇게 흔히 생겼습니다. 그 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5: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7: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6: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7: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8: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7: 암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6: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7: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7: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6: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7: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6: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7: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6: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7: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5: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8: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7: 암.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6: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7: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7: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0: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7: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이어서 뽀롱뽀롱뽀로로가 방송됩니다.

0: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1: 아, 날씨를 보고 왔어.
0: 날씨는 왜?
1: 낚시하러 갈까 해서.
0: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1: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0: 싫어?
1: 아니야, 가자.
0: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1: 휴, 큰일 날 뻔했다.
0: 고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1: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0: 어? 그렇긴 한데.
1: 그럼 가자.
0: 하는 건 아니겠지.
2: 뭐 하고 놀까? 저거 타자.
3: 좋아.
1: 좋아.
2: 재밌겠다.
4: 크랑 크랑 크랑.
5: 맞아. 누가 돌려?
1: 내가 할게.
3: 고마워.
1: 자, 간다.
2: 고비 느려졌잖아.
4: 크랑크랑.
2: 더 세게 돌려줘.
1: 응, 알겠어.
0: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5: 고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3: 고비!
2: 있었구나. 고비, 화 많이 났어? 고비만 혼자 못 탔잖아.
0: 맞아, 힘들었지.
5: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2: 그래.
1: 난 괜찮아.
4: 아니야, 이번엔 고비 차례야. 크랑크랑.
2: 그래, 빨리 가자.
4: 고비, 준비됐지?
1: 응.
5: 자, 출발합니다.
1: 재밌다.
4: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5: 따라가 보자.
6: 포비!
3: 안 돼!
7: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넘어졌네.
5: 통통이네.
1: 이게 무슨 냄새야.
7: 얘들아, 안녕.
5: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지독해.
7: 뭐? 방귀?
3: 저기
7: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5: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7: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5: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6: 좋아!
5: 포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그래.
5: 빨리 가자.
1: 그래, 맛있겠다.

0: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1: 맛있게 드세요.
2: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 요리야.
0: 그럼 나도.
1: 엄마, 보비, 왜 그래?
0: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3: 그럼 왜 그래?
4: 햄이 없잖아.
3: 어떻게 된 거야?
1: 보비 것만 깜빡했나 봐.
3: 집이 흔들렸어.
1: 아침에도 이랬는데.
3: 지진인가?
1: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5: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3: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1: 좋아, 그러자.
6: 난 케이크를 만들게.
7: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8: 나도 도울게.
9: 다음 날이 됐어요.
1: 포비, 뭐해?
0: 책 읽고 있어.
1: 낚시하러 갈까?
0: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1: 그래. 아, 차차!
0: 왜 그래?
1: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0: 응? 무슨 일?
1: 그런 게 있어.
0: 그럼 나도 도울게.
1: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0: 그럼 알았어.
1: 잘 다녀와.
0: 해리가 좀 이상하네.
1: 그럼 시작해 볼까?
9: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해리 나왔어. 응? 이게 다 뭐야?
5: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7: 근사하지?
0: 날 위해서?
3: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3: 화 많이 났었지.
0: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1: 방귀?
0: 맛있다. 저기.
3: 뭐야, 또 방귀야?
0: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3: 뭐라고?
0: 다들 도망쳐!
2: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0: 알겠어.
3: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1: 신기하다.

고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1: 지구영웅 헌개맨.

0: 안에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2: 어? 이현?
0: 어? 어? 어? 유리야!
2: 어? 유리?
0: 유리야!
2: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3: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2: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2: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2: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2: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2: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7: 마리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8: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가요! 차차차차차차! 캬! 으라차! 크릭! 등장! 어?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살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다음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5: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6: 어?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보자고.
1: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이제 나오세요.
2: 살았다, 살았어.
0: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3: 반장아! 반장아!
0: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3: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0: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0: 다행이다.
1: 왜 그래? 어디 다쳤니?
2: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3: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4: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5: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5: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5: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6: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5: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2: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5: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5: 그야, 파이어로보의.
2: 파이어로보의? 어?
5: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6: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7: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5: 미안. 이젠 안 그럴게.
8: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3: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9: 안전!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트레비 분수 동전 실종 사건.
2: 어기?
0: 어? 봉반장이네.
2: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3: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4: 무슨 일이야?
5: 어디 간 거지?
4: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2: 누가 신고하셨죠?
5: 나야, 내가 있어.
2: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5: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2: 멈춰!
3: 어? 어?
2: 여긴 들어오면 안 돼.
3: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2: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3: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5: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2: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5: 어?
2: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5: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2: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5: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2: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6: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2: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2: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5: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6: 알았다. 조심하렴.
2: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5: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2: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7: 예, 반장님.
5: 캐스트라노.
2: 조심해. 괜찮아, 지지?
5: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0: 그마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2: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5: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2: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5: 알겠습니다, 반장님.
2: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5: 우리만 믿어.
2: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7: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5: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우와, 이거 봐, 동전이야. 우와,
3: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2: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5: 야호! 동전을 찾았다.
2: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3: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2: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3: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5: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2: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3: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2: 아,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5: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3: 알았어. 꽉 잡아치지.
8: 야,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2: 멈춰.
5: 어?
2: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8: 동반장,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3: 호기랑 아리까지. 일이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8: 아리!
3: 느림보 녀석들.
8: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3: 이건 뭐야?
2: 항복하라.
3: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 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8: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가다.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8: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0: 순간 바로 나.
1: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해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2: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3: 오케이!
2: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4: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2: 아하! 좋은 생각이야!
4: 행운을 빌어!
5: 어? 경찰 방패 확대 액션.
4: 최고의 장면인데?
5: 좋았어!
4: 동전 되찾기 작전
5: 성공!
2: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4: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내가?
2: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6: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본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0: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3: 있어, 구에게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는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4: 무서운 거 잊었어.
6: 한 시간 뇌를 바꿀
7: 도대체 예술이 뭔데.
4: 선택해라.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4: 아니, 왜 그래, 댕댕?
2: 뭐 좋은 일 있어?
3: 좋은 일? 아, 아직은 없는데 이제 곧 있을 예정이야.
4: 응?
3: 사실 나 어젯밤에 용꿈 꿨거든.
4: 용꿈?
3: 내가 용등에 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꿈 맞지? 그치? 그치?
2: 우와!
4: 엄청 좋은 꿈 같은가?
3: 아, 진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아, 신나, 신나!
2: 그럼 내 꿈도 좀 물어봐 줄래?
4: 응? 동동이도 어젯밤에 꿈 꿨어?
2: 응! 나 어제 높은 데에서 뿡! 떨어지는 꿈 꿨다!
3: 우와, 그거 키 크는 꿈인데?
2: 그치, 그치! 나 키가 더 크려나 봐!
4: 오예, 오예!
3: 우와, 축하해, 동동!
2: 고마워!
4: 자, 이 좋은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해볼까?
5: 예! 좋았어!

0: 지아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한글 학습지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근데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했네?
1: 그냥 하기 싫어서.
0: 지아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렇게 안 지키면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1: 멋진 사람.
2: 그랬구나.
1: 그래서 나 슬픈 기분으로 잠들었거든?
3: 근데 꿈 꿨구나.
4: 어? 혹시 엄마가 막 무서운 마녀로 나오는 그런 꿈?
1: 에이, 아니. 할머니 댁 가는 꿈.
3: 지아, 왜 울어? 어?
1: 할머니, 나 한글 학습지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응.
3: 아유, 저런. 그 숙제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1: 에이, 아니요.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엄마가 나 안 멋지대요. 나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3: 아이고, 걱정 마. 우리 지아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1: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3: 자, 이걸 타고 가봐. 할머니 말 믿게 될걸.
1: 이걸 타고 가라고요?

0: 차로도 어디로 가는 거야?
1: 지아야, 안녕?
0: 어? 누구세요?
1: 나, 너야. 미래의 지아.
0: 미래의 지아? 그럼 나 커서 이렇게 된다고?
1: 그래. 어때? 미래의 널 본 느낌?
0: 우와, 뭔가 꽤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1: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0: 힘, 고마워.

0: 지아, 정말 멋진 꿈꿨냐?
1: 그러게. 와, 미래의 나를 만나다니 꼭 영화 같은걸?
2: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래의 지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3: 어떤 일? 몰라. 물어볼걸.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0: 지아는 어떤 일 하고 싶은데?
3: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지. 동물병원 의사, 아이돌 가수, 과학자.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0: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더 파즈 화면
4: 플러스
3: 물론 그래
4: 플러스
2: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3: 얜 집 없어?
4: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4: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5: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6: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 샷 야 야구 샷 핫 요 여우
7: 오 야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8: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9: 좋은 건가?
8: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7: 그만 갈까? 훈련해?
8: 왜 벌써 가?
7: 빨리 와.
9: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10: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9: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11: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12: 내 거.
11: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12: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11: 어?
12: 거지다. 빵이 거지다.
11: 어?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2: 어, 크기라.

0: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크마크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크마크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별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오는데? 아니면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아,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3: 알았어, 아용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자음, 모음, 변신!
2: 크기가 커져라. 뿅.
5: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3: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6: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2: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7: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2: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0: 그럴 순 없지. 천지군!
7: 뿅망치!
2: 대장님! 그렇지! 이렇게 작달 돌려서 뿅.
8: 아유사님.
0: 잘했다 개벽.
7: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2: 작아져라 뿅.
7: 어? 이용사, 너도?
8: 이용사님, 아용사님, 어디 계세요?
7: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8: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2: 그럴 수 있을까? 뿅!
8: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7: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9: 부메랑, 야!
2: 크기가 작아져, 그거!

0: 크기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3: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어?
4: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복으로 작게 만 크마크마복!
0: 어림없지.
1: 죽어보자, 야용사.
0: 한글마법 원래대로.
5: 야호!
4: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3: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7: 자,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태극도로 으! 헛! 쭈옷! 한 번 더! 태극도로 이!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키우기 이를 만나 크.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크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더위 팔기.
1: 봄 햇살 너무 좋아.
2: 어? 나비다. 어? 이야!
1: 봄아, 이리 와. 앉아.
2: 응, 잡아.
1: 오늘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다. 기분 좋아.
3: 오늘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야. 어? 선풍기? 오늘은 안 더우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4: 곧 필요하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세상을 엄청 덥게 만들 거니까.
3: 네? 아, 나 더위 많이 타는데. 아.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미음, 어, 기역, 목, 지긋, 아, 다, 먹다. 더위를 먹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이제 다들 더위를 먹게.
6: 대왕님,
7: 한글이 또 파괴되었군.
8: 어서 출동하자. 좋아.
6: 좋아.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 더워. 좀 전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2: 몰라. 더우니까 열나고 몸이 이상해. 아야.
9: 다음아, 모마.

0: 왜 그래?
1: 너무 더워서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어지러워.
2: 잠깐.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땀나고 어지러운 증상. 이건 더위 먹은 증상이야.
1: 더위를 어떻게 먹어요?
2: 더위를 먹었다는 말은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야.
0: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더위야.
1: 더위? 아, 그래서 갑자기 더워졌구나.
3: 더위 글자에 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1: 더위를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빨리 한글세계로 가서 더위 글자를 찾아요.
4: 좋아.
1: 잘.

0: 여기도 너무 더워.
1: 아, 그러게. 어디 시원한 거 안 파나? 아, 어? 저기 봐. 디귿 이응이 있어.
0: 아, 저건 담요야. 아, 담요 보기만 해도 더워.
2: 어? 하늘에 해를 봐. 아, 뜨거운 해 속에 더위 글자가 숨어 있나 봐.
3: 더 펄펄 끓게 만들어 글자를 못 찾게 해주마. 이글이글 해가 이글이글 타오르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땀이 피 오듯이 나와. 고장 난 건가? 어부이!
2: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어지러워.
0: 잠아!
3: 잠아, 정신 차려!
0: 여긴 너무 위험해. 시원한 계곡 같은 데로 옮기자.
1: 계곡?
4: 오늘은 절대 한글을 못 찾을 것이다. 그렇지, 개벽. 개벽?
2: 차음아, 정신이 좀 들어?
5: 좀 괜찮아진 것 같아.
1: 여긴 좀 나뜬한데? 그래도 너무 더워. 누가 내 더위 좀 상았으면 좋겠다. 더위 팔아요.
2: 더위를 어떻게 팔아?
1: 더위도 팔거든.
6: 개벽 말이 맞아. 옛날에 더위 팔기라는 풍습이 있었어.
2: 정말요?
6: 응. 설날이 지나고
7: 처음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
3: 개벽아!
7: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1: 왜?
7: 친구가 대답하면
3: 네, 더위 살아!
7: 이렇게 말해서 친구에게 자기 더위를 팔 수 있었지. 그런데 친구가 이름을 불렀을 때
1: 자음아!

0: 이렇게 먼저 말하면 이름을 부른 친구가 오히려 더위를 사야 했대.
1: 우와, 그런 풍습이 있다니. 나도 천지한테 내 더위 팔고 싶다. 나도.
2: 나도.
3: 나도. 어? 정말 팔 수 있지 않을까?
1: 어떻게요?
3: 먼저 마법진으로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천지가 나타났을 때
2: 천지 대장님의 이름 부르기? 우와, 재밌겠다.
4: 자마 모모,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1: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비읍 오 보
3: 밀 으 미음 름
0: 디귿 아 밀 달
7: 보름달.
4: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

0: 새벽 이 녀석은 어디로 간 거야?
1: 천지! 천지!
0: 왜 그러지?
2: 지금이야!
3: 내 몸이 살아!
0: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더위를 탄 거야? 그건 그냥 풍습일 뿐. 갑자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벌써 더위를 먹었나? 너무 더워. 두고 보자. 아이야.
2: 천지한테 더위를 팔다니.
4: 내가 천지 대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0: 너는 내가 쓸게. 헛! 쩝! 뿅망치로,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뿅망치! 대백봉!
1: 합치!
0: 우와, 이가 맞나?
1: 우리!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디귿이 어를 만나 더! 이응, 위, 위! 더 위!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할아버지!
6: 오, 그래, 자음이 몸이.
5: 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팔았어요?
6: 아니, 더위 안 팔았는데.
5: 우와, 그럼 할아버지 여름에 엄청 더우시겠다. 우린 더위 팔았는데.
7: 맞아, 아무리 더워도 이젠 끝도 없어.
6: 아니, 그게 무슨 소린데?
7: 그런 게 있어요.
6: 뭐야, 뭐야. 간지럼 피우기 전에 어서 말해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더위!
6: 더위!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거대 고릴라 기간토 피테쿠스를 막아라!
2: 여기 다들 배 많이 고프지?
3: 엄청!
1: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두 분은 산사우리오에 오신 소감이 어때요?
2: 이렇게 큰 도시를 방문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관광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1: 걱정 마세요. 산사우리오는 저희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4: 맞아요. 저희가 정말 멋진 장소로 안내할게요.
5: 너희가 투어 가이드를 해준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
1: 우와, 너무 기대돼요. 어서 가요.
6: 세프스탑 핵 작동법을 익힌 게 정말 확실해?
7: 에이, 이 정도는 쉽죠, 대장.
6: 한심하긴, 원숭이처럼 재주나 부리고 싶은 거야? 좋아, 그렇다면 동료를

0: 이건 아기 원숭이잖아.
1: 안돼, 내보자. 뭘 꾸물거리고 있어? 잡아.
0: 내 대장.
2: 거기다.
0: 이리 와.

0: 와 원수!
1: 내 모자 내놔 이 성가신도! 어리석이 작은 기간토 피테쿠스 하나 제압하지 못하다니 당장 일어나서 잡아와 빨리!

0: 세상에, 원숭이잖아.
1: 우와, 박물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데?
2: 그야, 많은 공룡들을 다 전시해야 하니까 그렇죠. 앞에 보이는 건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이에요. 멋있지만 실제로 냄새가 심하죠. 어서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룡이 아직 엄청 많아요.

0: 우와, 정말 신기한 게 많구나.
1: 아직 시작도 안 한 걸요?
2: 빨리 오! 가볼 데가 더 많다고요.
3: 알았다. 어서 가보자.

0: 산사우리오 타워요.
1: 와,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다 보이겠구나.
0: 와, 여기 계세요. 입장권 사올게요.
2: 사진 찍어야겠다. 유인원이잖아. 안녕. 그거 좀 돌려주겠니?
1: 조심해요. 겁주면 안 돼요. 동물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2: 착해라.
0: 찾았어요, 대장.
3: 잘했어.
2: 어?
3: 빅 다이슨? 이게 누구야? 자말라에서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하던 동물학자들이군. 그 녀석 이랬네.
2: 밀렵꾼들한텐 절대 동물을 넘길 수 없어.
3: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메칼로버스로 변신!

0: 순순히 넘기라고 했잖아.
1: 가만히 들었어.
2: 안 돼!
3: 이거 놓지 못해!